5.5%, 떨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영동과 남해안 일대에는 오늘 낮까지 5mm, 제주도에는 밤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28도 등으로 서쪽 지방은 덥겠고 동쪽 지방은 울진 22도, 부산 24도 등으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남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더 큰 집을 사려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영역을 가진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죠.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게 더 커 보이고, 내가 이룬 것보다 남의 것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 비교는 끝이 없고요. 하지만 야생의 동물들은 조금 다릅니다.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극소수의 지배적인 개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자신이 살아갈 만큼의 공간과 위치에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더 넓은 숲을 차지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지 않고, 다른 사슴보다 풀을 덜 뜯었다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부족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끝없는 욕망과 비교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물질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100번 이상은 들어봤지만,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마치 땅 따먹기를 하듯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자와 호랑이도 영역을 정할 때 줄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울음소리가 닿고 냄새가 풍기는 그만큼이 나의 영역일 뿐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권영민님도 출석하셨고, 유정우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정경숙님이 지금 최고로 행복합니다. 비교는 할 수 있을 때 하지요. 이렇게 지금이 최고로 행복하신 우리 청취자분들, 어우 멋지십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축구할 때 우리 선수들 세 골만 넣어달라고 이런 글도 보내주셨고요. 또 오늘 여러분도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들도 많습니다. 우선은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또 토론도 하실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삼성전자를 제치고 거의 26년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랐죠. 오늘도 그 자리를 현재까지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들이 조금 이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등락을 펼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관련된 랠리가 만든 역전극,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또 금융당국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해 준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서울시가요. 무임승차,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연령대를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먼저 나섰습니다. 공청회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통복지, 또 재정부담, 그 사이에서 해법을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좀 같이 들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경제상식 퀴즈, 또 나이와 관련된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법정 정년, 현행 60세죠. 정치권에서는 이걸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당에서는요, 2029년부터는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한 살씩 늘리는 방안,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국민연금 그 수급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퇴직 후에 생기는 그 소득 공백을 메워보자, 더 일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노동계는 더 빨리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재계는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 재고용 제도나 임금 체계.

0: 를 개편하는 게 우선이다. 또 청년층은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 어쩌냐. 이렇게 또 목소리들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논의에서 최종 목표로 하는 법정 정년은 몇 세, 몇 살일까요? 현행은 60세고 이거를 최대 5살을 더 늘리자는 그러면 그게 몇 세인지 요거는 힌트 아닌 힌트.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 채널은 언제든지 열려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2: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만 올랐는데 0.29% 올랐고요. 나스닥이 1.33% 빠졌고 대형주유지 S&P 500 지수도 0.37%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진전을 보였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AI,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빠졌습니다. 특히 이날 관심이 집중됐던 건 바로 스페이스X였는데요. 스페이스X가 지금 AI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한 200억 달러, 약 30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6%가 급락을 했는데요. 3일 동안 23%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900조 원 넘게 증발하면서 상장 첫날 주가, 종가가 이제 160달러였는데 그를 밑돌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AI인지 유출에 대한 우려로 한 5%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주는 오히려 2% 넘게 올랐는데요. 24일 실적 발표 예정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 가까이 올랐고요. 인텔이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주 장비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3% 내외로 빠졌는데요. 네. 브렌트유가 77달러대, WTI가 74달러대입니다. 아마 이제 투자자들 시선은 이제 현지 시간 25일 발표될 5월 PC 물가 지수에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이 이제 지금 물가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당초한 10월경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인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지금 뭐 좀 부합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제 장중 최고가, 종가 기준 최고가 다 갈아치운 국내 증시 오늘 약세로 출발했다가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코스피가 0.47% 올랐습니다. 9,1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개인이 역시 화력이 대단합니다.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원 개장하자마자 매도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들이 지금 받아내고 있는데요. 1조 7천억 원 이상 개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늘 지금 뭐 그동안 이제 부동의 아마 이제 MZ세대들은 삼성전자가 늘 1등이었을 텐데 네. 26년 만에 지금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그쵸. 이 얘기는 반도체 똑같이 간 날보다 주가 등락이 서로 엇갈린 날도 꽤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좀 틀렸다라든가 지금 SK하이닉스가 0.2% 추가로 올랐습니다. 292만 원 선. 삼성전자가 0.57% 내려서 35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물론 이제 이 우선주를 합치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1등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더 벌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스페이스X 그 상장할 때 우리도 공모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많이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배정을 받지 못했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또 입장을 냈어요.
2: 맞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실패 논란이 단순한 어떤 해프닝을 넘어서 지금은 금융당국의 조사와 경찰 내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핵심 쟁점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공모주 물량이 실제로는 확보되지 못했는데도 관련 상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이 스페이스X 공모주를 국내 투자자들한테 공급할 계획이었죠. 한 230만 주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0: 있어 왔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디까지 이제 이 미래세대 증권의 귀책 사유로 봐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그리고 중동전쟁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그 재건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좀 하고 있죠.
0: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자 지금 우리 정부도 이제 천조 원대 달하는 이 중동 전후 재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거 전쟁이 끝난 뒤 움직이던 방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종전협상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시장 선점을 위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외교부는 이미 한중동 포괄적 경제협력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각국의 제공관과 함께 국가별 복구 수요와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이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서 건설, 플랜트,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시티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를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기업들이 과거에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대형 플랜트와 인프라를 건설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최종 타결된 건 아니죠.
1: 네.
0: 60일 정도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있고 여기다 핵사찰 문제, 후속 협상 등 넘어야 될 과제가 꽤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이제 만에 하나 중동 재건 사업이 좀 이루어진다면 국내 이제 건설 플랜트 업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그 협상, 종전 협상도 잘 진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 시점마다 뉴스들이 계속 달라져서 좀 헷갈립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0: 미국의 이제 이 협상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 네네.
0: 지금 아마 60일 정도 내에 이제 미국과 이제 이란 간 아마 이제 핵무기를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이제 통행료 문제 등 또 재건을 위한 이제 비용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겠죠. 그 동결 자금 해제라든지 아니면 그 동결 자금 사용처 핵 사찰 등등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의견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그 개인정보 유출된 그 티빙. 소식 좀 들어볼까요? 피해 규모가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더 늘었어요?
0: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된 피해 규모만 1953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초기에 발표했던 1300만 명보다 650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역대 네 번째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유출된 정보의 질인데요. 지금 이름뿐 아니라 생년월일 물론이고 환불, 계좌번호, 와 같은 이제 민감한 본인 확인 정보까지 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출되면 변경이 사실 어려워서 명의 도용이나 금융 사기와 같은 2차 피해가 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부는 이제 실제 피해자가 왜 티빙 유료 가입자 수와 월간 이용자 수를 크게 웃도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탈퇴 회원이나 휴면 계정의 정보까지 이제 포함됐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해킹 사고를 넘어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보관 정책 전반을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이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그런데 그 중앙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티빙 지분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한 계열사가 티빙 지분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0: 맞습니다. 이제 한 계열사의 경우 이제 티빙의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 소식은 아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모레죠. 우리가 이제 남아공하고 월드컵 3차전 조별리그 3차전 치르는 게 오전 10시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세 경기가 다 오전에 펼쳐져서 이게 아점 월드컵의 소비 효과가 있을까 이것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0: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 경기가 경기 시간이 대부분 오전과 점심 시간대 열리고 있는데요.
1: 네.
0: 자 이러다 보니 관측은 사실은 국내 소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컸었는데. 막상 대회가 시작되니까 월드컵 특수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편의점, 치킨 전문점, 피자, 커피와 같은 배달과 외식 업종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재택 근무자나 이제 점심시간에 경기를 이제 시청하려는 직장인들이 늘다 보니까 관련 매출이 좀 늘고 있고요. 업체들도 경기 시간에 맞춰서 할인 행사 조기 배달 서비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식당이나 펍에서는 이제 단체 응원전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네.

0: 이야기 조기에 마감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이라는 글로벌 이벤트가 이제 소비 심리를 얼마나 생각할지, 그리고 우리 팀이 좀 많이 올라가야지.
1: 그렇죠. 경기를 더 많이 해야지.
0: 더 많이 해야지 이제 관심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 경기를 많이 할수록 그래도 내수 경기에 좀 도움이 될 테니까요. 또 이게 뭐 점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사일 테고. 또 회생 절차 받고 있는 홈플러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0: 지금
1: 그 메리츠 금융이 최대 채권자인데 계속 이제 MBK랑 홈플러스 측에서 메리츠 금융에 돈을 더 좀 도와달라, 빌려달라 계속 그러고 있는데 메리츠 측은 오히려 MBK를 저격을 했어요.
0: 맞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회생 사태를 둘러싼 이제 책임 공방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인데요. 네. 특히 메리츠 금융은 공개적으로 홈플러스의 운명은 MBK 파트너스의 이제 김병주 회장이 결단에 달려 있다라고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측은 이제 홈플러스가 2015년 인수 당시 7조 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현재는 법정관리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이 투자금 회수에 집중했던 이 MBK의 경영 전략이 위기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MBK 측은 유통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소비 침체 등의 외부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회생 성공 여부는 대주주의 이제 지원 의지와 채권단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홈플러스의 이제 SSM 익스프레스죠. NS 홈쇼핑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별도 법인을 통한 이제 정상 운영에 나설 예정인데요. 다만 핵심인 이제 홈플러스 본체 회생 여부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과연 이제 관심은 이제 메리츠 금융의 지금 주장처럼 김병주 회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뭐 MBK가 소유를 한 건 아니고 사모펀드 운용사이기는 합니다만 뭐 인수 결정을 그쪽에서 내렸으니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이미 채권단이라고 하는 거는 돈 대출해줬다가 물린 금융사들한테 돈만 계속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합니다. 김준범, 석민수, 이형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코스피 보니까 갑자기 좀 하락을 하네요. 1.5% 가까이.
3: 네.
1: 개장 초에는 좀 보합권이었다가 코스닥은 3% 가까이 밀리고 밤사이에 미국장이 좀 혼조, 또 나스닥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마이크론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는 좀 올랐었는데.
3: 네.
1: 아유, 변동성이 요즘 커요.
3: 1.5%는 약과 아닙니까?
1: 아, 네. 아, 요즘 1.5%는 보합 정도로. 지금 일단은 뭐 우선주 제외하고서도 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제 시가총액으로 올라섰죠.
3: 네.
1: 1등으로. 오늘도 그게 좀 이어지고 있고. 오, 이 상황 좀 어떻게들 보셨어요?
3: 상전 벽해 같은
1: 느낌. 그 26년 만이라면서요.
3: 네, 네, 네. 1999년 7월 며칠 네, 아침 네.
1: 몇 한 번 넘어서고.
3: 예. 저는 이제 사실 우리 지나간 역사는 잘 기억 못 하는데 1999년 7월 며칠이었는데 약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선 뒤로 쭉 1위였거든요.
1: 네.
3: 거의 25년 7개월 동안 1위였는데 이제 그거를 내줬으니까 뭐 우리가 뭐 스포츠에서 세계 랭킹 25년 동안 1위하던 팀이 내주면 그 자체가 충격이잖아요.
1: 그렇죠.
3: 삼성전자도 충격이었을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영광이었을 것이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의 지형적 변화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고 다만 제가 상전벽계라는 말씀을 썼던 이유는 참 하이닉스가 우여곡절이 정말 많은 회사예요.
1: 아,
3: 요즘
1: 그쵸.
3: 뭐 우리가 워낙 그 좋으니까 하닉 하면서 이제 우리 애칭으로 부르면서
1: 네네.
3: 모두를 사랑하지만 원래 출발은 현대전자였고요.
1: 그쵸.
3: 그러다가 이제 IMF 때 그 외환위기가 오니까 뭐 기업들 다 휘청휘청하니까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빅딜이라는 걸 했죠.
1: LG 반도체.
3: LG랑 현대전자를 합쳐서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인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하이닉스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뭐 급하게 합치긴 했지만 덩치는 키웠지만 장사가 안 됐어요. 그때 장사가 안 돼서 하이닉스 망한다 그래가지고 요즘 제발 현대전자가 도저히 현대그룹 자체가 붕괴가 됐으니까 도저히 운영 못한다 그래서 좀 사가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사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매물로 있었습니다.
1: 한때는 예. 마이크론이 인수하려고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모부산이 됐었고.
3: 예. 그렇게 네. 2012년 SK 하이닉스가 됐고 그래도 바로 잘 나간 건 아니죠. 계속 그냥 고만고만 하다가.
1: 그렇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네. 은행들이 예. 관리하고 있었어요.
3: 사실상 뭐 은행이 주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다가 2021년에 SK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죠. 이제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2023년에 우리가 그때만 해도 처음 들어본 단어였는 어떤 HBM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이제 뭐 실력도 있고 그다음에 시대적 운과 운빨과도 맞으면서 지금 거의 3년 만에 대박이 나고 그러네. 있는 그런 상황이죠.
1: 네, SK 하이닉스 네. 주가가 지금은 이제 뭐 300만 원 아침에 NXT 때 잠깐 찍긴 했습니다만 135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 한 시트콤에 그때 이제 하이닉스 주식 거래하는 그때 박영규 씨가 아마 연기했던 걸로 똑바로 살아라라는 시트콤에서 옆에 아마 박민선 씨가 계셨던 건 그때 화면에 나온 하이닉스 주가가 460원이었네요.
3: 동전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전주.
1: 그러니까 2000년대 네. 초반까지는 하이닉스는 그냥 동전주였어요.
3: 네.
1: 와, 그 당시에 현대차가 35,000원, LG화학이 45,000원 시절에 24년 전입니다.
4: 그렇죠.
1: 성민수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4: 그 사실 삼성전자가 그러면 1등을 시총 1위를 차지할 때 그 전에 1등은 누구였냐? SK텔레콤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통신에서 반도체와 이 종합 모바일 그 종합전자 회사로 패러다임이 넘어오던 시기였고, 근데 이제는 사실은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2위 기업이 1위를 추월해 버린 상황이라서. 그 세계 시장에서도 메모리 마켓에서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만년 2위였는데 그걸 역전하는 건 진짜 이례적인 거거든요.
1: 근데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 바뀔 때 철강 회사, 뭐 전력 회사, 예전에 한전이 1위였던 적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건 뭐 통신 회사, 그다음에 반도체 회사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군 내에서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산업군 외에서 바뀌어버리는데. 근데 이번에는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 바뀌었다는 게 또 상징적이기도 해요. 이용관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5: 그런 상징성 때문에 어제 삼전이 그 입장을 하나 내놨잖아요. 곧바로. 그래서 이제 뭐 네. 우선주 누락하고 보통주로 시총 산출하는 게 투자자 혼란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 주식을 좀 합쳐야 회사 덩치 크기가 가늠이 가능하다.
1: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리는 우선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주 예. 지금 한 180조 정도 되는데 예. 그거 합치면 여전히 우리가 1등이다.
5: 그만큼 좀 이렇게 한국 증시의 이렇게 왕자의 어떤 대장주였잖아요. 삼성 네. 이제 그게 되게 위협하는 처지에 좀 놓여 있었다. 네.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을 두고 이제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럼 삼전이 다시 역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이거를 계속 1위를 이제 사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두고 좀 해석이 나오는 것 중에 좀 재밌는 게 그 2002년도에 그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저도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그 시스코랑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시스코가 이제 MS 제치고 이제 1위에 오라서게 됐는데 네. 그때 이후에 나스닥이 한 80% 가량 나중에 폭락을 하게 되거든요.
1: IT 버블 꺼지고.
5: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배경 자체가 시스코가 한창 뜨니까 그 장비 사업을 하는 업체잖아요.
1: 네.
5: 그래서 그 장비를 이제 많은 그 벤처 투자 기업들이 이제 많이 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실적을 이제 내지로 못하게 되니까 공장은 돌렸고 그러면서 이제 연쇄 이제 부도가 나게 되면서 이제 폭락에 이르게 되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봤을 때 뭐 이런 식의 문제점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제 기술 격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순위 변동은 굉장히 좀 있을 수가 있다. 뭐 최근에 그 선배 말씀 주셨던 HBM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삼성이 먼저 냈지만 또 하이닉스가 또 곧이어서 바로 뭐 샘플 HBM 그 메모리를 하나 출시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기술 격차에 따라서 시총 역전이 좀 이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3: 이게 교과서적으로만 보면 역전이 기자. 좀 교과서적으로만 보면 역전이 좀 설명이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업이익도 삼성전자가 어쨌든 더 많이 벌고 있고
1: 그렇죠, 한 100조 가까이.
3: 예,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사업만 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플러스 파운드리도 있고 뭐

0: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거기서 돈도 어쨌든 적지 않게 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더 많이 보고 있고 무기를 하나만 들고 있지 않고 여러 개 들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그게 뒤집혔다. 결국 이제 스토리와 기대감의 차이라고 봐야, 내러티브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그 소위 말해서 HBM으로 상징되는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사업들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걸 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 저건 저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도 무거워, 자유롭게 그 회사 안에서 리소스 배분이 안 돼,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조만간에 미국에 이제 ADR이라고 상장을 하잖아요. 물론 네. 뭐 ADR이라는 복잡한 기술을 쓰긴 하지만 결국은 소위 말해서 신규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더 늘리는 건데 예. 보통 주식을 늘리면 주주들이 싫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또 이걸 되게 반기고 있고, 그래서 이거 참 기존의 문법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1: 또 국내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또 하겠다고 예. 했으니까.
0: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독특한 현상입니다. 네.
1: 근데 참 SK 하이닉스는요, SK 그룹 차원에서 주가를 좀 신경을 씁니다. 최태원 회장이 몇 개월 전에 우리는 시가총액 목표를 2천조 원으로 한다. 우리의 목표 2천조 원이다 할 때 사람들이 다 그때 막 비웃었거든요. 그때 한 몇백조 요럴 때였으니까. 그때 그걸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달성을 했고, 계열사 사장들 인사평가를 할 때도 주가를 반영하겠다라고 했었고, 뭐 파이낸스 데이라고 해서 계열사 다 같이 모여서 투자자들에게 재무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그런 노력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전되고 나니까 우선주를 포함해야 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삼성전자의 상황을 보면서 약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2: 어제 그걸 보고 이제 누가 표현하기를 삼성이 긁혔다고.
1: 인터넷 용어예요. 긁혔다라는 건.
2: 긁혔다고 표현을 했죠.
1: 네, 마음을 긁혔다.
0: 그런데
1: 네.
0: 다만 삼성을 약간 변호하자면 예. 주주 환원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열심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배당도 주당 배당액도 삼성전자가 현재 기준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많고, 삼성전자도 배당액 꾸준히 늘려왔고 그다음에 자사주도 꾸준히 매입 소각해왔기 때문에 주주 환원 차원만 보면은 기존의 이력,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이력은 훨씬 더 삼성전자가 주주 친화적이었는데, 그 모든 걸 불구하고서도 SK하이닉스가 뒤집었다. 결국은 미래에 대해 기대감에 혹은 그다음에 어떤 기업의 가벼움에 날렵함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1: 아, 네. 그러게요. 더 민첩하게 네.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가. 사실 뭐 HBM을 시작한 것도 이제 하이닉스였고.
2: 정확히는 사실 네. HBM은 삼성이 먼저 시작은 했어요.
1: HBM2 정도?
2: 네. 네. 처음 세대 때는 그 AMD라는 회사와 함께 HBM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냥 수많은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 우리가 하나 해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과연 잘 될까?
1: 그 돈 되나?
2: 네. 네. 근데 SK는 의외로 진심으로 그걸 계속 꾸준히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역전이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기사가 재밌는 게 나왔는데 네. HBM4의 매출을 세계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겼다. 1.5조 정도 되죠.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거를 최초로 넘겼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그 출처를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1: 낸 거죠.
2: 네. 네, 낸 건데.
1: 자료 준 거죠.
2: 과연 왜 그 자료를 냈을까? 지금 1분기 매출이 133조인데 그 중에서 1.5조가 HBM4라고 강조를 해야 되는 상황은 그만큼 SK 하이닉스를 좀 의식하는 상황이다.
1: 뭐 나쁜 의식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삼성전자가 예전에 HBM4 고객사에 네. 양도했다. 뭐라 해야 될까, 출하를 네. 세계 최초로 했다라는 것도 보도자료를 먼저 냈잖아요.
2: 네.
1: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경쟁이고.
0: 좋은 정말 경쟁이죠.
1: 네. 좋은 그리고 경쟁. 네. 사실 이거는 별 의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이 이재용 회장의 생일이라면서요. 예, 그냥 아, 그렇다고요.
0: 그렇구나.
1: 그냥 그렇다고요. 뭐 저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라는 건 아니고요.
0: 공교롭네요.
1: 근데 참 뭐 인터넷 용어긴 합니다만 긁혔다는 표현까지 이제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
2: 네.
1: 우리가 26년 만에 보는 시총 네. 그 역전이다 보니까 이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러면 이게 이어질까? 하이닉스가 시총 1위로 계속 갈까?
3: 이어졌어요.
1: 엎치락 뒤치락. 이용관 기자는 뭐?
3: 아, 저는 이제 네. 하이닉스를 이어졌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죠.
1: 왜요? 왜요?
3: 아, 뭐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
0: 그냥 솔직한
1: 네. 환영입니다. 이런 아, 거는 이해관계는 다 이제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야 됩니다.
0: 근데 뭐 장기는 모르겠고 예. 뭐 중기도 잘 모르겠고, 단기적으로는 이 기세가 오래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 발 반도체 초호황이 꺾이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SK가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거든요. ADR 상장도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말씀하신 대로 주

0: 주주환원, 대규모 주주환원도 발표했고, 물론 뭐 계획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스포츠도 한번 역전하면 좀 기세가 오래 가잖아요. 네. 물론 최종 결승점이 누가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이 기세가 가지 않을까라고, 물론 주가는 함부로 예측하는 거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그냥 한 51%의 자신감으로 예측해봅니다.
1: 김종성님이 저도 오늘이 생일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특정인만을 위한 뭐 이렇게 축하는 아니니까. 네. 성민수 기자님.
2: 그 이제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72% 영업이익률을 냈죠. 그러니까 매출의 72%를 영업이익으로 남겼다는 건데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여기 일단 생산품이 나오는 공장이 있는 회사에서 이 정도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싶은데 2분기 때 지금 전망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익을 잘 내는 회사는 맞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AI에 그 들어가는 HBM 이런 메모리들이 결국에는 과거 메모리들이 범용품, 그냥 생산해서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었다면 이제는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물건으로 점점 바뀌고 있고 그럼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메모리 사업은 사이클 비즈니스다. 그 경기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게 많이 희석되겠죠. 그런 성격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호재인 거는 맞으나 근데 이제 메모리의 병목이 있어서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진 건데 갑자기 AI 투자 버블론이 계속 나오잖아요. 버블론이 어느 순간에 좀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모습만 보여도 사실 이 병목을 일으키던 소재는 굉장히 빠르게 소각이 돼버리겠죠.
1: 그러니까 그 병목 현상이 좀 해소되거나 아니면은 AI 투자 속도가 좀 늦춰지면 또 언젠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고. 네. 이제 이 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좀 하여튼간 끝이 오기는 올 텐데 그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또 주가가 어떻게 또 되느냐, 어떻게 또 잘 방어가 되느냐를 또 봐야 되는 거고, 그걸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것만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또 뭐 엄청나게 그 뭐 개인들 순매수 1위에 계속 오르기도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또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다 좀 저는 좀 뒤늦은 좀 미리 사전에 좀 조율하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들던데
1: 본인이 들어 네. 누워서라도 반대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후회한다 이런 취지였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곱하기 2. SK하이닉스 곱하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우리나라에 나왔잖아요. 네. 전에 좀 막혀 있었다가 이제 그 이유는 죄송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 위험 선호 개미들이 미국의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데로 막 달려 나가니까 지금 안 그래도 달러가 자꾸 부족한데 그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려야겠다라고 하고 나온 건데 네. 막상 돌려보니까 좀 정말 너무너무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수익률 ETF의 수익률 1등부터 14등까지가 모두 반도체 관련 ETF고요. 그중 1등부터 7등까지가 전부 다 SK하이닉스 곱하기 2 레버리지 ETF입니다. 너무 심하게 쏠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매매 회전율이 너무 빠릅니다. 하루에 한 200%,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사고 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결국은 누가 줬냐? 증권사만 줬습니다.
1: 거래 수수료.
0: 네, 거래 수수료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증권사들은 굉장히 지금 브로커리지 수수료를 늘리면서 좋은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건전한 장기 투자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길로 지금 정부가 제도를 열어줘 버렸기 때문에 저는 금감원장이 왜 이걸 사전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사전에 좀 조율을 하지. 그쵸?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뒤늦게라도 진단이 됐다면 빨리 좀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이거는 너무 우리가 지금 아까 뭐 제가 농담으로 1.5%는 요즘 소폭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변동폭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레버리지 ETF가 모든 걸 돈을 끌고 가기 때문인데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시정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게 네. 사실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서 뭐 이거를 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라는 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뭐 조선시대 이야기할 때 이한 작가랑도 조선시대 때부터 투기성 높았다라는 거
0: 아, 그랬대요?
1: 말씀드렸고 그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그 도파민에 제일 취약하고 행복 호르몬 제일 덜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신체적인 이제 특성이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사실은 감안을 하고 금융시장도 사실은 인간들의 네. 본성에 많이 치우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밀하게 봐서야 되는데 뭐 사실 그때로 돌아가면 환율 때문에 자꾸 투자자들이 해외 나가서 3배 레버리지 사려고 달러를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해외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제 국내로 돌리겠다고 했던 건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걸 레버리지 ETF 지금이라도 어떤 뭐 안전장치라도 도입해야 하는가?
2: 금융당국에서 기대 이익이라는 게 그 뭐 두세 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한국에도 이런 게 생기면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사실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기대 편익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컸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김준범 기자 얘기대로 너무도 이게 변동성이 커질 거가 분명했고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당연히 더 쏠렸겠죠. 더 쏠렸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시대를 관통하는 그 젊은 층의 감정이 사실 포모잖아요.
1: 네.
2: 이 내 투자에서 뒤쳐져 있다. 내가 이 투자에 참여하지 못해서 수익을 못 누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뒤늦게 들어가면 이거를 불안해서 계속 사고 팔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실제로도 레버리지 ETF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뭐 계속 들고 있으면 변동성 때문에 마이너스로 그렇죠. 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또 반도체 쪽 이야기를 조금 더 하다 보면은 뭐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진 건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제 산업이 커지고 또 뭐 성과급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재들이 의대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반도체 계약학과 여기에 네.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계보다 더 이제 높아지고 있다. 거의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0: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대 소득, 평균 소득이 이번에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성과급에서 보여줬듯이 뭐 정말 그렇게 매년 받을 수 있다면 상당 기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는 의사보다 훨씬 더 연봉이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돈이 많은 쪽으로 인재가 몰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 우리가 중국과 늘 비교할 때 우리가 이거 참 문제다고 했을 때 한국은 인재들이 의대로 가고 중국은 인재들이 공대로 가고 물론 뭐 의대로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쏠리는 게 문제였는데 네. 우리가 앞으로 결국 미래의 경제는 결국 기술 전쟁이 될 것이고 그럼 기술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그쪽에 인재가 안 몰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급여로 시장의 힘으로 인재들이 견인이 되는 거니까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그 사담을 하나 드리면은 제가 대학 갈 때
1: 네.
0: 처음으로 한의대가 의대를 역전했었어요. 그 배치 점수. 왜냐하면 그때 뭐 드라마 허준 등등 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그때는 지금처럼 한약이 아 이거 저기 건강기능식품이 많을 때가 아니라 한약 소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4, 5년 바짝 역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이 업황이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결국 이 반도체 계약학과가 의대를 역전한 것도 지금 업황이 좋기 때문인데 근데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까지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을 것이냐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소득 보고 지금 과를 결정하는 게 뭐 참고는 해야겠지만 반드시 현명한 건 아닐 수는 있죠. 네.
1: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뭐 나쁘지 않죠. 좋은 네. 인재들이 또
2: 그런데 이제
1: 공대로
2: 그게
1: 가고.
2: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1: 네.
2: 지금 의대를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의사가 뭐 한 2, 30년을 거쳐서 봤더니 결국 경기 타지 않고 가장 안정적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의사더라. 너 의사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다들 의대를 다 보내려고 하는 건데 반도체는 이제 지금 계약학과가 있는 거고 사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계약학과에서 들어 합격하면 이 학생들이 전부 다 뭐 강남에 있는 재수학원으로 가서 다시 의치 약학 계열 준비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죠. 다만 지금 이제 그 짧게 지급되는 성과급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덜 할 뿐이고 사실 뭐 입결 점수가 그렇게 높아졌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아진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성과급 얘기가 나온 다음에 사람을 뽑지 않았거든요. 그 입시 학원들이 올리는 입결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과연 근데 사람들한테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만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제일 존중받을 수 있고 돈도 잘 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많이 해야겠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더 좀 많은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1: 근데 이게 뭐 증시에서도 요즘에 쏠림 현상 아주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과급도 그렇고 자산의 배분도 그렇고 상대적인 박탈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또 이제 반도체

0: 쪽에서의 성과급 뿐만 아니라 또 엄청난 이익 이런 게 물가를 또 자극할 우려. 또 부동산 시장까지도 이제 우려가 좀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현관 기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그 뭐 통계 하나 보니까 예. 그 월 500만 원 이상 버는 노동자가 370만 명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0: 월 500만 원 이상. 예.
1: 그 통계 작성일이 역대 최고 비율이라는데 이 경제시장 전반적으로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좀 두터워졌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 성과급이랑 사내 대출 그다음에 하이닉스 것까지 합치면은 최대한 53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53조 원에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 해에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거래 대금이 통상 이제 10에서 15조 정도 수준이니까 그 반도체 직원들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그 금액의 한 3, 4배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가
0: 물론
1: 있죠.
0: 물론 세후는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1: 그렇겠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되게 경제 규모 자체가 되게 흔들릴 수가 있게 되는 건데
0: 예.
1: 최근에 이제 동탄 그 아파트 집값 관련해서 네. 이제 뉴스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 남부 지역에 보통 반도체 공장들이 있으니까 뭐 삼성은 뭐 수원, 화성, 평택, 하이닉스는 이천이랑 용인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직원들이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집을 사려 하면은 그쪽에 이제 집값이 좀 들썩이는 우려가 있다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금감원장도 어제였나요? 그 사내 대출이 이제 동탄 집값을 좀 밀어올린다며 DSR 규제 필요성도 언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양도세 조정 문제까지 좀 나오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0: 네.
1: 그 시장에서 자금이 흘러가는 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사실 좀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개입은 좀 필요는 하겠지만 그 아마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좀 크다고 보고 여론도 되게 좋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2: 저도 좀 덧대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 뭐 반도체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의 일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상급지라고 하는 그 선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요. 막을 방법도 전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면 방금 이영광 기자 말처럼 굉장한 부작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호황을 누렸던 적이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을 누렸을 때가 있는데요. 네. 그때 저유가, 고환율, 그다음에 하나 뭐 저금리 3조 호황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잘 기억 못하지만 코스피가 100 몇에서 1000으로 7배가 올랐어요. 우리 지금 이제 3배 정도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분당 일산 그 일기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한 4, 5년 만에 진정이 되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고 있고 그중 일부는 한국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또 그중 일부는 그 직원들에게 봉급, 월급 그리고 성과급으로 나가는데 그 돈이 시장에 풀려서 뭔가를 사는 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또 그게 막아지나요?
0: 그쵸.
2: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막으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왜곡이 나올 것 같고 너무나 억지 제도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최근에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그 말씀하시던데 한국 부동산 정책의 제1 목표가 강남 집값 잡기가 되면 모든 게 엉터리가 된다. 그러니까 비싼 건 비싸게 가게 놔둬야 되는 거고요. 물론 거기서 적절한 세금으로 적절한 수익으로 적절한 장치로 수익을 환수하는 장치는 필요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돈을 많이 벌어 와서 그 돈이 시장에 풀리는 걸 어떻게 막아요?
0: 그렇죠.
2: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0: 그러니까 비가 와서 저수지에 물이 차오르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적이고 그리고 아까 안진수 님을 비롯해서 청취자분들이 그 시가총액 1위 역사들을 좀 궁금해 하셔서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위에 오르기 직전 한국전력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99년 그 IT 버블 때 잠깐 KT가 1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로 바통이 넘어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90년대 후반까지는 줄곧 한국전력이 1등이었다가 KT 잠깐 그리고 99년 2000년 이때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라는 거 이렇게 물론 삼성전자에서는 우선주를 합해야 된다라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법정 정년 현재는 60세죠. 정치권에서 이걸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 높이는 방안 논의하고 있는데요. 최종 목표는 지금보다 5살 많은 이 나이까지 높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지면서 소득 공백 때문에 그 사이에 더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일 텐데요. 하지만 노동계, 재계 또 청년 일자리 각각의 입장에서는 또 의견들이 여전히 또 다르기도 합니다. 과연 법정 정년을 몇 살까지 올린다는 걸까요?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나이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입니다. 강인호님 70세요. 윤성호님 100세. 아, 많이 쓰셨네요. 그리고 정현숙님. 저희 신랑이 올해 공직생활 30년 하고 정년 퇴직합니다. 유유. 젊은데 퇴직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축하해 주려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그런데 정년 퇴직하시는 나이인데 여전히 신랑이라고 부르시는. 그러면 신랑 부럽네요. 신부. 부럽네요. 그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676님은 저는 손주 두 명을 돌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정년이 70세까지 연장됐어요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자, 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이제 정년 연장을 몇 세까지 하려고 지금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을까 이건데, 서울시는 왜 지하철 무임 승차하는 나이 65세죠 현행.
2: 네.
0: 70세까지 높이자는 방안을 이제 공청회 열어서 또 논의해 본다고 해요. 기자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형관 기자.
3: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무임승차 나이를 올리는 방향은 맞다고 봐요. 일단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 미래인구 문제 취재를 좀 했었는데. 네. 그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의가 본격적 시행되던 게 1984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노인 인구가 전체의 4%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0: 4%.
3: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올려야 되는 단계는 됐다는 거고, 그때 예전에 이제 그 지하철에 이제 공익 광고에 그 저희 그 옛날에 이제 교통 약자석인데 지금은 현재는 당시에는 경로석이라고 해가지고 세 칸 정도가 있었고, 일반 이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앉는 좌석이 있잖아요. 네. 그게 뒤바뀔 수 있다는 공익 광고가 있었어요.
0: 아.
3: 경로선과 일반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라는.
0: 인수가.
3: 네, 그게 1980년도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좀 됐죠.
0: 되어가는.
3: 네, 되어가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미뤄봤을 때 단계적으로 이제 올리는 거는 조금 맞는 것 같고, 그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구상도 그렇게 이제 올리게 되면은 이제 재원이 조금 절감이 될 테니까 그걸 가지고 버스에다가 이제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구상인 것 같긴 합니다.
0: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건 참 좋은 취지이나, 문제는 재원이라는 거잖아요. 또 서울 지하철 공사들의 적자 문제도 심각하고.
2: 이게 해외를 보니까 해외도 대부분 현재 이제 해외도 뭐 몇 살부터 노인입니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 없고, 대부분 사회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기준이 공적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그 사회에서 노인이라고 치더라고요. 대부분 65세입니다. OECD. 대부분 65세인데 대부분 상향 논의를 하고 있어요. 66세, 67세, 68세. 왜냐하면 오래 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니까 올리는 거는 전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왜 언제까지 나이로 끊을 거냐,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70세더라도 부자가 있고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기초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뭐 국민생활지원금 같은 어떤 그 현금성 저기 복지들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넣잖아요. 이것도 저는 이제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감안하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기술적으로. 네. 왜 다 똑같이 흩뿌리듯이 주는지 저는 그런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청민수 기자.
4: 지금 이제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노인들은 가난하지만 10년 뒤에 노인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0: 예.
4: 가처분 소득이 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물론 빈익빈 부익부도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랬을 때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런 측면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버스까지 지원 범위를 늘린다는 건 상당히 거기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뭐 지하철역 근처에서 살면서 지하철만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좀 더 그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버스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돈을 뭘로 할 것이냐라고 따졌을 때 결국에는 뭐 이걸 연령을 높이면 숫자가 이제 한 200만 명에서 지금 뭐 한 120만 명 정도로 줄어드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5년 뒤에는 또다시 70세 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갈수록 또. 평균 수명도 더 늘 텐데, 이 재원을 그럼 국가가 계속 지금처럼 지방정부가 계속 부담할 거냐, 아니면 국가가 좀 보전을 해줘야 되냐.

0: 아니면 다른 재원을 찾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죠.
1: 사실 이런 게 뭐 항상 또 대선 때 화두가 되기도 하는데 네. 공약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재원을 충당하는 지자체는 따로 있고 여기에서 또 이제 미스매칭이 되기도 해요.
2: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없을 때 건드려야 됩니다. 근데 올해와 내년이 선거가 없는 아. 유의안이기 때문에 올해가 벌써 절반이 갔고
1: 현실적으로
2: 방향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면 이런 거는 합의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좀 저는 표 계산이 덜할 때 정치권이 건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비슷하게 기초연금도 네. 지금은 일정 소득 이하는 다 동일하게 주는데 여기에도 이제 소득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감액해서 주는 걸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같은 네. 방향입니다.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모든 노인을 다 챙기냐. 결국 급한 사람부터 챙기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무임승차도 그 방향으로 아니 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1: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 드리는 기초연금. 사실 하위 70%라는 것도 굉장히 넓었고 네. 또 노인과 또 많아질수록 어떤 뭐 복지 재원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좀 현실적인 답을 좀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해야죠. 늦기 전에. 오늘은 KBS 김준범, 석민수, 이형관 기자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2부에서는요. 우리가 보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보험금을 신청할 때 보험금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를 할 때 그때부터 사실은 또 갈등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띄지도 않았던 그 깨알 같은 약관 때문에 제대로 내가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변호사와 분쟁이 많은 약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상록수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상록수는 2003년부터 장애인 미술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이 장애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모두의 예술인데요. 13명의 장애인 작가를 선발해 전문 강사의 맞춤형 특강을 받도록 하고 탄생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시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2: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구름 가득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중부지방은 화창한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고양 31도, 춘천 28도, 대전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면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8도, 전주 27도로 호남 지역은 어제보다 덥겠고요. 대구와 포항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양양 22도 등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시간당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영남 해안, 강원 영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동해안과 남해안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내륙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으니까요. 양산 잘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하며 기업의 지역 투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지방 투자 전략 간담회를 앞두고 반도체 투톱 기업과 사전 조율을 하는 성격으로 해석되는데 이 자리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중심의 대규모 산업 투자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06.6으로 지난달보다 0.5포인트 상승해 두 달 연속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수준 전망지수는 전달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9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 등 본격화합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를 열고 증인들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중앙선관위 보고, 대응체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종합편성 채널 JTBC 대표자를 불러 채무 규모와 향후 정상화 방안 등을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생 절차를 개시를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관련 5개사 대표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자산 현황, 구조조정 방안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아워홈 2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아워홈 현장 사무실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용인시 아워홈 용인 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한 가운데 핵심 사안을 놓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이란 타스님 통신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앞선 고위급 회담에서 동결 자산 120억 달러 해제 문제가 합의됐다고 말한 반면 미국은 동결 자금 해제는 이란의 핵포기 이행에 연계돼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IAEA의 핵사찰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이란 외무부는 새로운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송두환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이 오늘 이태원 특조위원장으로 취임합니다. 송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목 추천위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송 상임위원을 지난달 사임한 송기춘 전 이태원 특조위원장의 후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송 상임위원은 2007년에서 2013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 부지를 화물차 공영 차고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영동과 남해안 일대는 오늘 낮까지 5mm, 제주도에는 밤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28도 등으로 서쪽 지방은 덥겠고 동쪽 지방은 울진 22도, 부산 24도 등으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열렸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지금은 10시 5분이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65세입니다. 65세. 뭐가 65세냐? 정년. 현재는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이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65세까지 최대 5년. 물론 이제 순차적이긴 합니다만 순차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또 여러분의 의견도 구했고요. 홍순렬님. 저는 58년 개띠인데요. 65세까지는 해야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추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1641님. 저희는 장사를 하는데 우리는 힘만 되면 정년이 없지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9993님. 정년 연장 저는 반대합니다. 아직도 백수 청년들이 많아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6623님은 저희 아버지는 88세이신데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을 돌봐주는 일인데 건강만 허락한다면 정년이 없는 일자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윤태호님 30대처럼 일하는 65세라고도 보내주셨고 7382님은 정답 65세 결정이 참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노동계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또 청년들 일자리를 생각하는 입장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머리를 많이 맞대봐야죠.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에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합으로 출발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낙폭이 커지고 있네요. 현재는 2% 떨어진 8,932. 181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고요. 요것도 어느 언론사는 금방 또 9천선 붕괴 이렇게 쓰던데 붕괴는요. 재건하기 힘들 정도일 때 붕괴라고 쓰는 거고요. 뭐만 하면은 100포인트마다 붕괴라는 표현은 좋은 거는 아니죠. 요즘 또 변동성이 원체 커진 시장이다 보니까 코스닥은 더 안 좋습니다. 2.8% 정도 밀린 9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를 때는 같이 못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는 중소형주들. 쏠림은 또 반도체 항상 심화되어 있었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는 2.3% 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3.18%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서 하이닉스가 시총을 역전한 이후에 조금 더 격차가 커졌고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2032조 원. 삼성전자는 딱 2000조 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SK스퀘어가 4.6% 정도 더 오르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5.4%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고 있어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지분을 가진 회사들은 주가가 강세인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5.8% 밀리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뭐 조선 또 방산 등등도 오늘 많이 밀리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을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1538원, 1538원대 다시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환율의 흐름입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4천만 명을 넘었고 그런데 암보험, 상해보험 등등을 따지면 가구당 평균 5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보험을 가입하는 건 쉬워도 보험금을 받는 건 사실은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보험의 민낯이 드러나는데요. 약관에 그렇게 있습니다. 돈을 이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약관을 찾아보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약관을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제대로 미리미리 공부를 해보셔야죠. 현소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보험 관련된 분쟁 많이 다루세요?
2: 네, 보험금이 특히 요즘 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관이 이제 점점 체대를 지나면서 점점 더 두꺼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해석을 하는 게 뭐 일관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다 이제 해석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인가 이런 다툼의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보험이 또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환자

0: 직업마다 그리고 사업마다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이 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보험금 소송이 뭐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참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사실 똑같은 법문이어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 달라서 그냥 법정까지 가기도 하는 것처럼.
0: 네, 맞습니다.
1: 그 보험 약관이 사실은 와 글씨도 작고 물론 많은 양을 담으려고 글씨가 작아진 거겠습니다만 굉장히 일단 많죠. 약관의 내용이.
0: 네, 많죠. 요즘은 또 전자로 하다 보니까 PDF로 이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끝이 없어요.
1: 옛날에는 왜 그 앨범 같은 걸로 끼워줬잖아요.
0: 네, 맞아요.
1: 하도 많다 보니까.
0: 네, 네. 이제는 이제 앨범으로 하려고 해도 거의 백과사전처럼 이제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종이로 뽑는 것도 뽑아서 보는 것도 힘들고 뭐 전자로 본다고 해도 이제 PDF가 위치 눈으로 이제 파악이 안 되니까 또 그것도 좀 힘들죠.
1: 솔직히 저도 뭐 보험 여러 개 가입을 했습니다만. 네. 1번부터 저 끝까지 약관을 다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0: 당연합니다.
1: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0: 대부분 그렇죠. 저도 사실은 한 활자를 보면 이렇게 다 읽는 버릇이 있는데도 저도 제 약관을 끝까지는 좀 사실은 좀 어렵죠.
1: 왜 그 법정 가면 무슨 네. 뭐 서류들 문서들 어디 네. 뭐 뉴스에 봐도 뭐 검찰 문서들 보면 네. 거의 책상 높이 거의 하늘 끝까지 닿을 것처럼 네네. 문서 많잖아요.
0: 네네.
1: 엄지에다 골 묶이고 네네. 다 보긴 보는 겁니까?
0: 다 봅니다. 이제 사건은 네, 다 봐야죠.
1: 중요하니까.
0: 네, 중요하니까. 근데 또 보험은 그만큼 저 개인한테도 중요한데
1: 그쵸.
0: 또 안일하게 좀 보는 경우가 좀 있죠.
1: 그래서 보험 네. 설계사분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네. 그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0: 네네.
1: 그러면 보험 설계사가 설명해 주는 걸로 충분합니까?
0: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내가 이걸 완전히 이해했는가? 이게 일단은 뭐 충분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 설명을 들은 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약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대하죠. 되게 양이 많아요.
1: 네.
0: 근데 저희가 그거를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1: 그러니까 일단은 읽어보는 것도 그렇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0: 네. 그래서 그 법에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설명 의무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1: 중요한 내용은 설명. 네. 그래서 왜 녹취하잖아요.
0: 네. 그래서 요즘은 전화로 녹취를 많이 하죠.
1: 네.
0: 근데 이제 사실 전화를 할 때도 실제로 전화 녹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해하고 응답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1: 자, 지금부터 약관 읽어드릴게요.
0: 네,
1: 이거는 내용이 녹취됩니다. 이거는 뭐더더더더더 이거 하죠.
0: 네, 속도도 매우 빨라요.
1: 거의 아웃사이더라는 래퍼가 랩하는 속도.
0: 네, 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저희가 뭐 휴대폰 예.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은행 가서 뭐 이체할 때도 동이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것도 과연 읽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도
1: 거의 의무적으로 네. 약관이 펼쳐지게는 하는데 그냥 빠르게
0: 네,
1: 넘겨버리죠.
0: 동의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보험은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예. 미래의 위험을 담보로 해서 그 상황을 가정을 해서 가입을 하는 상품이잖아요.
1: 아하.
0: 근데 이거를 그냥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전화 녹취를 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뭐 예를 네. 들어 뭐 최근 3개월 동안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신 이력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생각을 네. 해봐야 되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근데 저희는 보험료를 냈고 응당 알아서 뭐 어련히 다 보장이 되겠거니 하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서
1: 네.
0: 반사적으로 예 아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케이스가 문제가 됐던 이제 상황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전화로 그 보험 설계사 분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일주일 동안 병원을 간접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설계사분이 물어봤어요.
1: 네네네.
0: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은 당연히 이게 일주일이 뭐 일주일 연속인지 아니면 딱 한 번만 일주일인지
1: 일주일 2번인지
0: 맞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실제 문제가 돼서 보험사 측에서는 너 일주일 입원한 그러니까 병원 간 기록이 있네 이러면서 이건 너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해지 보험금 못 줘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고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1: 네.
0: 이거를 내가 기억도 안 난다. 일단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게 그 의미였는지 나한테
1: 몰랐다.
0: 네, 더 설명을 해줬어야지.
1: 제대로 설명 안 했다.
0: 네.
1: 불완전 판매다.
0: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 보험 설계사만의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고요.

0: 실제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입원이라고 하면 이게 입원 우리가 뭐 일상에서는 입원이라고 하면 나 어제 입원했어 라고 하면 뭐 그냥 병원에 잠깐 있었다 왔네 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판례에서는 이 입원이 뭐 시간적으로 6시간 그리고 아니면 의사의 뭐 관찰이나 아니면 이후 상황에 대한 체크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법원에 가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복잡합니다.
1: 현소진 변호사님이 할 일이 많겠네요.
0: 아, 네.
1: 그만큼 또 이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고.
0: 네.
1: 아니 그냥 보장해준다는 보험금 주면 되는데.
0: 네.
1: 근데 또 보험사 입장에서 최대한 손해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네. 해서든 선 긋고 판단을 네. 또 하는 거고.
0: 네.
1: 보장 금액 가지고도 분쟁이 많아요. 사실 이게 또 돈입니다.
0: 네, 맞아요. 이제 보장 금액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예. 왜냐하면 보장 금액은 언제까지나 이제 최대 한도일 뿐이에요.
1: 아, 최대 얼마?
0: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영수증 때 보면은 급여, 비급여 나와 있고
1: 아, 네.
0: 급여 항목과 급여 중에 아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 중에 자기 부담금에 한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최대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되는 거고 또 저희가 이제는 그 5세대 요즘 말만 이제 5세대로 보게 되면은 네. 요것도 어디까지 보장이 되냐. 내가 가입한 상품이 몇 언제 가입된 상품인지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도수 치료를 갔어요.
1: 네.
0: 근데 제가 5세대 가입자예요.
1: 네.
0: 그러면은 내가 치료비를 내도 다 돌려받지 못하죠. 그런 이제 문제 사람들이 내가 돈 냈는데 왜 안 돌려줘? 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 그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도 몇 세대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0: 네, 맞습니다.
1: 그 백내장 수술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0: 네.
1: 누구는 입원 보험금까지 나오고, 누구는 통원비만 또 나온다고 해요.
0: 네.
1: 이것도 뭔가 약관에 다 뭐 기준이 써 있어서 그런 거예요?
0: 이게 참 문제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이게 그 실손보험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를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냐면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대원칙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원이 그럼 뭐고 통원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세세한 기준까지 있는 경우는 그건 강제는 아니에요.
1: 근데 우리가 병원에서 네. 입원하세요 하고 환자복 입고
0: 네.
1: 그 침대 있는 방에 들어가 있으면 입원이고
0: 네.
1: 통원은 그냥 내 사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0: 네.
1: 너무나 간명한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에요?
0: 네. 그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판례는 6시간 동안 일단 시간적인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납병동이 사실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납병동이라는 건데
1: 1박 2일 아니고
0: 1박 2일 아니고 당일에 들어갔다가 당일에 퇴원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납병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6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1시간만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1: 아.
0: 그냥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고
1: 네.
0: 사실 6시간까지
1: 뭐 조금 하고 가면 네, 되니까
0: 채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 어허.
0: 있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근데 이게 6시간 동안 그래서 그냥 아예 드러 누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서도.
1: 아 그냥 보험사에서 6시간 이상을 입원이라고 하니
0: 네네.
1: 6시간 이상은 있다가자 차라리
0: 네.
1: 그런다는 거예요.
0: 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차이가 꽤 나요. 왜냐하면 이게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 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원으로 인정이 되면 한 80-90%까지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1: 예, 예, 예.
0: 800에서 9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1: 네.
0: 근데 이게 통원이 되게 되면 그냥 통원은 하루 한도 20에서 3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1: 엄청나네요.
0: 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실비 보험 되니까 백내장 수술할 때 실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1: 야, 그건 진짜 몰랐네요.
0: 네. 근데 이게
1: 그걸 일반인들이 잘 아실까요?
0: 모르죠. 근데 이게 또 보험사에서 약간 좀 칼을 갈고 있는 이게 문제가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내장 수술은 길게 뭐 1시간이면 끝나는 경우가
1: 요즘은 또 기술들이 좋아져서
0: 네, 맞습니다.
1: 빨리 끝나요.
0: 네, 근데 이거를 6시간에서 다 뭐 실비로 다 이제 입원으로 처리해서
1: 받으려고 하면
0: 보험금이 이것도 아무리 공적 기금인데 여러 명의 보험료를
1: 그쵸,
0: 담아서 한 건데 이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6시간의 그런 기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필요한 그 이제 실질을 보게 되는 거죠. 필요했냐?
1: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제 과거의 인터넷 용어였긴 했습니다만 나이롱이냐 아니냐까지 본다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야,

0: 그래서
1: 그걸 어떻게 알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6시간 이내에 뭐 물리적인 조치를 받았는지까지 기록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0: 그래서 법원에 가게 되면 이 기록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환자 야. 입장에서는 이게 왜 실질적으로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요. 근데 요즘은 다 대부분 백내장 수술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인정 그렇다고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어떤 분은 아침에 수술 받고 똑같이 오후에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다만 이분은 그 소견서와 그 기록부에 자세하게 써 있었어요. 이분이 이게 왜 필요하고 아하. 실제로 수술할 때 이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아. 그 제거가 깨끗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1: 관찰이 필요했고
0: 네 그리고 뭐 좀 이런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다르고 안압도 체크를 해야 되고 뭐 혈압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이분은 정말 이제 6시간 동안 이제 그 의료진의 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거죠.
1: 오호.
0: 그래서 이분은 입원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하라라고 예. 승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1: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소송 가기에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입원 같은 게 약간 한 몇백만 원은 차이가 나는데 보험금을 네. 받는 사람 입장에 되게 큰데
0: 네.
1: 이 몇백만 원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에는 막 비용이랑 시간 스트레스 이것도 참 애매모호할 것 같거든요.
0: 그렇지만 일단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그게 쌓이다 보면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1: 그러니까 뭐 애초에 포기하면.
0: 네. 그래서 요즘은 단체 소송도 많이 합니다.
1: 아.
0: 최근에는 원고 141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아.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면 아무래도.
1: 비용이나 네. 그쵸, 시간 부담이.
0: 그리고. 그 환자마다 좀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청구를 하는데 뭐 몇백의 소송 비용을 내는 그쵸. 건 당연히 비효율적이죠. 예. 근데 이게 뭐 안 보험 환자의 경우에는 이분들은 한 번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한 번 뭐 이렇게 실손의 여부를 다투는 그런 치료제의 금액이 뭐 몇천 단위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냐 안 되냐는 이분들한테 중요한 거고
1: 또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0: 네.
1: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으니 판례로서
0: 네. 네.
1: 이게 또 중요한 이야기였네요.
0: 네.
1: 그리고 이게 미용이냐 치료냐 요 경계를 또 어떻게 갈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비만 치료제 많이 나오고 있고
0: 네.
1: 보톡스 같은 것도 이걸 미용으로 맞느냐 아니면 뭐 턱 관절이 안 좋아서 맞느냐
0: 네네.
1: 이 구분은 어떻게 딱 정해져 있나요?
0: 이게 그 이제 개별 약관에 개별 시술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러니까 치료가 이 목적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그 이런 미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 면책 약관에 어떤 게 또 있냐면요.
1: 네.
0: 신체 뭐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목적 기준의 포괄 조항을 두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그 적용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톡스의 경우에는 네. 저희가 뭐 주름을 핀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미용이겠죠.
1: 네.
0: 그럼 이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치료가 네. 아니니까. 하지만 다한증도 보톡스가 쓰이거든요.
1: 아 손에 땀 많이 네. 나는 분들.
0: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 목적이 인정이 돼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만 치료제도 당뇨가 너무 심한 환자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치료가 치료의 목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여기에는 의학적인 소견과 그리고 그 약관에 해당하는 기준이 부합을 해서 정말 치료 목적으로 인정이 되면 이제 인정이 되고 아니면 미용 목적으로 돼서 이제 다 되는 거고 이게 또 이제 또 사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는 치료용이다라는 걸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가입자가.
0: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뭐뭐 할 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그걸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데 네. 돈을 청구할 때는 난 이거에 해당되니까 나는 청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청구하는 사람이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뭐 면책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줄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사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네.
1: 만약에 네. 약관에 없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요즘 의료 기술은 뭐 나날이 발전하니까.
0: 그렇죠. 네.
1: 그럴 때는 그러면은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이게 요즘 특히나 더 많아져서 이런 경우가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1: 네.
0: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약관 문구랑 기존의 판례들에 따라서 좀 진행이 됩니다. 해석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약관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 있어도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 기술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다른 해석례. 에서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그게 이제 기존 판례들에서 어떻게 봤나라는 점인 거죠.
1: 그 판례를 통해서 찾는 것도 사실 또 그 판례에서는 없는 새로운 치료법이 현재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약관에 없는 새로운 치료법이라면
0: 네.
1: 그때 적용했던 논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 있어요. 치료란 어떻게 받는가?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 비급여로 받는 의료비를 볼 때 뭐 비급여 급여로 나누는지 정액 실손을 나누는지 아니면 절개를 어떻게 받는지 봉합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거에 최대한 이제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무래도 약관이다 보니까. 그 문헌이 불명확하게 되면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1: 아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도록
0: 네 왜냐하면 약관은 이제 계약인데 이거는 기업이나 사업자 같이 일방의 당사자가 다수의 고객과 체결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불리한 입장이 있죠 출발점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관 규제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이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1: 모호하게 썼을 때.
0: 네.
1: 그래서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상품에 대한 약관을 또 보긴 보잖아요.
0: 네, 그렇죠.
1: 약관 심사하기도 하고.
0: 네.
1: 또 그 보험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약관에 적혀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이거 가입자한테 불리한 건 이런 건 또 알아둬야죠.
0: 네, 이게 그 면책 조항이라고 네. 하는 건데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근데 이게 그 좀 무작정 지급을 거절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보험료를 냈을 때 보장을 받고 위험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1: 어디까지?
0: 네네. 그 이제 경계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약관에서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스스로 사고를 일으킨 고의사고,
1: 고의사고.
0: 음주운전, 뭐 무면허로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요.
1: 어허.
0: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전쟁, 뭐 천재지변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할 때도 이제 면책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좀 다른데 이미 있던 질병, 기왕증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거는 보험 가입하기 이전부터 갖고 있는 질병이나 치료 이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고 이제 또 약관에 따라 좀 세세하게 좀 달라집니다. 네.
1: 그러니까 근데 기존에 질병이 있었는데 치료받은 이력은 또 없으면 괜찮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 질병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누군가 알아야 되는데.
0: 네.
1: 그렇죠. 이런 것도 그래서 또 분쟁의 사례가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면책 기간 뭐 이런 거랑 좀 포함이 되긴
1: 그쵸.
0: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뭐 그 약관에 보면은 간혹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보험이 개시라고 하거든요. 보험 예. 개시 이후에 확정 진단을 받은 상태여면 이제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보험을 가입하기 전부터 내가 그런 징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뭔가 낌새가 있어도 그 확정 진단일이
1: 확정 진단.
0: 네, 보험 개시 이후면 보장을 해주긴 하는데요.
1: 아하.
0: 네, 예를 들어 그게 아니라 뭐 그 전부터 만약에 약간 낌새가 있었고 그 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은 보험 개시일 이전에 만약에 그 원인이 발생했다 이러면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많죠.
1: 이야, 이게 참 어려워요.
0: 네.
1: 근데
0: 네.
1: 또 이게 또 우리가 냈던 보험료 대비 받아야 하는 보험금이니까
0: 네.
1: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고 단 다만 다음의 다만. 경우는 이런 게 또 약관 들어가면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뭐 이렇게 예외가 많아요.
0: 약간 참과 방패 같은 느낌이 좀 있죠.
1: 네.
0: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뭔가 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1: 네.
0: 이게 보험이 아무래도 수많은 가입자들이 그 보험료를 내서 공동의 기금으로 묶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제도이기
1: 네.
0: 때문에 이게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 단이나 다만이란 단서 없이 모두에게 다 돈을 주게 되면 도덕적 해이나 뭐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그 기금이 금방 고갈이 됩니다. 그럼 또 보험료는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단서 조항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게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그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항목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가격까지 가격표라고 하죠. 메뉴판처럼 네. 정해져 있어요. 이거에 해당하면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찌 옵트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것만 해줄게.
1: 네네.
0: 근데 이제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 고시에 리스트업되지 않는 다 나머지 다예요. 그러니까 옵트아웃인 거죠. 어찌 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개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1: 단서화 이런 게 많아야 보험사한테도 유리한 거니까.
0: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치료라고만 쓰이면 이게 뭐 예방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보험금을 안 주겠다 이런 의도보다는 보험금을 어느 경우에 줘야 되는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단서 조항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까 그 미용용 또 치료용 이거 이야기할 때 유상화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저는 눈떨림이 너무 심해서 보톡스를 맞은 적이 있어요. 치료 목적이어서 보험 적용이 되었네요라고도
0: 네.
1: 알려주셨고 홍명숙님은 다한증의 보톡스 치료는 처음 들었네요. 아들이 땀이 너무 심한데 병원 가보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몰라서 적용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 병원들이 대부분 뭐 다 미용 목적의 병원, 피부과가 많고 정말 이 병원 의원은 조금 이제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1: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
0: 네, 그 네. 전문의 있는 피부과도 요즘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대부분 다, 뭐
1: 다
0: 레이저
1: 미용 쪽을 네. 하시려고 하고 돈이 되니까 네,
0: PDRN 이런 거를 많이 하시죠.
1: 저도 얼마 전에 그래서 피부 좀 치료를 받으러 네.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야 대부분이 미용이어서. 네. 전화하면 저희도 미용만 하는 네, 피부과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 찾기 참 힘들더라고요.
0: 네, 네.
1: 또 거기 가서 남들은 몇십만 원짜리 미용기고 받고 있는데 나는 몇천 원짜리 치료 받는 게 참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네. 좀 세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병이 났다.
0: 네.
1: 이 경우에는 바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0: 청구는 되는데요. 네. 보험금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청구는 다 되는데 보험금은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고 반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 면책 기간이랑 그 이제 감액 기간 요 두 가지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면책 기간은 이제 뭐냐면 면책 기간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보험사가 다 보장을 해주게 되면 만약에 내가 팔이 아픈 것 같아 그러면은 보험 가입해놓고 그다음에 바로
1: 병원 가고
0: 네 병원 가서 진단 받고 그럼 보험금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책 기간은 이제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더라도 이제 보험사가 이 기간 동안 병에 걸려도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아라고 하는 그 네.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암보험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보통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만 이제 보험금을 보험 보장이 개시가 돼요.
1: 암은 3개월이 지나야 된다.
0: 네. 그리고 이제 감액 기간은 뭐 면책 기간이 지났거나 없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럴 때는 가입 후 보통 1년에서 2년 내에 발생을 한 이런 질병이 발생을 하면 약속한 보험금의 50%만 이제 감액해서 준다. 이제 요런 게 이제 감액 기간이라는 거고요. 대부분 뭐 치아 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심장 질환 요쪽이 이제 감액 기간으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아까 질문에 이제 다시 또 대답을 해보자면 바로 이제 청구는 되지만 그래도 이 감액 기간과 이 면책 기간이 이제 도가가 돼야지만 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참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0: 네.
1: 깜빡하는 경우도 많고 진짜 어려워서 적용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성호님이 군 운전병 출신이라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2년 정도 격려 할인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늦게 청구를 했다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알려드린다고
0: 네.
1: 이것도 사실 이제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 네.
1: 또 그 아까 그 약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법문처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네. 또 분쟁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
1: 이것만큼은 가입자가 지더라. 이것만큼은 보험사가 다 이기더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0: 무조건 다 이긴다 진다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보험이 판례가 지금 일관되게 나오지가 않는 이유가 사람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말 이제 두드러진 영역 중에 하나예요.
1: 네.
0: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질병이 무엇이고 병력이 무엇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적용되는 게 다르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땅을 매도하고 매매하고 약간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승소, 무조건 패소 이런 건 없지만 다만 아까 말한 백내장의 경우에는 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요즘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끝나는 수술이고 네. 그리고 요즘은 또 병원에서 홍보 자체를 간단한 시술입니다.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납니다라고 아예 그냥 홈페이지에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병원에서 만약에 6시간이 있었다? 그럼 이제 이 진정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1: 입원비에 대해서.
0: 네. 그리고 뭐 내가 진짜 노안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이 잘 안 됐다든지 이런 게 진료 기록부에 좀 자세히 적혀 있으면 또 이길 수 있는데 좀 진료 기록부에 요즘 그런 게 잘 안 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구비가 되면 당연히 이제 승소를 하지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이러한 틀에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보험금 청구를 해도 지는 경우가 많죠.
1: 왜 그래서 약관에 없거나 부족하거나 애매할 때 특약을 네. 넣잖아요.
0: 네.
1: 그러면 뭔가 뭐 보험료는 높아지겠으나 내가 나중에 확실히 보장받을 것 같고
0: 네.
1: 그러면 특약은 뭐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넣을 수는 있습니까?
0: 특약을 넣을 수는 있는데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 넣는다기보다는
1: 그 안에 있는 메뉴 중에서 고르는 형식일까요?
0: 네. 기본 계약이 있고 그 아래 특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원하는 대로보다도
1: 자동차 이제, 옵션처럼
0: 네. 옵션 그렇지만 옵션을 뭐 말도 안 되게 다른 옵션을 이제 그쵸, 다른 차에
1: 만들어 주지 할 수는 없고
0: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할 수 있습니다.
1: 근데 특약을 넣어도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0: 네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기본 계약의 개시일과 특약이 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1: 예.
0: 근데 가입 당시에는 실손 의료비랑 이제 상해 특약만 넣은 상태예요. 근데 한 3년 지나고 갑자기 내가 암 보장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암 진단비 특약을 추가로 넣어 네, 3년 뒤에 넣었다고 하면 그리고 한 달 뒤에 내가 이제 암 진단을 실제로 받아 버렸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 이제 90일간의 그 이제 면책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 내가 아무리 3년 동안 이 기본 계약의 보험료를 내도 특약은 그러니까 3년 뒤 그 시점으로부터 기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가 않죠.
1: 오호. 그러니까 특약을 내가 구성을 할 수 있으나 특약별로 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어떻게 또 구성이 네. 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네. 야, 그리고 또 휴지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게 뭐 입원비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니까 평생 보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면 그 1년 뒤에 그 기간과 금액의 경계를 또 이게 휴지 기간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만듭니다. 1년 동안 5천만 원 만약에 썼어요. 그러면 한 6개월 또 텀을 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6개월의 사이에 걸려 버리게 되면 제가 다 돈을 내버려야 돼요.
1: 휴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 왜 보험은 20년짜리인데
0: 네네.
1: 특약은 5년이면 끝날 수도 있고
0: 그쵸.
1: 또 그게 갱신되는 사이에 휴지 기간이 있을 수 있고요.
0: 네.
1: 야,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0: 네.
1: 또 억울하신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나는 뭐 보험금을 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청구는 했으나 거절당했다. 아니면 감액이 됐다. 이때는 어떤 것부터 찾아보고 어떤 대응을 시작을 해야 되나요?
0: 일단 이럴 때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0: 뭐 아까 말씀 내가 이제 변호사비도 내 가면서 이걸 굳이 해야 되냐 이런 경우도 많고요.
1: 네네네.
0: 근데 일단은 그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이제 그거는 이제 무료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소송의 효과처럼 무조건적인 뭐 승소나 인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1: 그 말 그대로 분쟁조정이니까
0: 네 조정이니까 이제 이런 거를 먼저 이제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민원을 먼저 제기를 하면
1: 금융감독원에
0: 네 이제 사실조사가 들어가고 뭐 합의를 권고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가 내려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내가 만약에 불만족스러우면 이제 소송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1: 그죠. 조정에서 결렬이 되면 네. 소송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조정 절차가 우선은 있다라는 거.
0: 네. 그거부터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애초에
0: 네.
1: 분쟁이나 소송까지 가지 않으려면 네.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요?
0: 일단 이제 첫 것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네.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가입, 그러니까 분쟁이 가기 전에 혹은 분쟁이 가더라도 내가 가입한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뭐 너무 빠르게 설명을 들어서 기억도 안 나고 약관이 너무 광범해서 사실 모르겠다.
1: 이런 뭐 부모님이 들어주신 맞아요. 그 보험도
0: 네.
1: 있고
0: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보험 증권 이거를 꼭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약서예요. 저 이제 시험 범위 너무 많으면 벼락치기로 요약서 요약. 보잖아요. 깜지를 보는데 이게 보험 증권이 그런 이제 요약서예요. 내가 가입한 상품의 뭐 보장 금액, 기간,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품명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먼저 보고 아 내가 이거를 가입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갖고 계시지 않아도 그 재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발행 받으셔서 네, 꼭 갖고 계시는 거를 이제 먼저 이건 그게 1번. 1번이고.
1: 요즘에는 그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네. 그 톡 메시지로 PDF 네. 파일을 보내주더라고요.
0: 네네.
1: 이게 고객님의 보험 증권입니다. 약관입니다. 이렇게.
0: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청을 해서 재발행 받으셔서 그걸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보험금 분쟁에서 병원은 당사자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보험 계약은 보험자와 그러니까 회사와 보험회사와 제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병원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걸 보면 아까 백내장 사례에서도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서와 소견서를 써줬는지가 중요하게 되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의료 정보에 대해서 비대칭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병원에서 아, 뭐 이거 좋아요. 이거 이번 실손 돼요. 뭐 이거 하세요. 라고 권유를 하면 다 이제 어, 네 하고 받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병원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일단은 뭐 병원 가서 이거 다 돼요 라고 하는 거 이제 무조건 오케이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 치료를 받으실 때도 실손을 만약에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진단서와 소견서를 조금 꼼꼼하게 좀 써달라고 이걸 이제 습관화 하시는 거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항상 여기서 빈약하거나 아니면은 추천해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해결이 되지가 않아서 그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네.
1: 근데 사실 또 병원에서도 뭐 간호사들도 그렇고 그 원무과도 이제 바쁜데
0: 네네.
1: 누구 한 명 한 명의 보험을 찾아주고 상담해주고 사실 그럴 여력도 사실 거기는 없고
0: 네.
1: 왜 그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0: 네.
1: 이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같이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 보험 찾아줌에서 실제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 본인의 데이터를 넣어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검색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다만 이게 또 비슷한 이름으로 막 상업적인 낚시하는 사이트들
0: 네,
1: 많거든요.
0: 네,
1: 그런데 또
0: 됩니다.
1: 광고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한 광고일 수는 있겠으나
0: 네.
1: 정식은 생보협회, 손보협회에서 하는 내 보험 찾아줌 거기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요즘에는 핀테크 업체들 왜 마이데이터 활용을 해서
0: 네.
1: 내 일반 은행 계좌, 보험 상품들 가입하고 있는 걸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또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0: 네.
1: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보험도 있었나? 어, 20년 전에 엄마가 이런 것도 가입시켜줬어. 이런 거 저도 찾는 경우 있거든요.
0: 네네.
1: 이거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정옥님도 그렇고 홍명숙님도 그렇고 보험약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거 소비자로서는 숙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보내주셨는데
0: 네.
1: 약관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0: 네.
1: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어떻게 좀 쏙쏙 찾아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0: 일단 약관에서 찾는 방법과
1: 네.
0: 먼저 그 요약서를 먼저 보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그 보험 상품 공시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공시실이라고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시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 공시실?
0: 네.
1: 보험사 홈페이지에요?
0: 네. 네. 그걸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보험 약관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서 보험 상품 공시라는 곳에서 제 상품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럼 거기에는 상품 요약서라고 무조건 이제 나오게 돼 있거든요.
1: 아, 네.
0: 그럼 그 요약서를 보고 먼저 한번 이해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거기서 상품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약관을 받으셔서 저희 컨트롤 F 해서 찾기를 누른 다음에
1: 아하.
0: 꼭 이제 찾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 아하.
0: 그 내가 그 지금 뭐 앓고 있는 병 혹은 걱정되는 병이 그 보장 대상에 들어가는지 보장 대상을 넣어서 키워드로 넣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약관이 정확하게 이제 KCB라고 해서 질병 코드들이 있는데 이 질병 코드들은 뭐가 해당이 되는지 요거를 또 보셔야 되고.
1: 그참 어렵긴 합니다만 그 진단서나 무슨 뭐 병원에서 무슨 확인서 떼면은 진단 코드가 나오는 확인서가 있죠.
0: 네네.
1: 그거랑 비교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면책 조항. 내가 돈을 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면책 조항에 대해서 이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직 좀 불완전하기는 합니다만 그 AI 서비스에 약관 PDF 파일을 통째로 넣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 혹은 상해, 수술 뭐 이런 걸 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줘라고 하면 요즘 AI는 좀 도와주죠.
0: 네.
1: 아직 근데 다만 100%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
0: 네.
1: 본인이 또 찾아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0: 네.
1: 현소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우여곡절 끝에 첫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고 핵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을 다시 받기로 했고 실무 단위 협상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란과 최종 합의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가해지던 원유의 생산, 판매, 배송 등 제재를 60일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지역 투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06.6으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3: 네, 황석규 님이요. 피지컬 AI에 HBM 메모리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하셨습니다.
1: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뭔가 육체적인 AI.
3: 네.
1: 대표적으로 로봇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훗날 이제 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네. 그것도 피지컬 AI일 테고 그런데 이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 피지컬 AI에는 HBM 메모리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HBM 메모리는요 고대역폭으로 훨씬 더 많은 네. 양을 한 방에 처리해야 하는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건 에너지를 엄청 잡아먹습니다. 발열도 심하고요.
3: 네.
1: 그거를 로봇에 달아놨다. 그러면 로봇 배터리가 뭐 몇 분 만에 다 방전돼 네. 버릴 수도 있고 뜨거워질 수도 있고 해서 어울리지 않고요. 대부분 우리가 모바일 기기라든지 휴대용
3: 네.
1: 혹은 어디다 전원을 꽂아놓는 게 아닌 거에는 LPDDR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DDR은 우리가 PC에 많이 쓰는 일반적인 네. DRAM을 말하고 LP는 low power. 그러니까 전력을 적게 쓰는 저전력 메모리를
3: 네.
1: 피지컬 AI 로봇에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LPDDR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HBM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GPU에 들어가는 HBM은 우리 일반 PC용보다 용량은 수십 배지만
3: 네.
1: 속도는 거의 수백 배에 달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0372님이요. 청년 도약 계좌에서 청년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1: 네.
3: 이 부분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갈아탄다고 했을 때 청년 도약 계좌가 청년 미래 적금으로 이어진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청년 미래 적금 가입 신청을 한 후에 심사를 거쳐서 적격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 특별 중도 해지라는 방식을 통해 청년 미래 적금을 새롭게 가입을 하고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는 중도 해지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때 기존에 납입한 원금, 정부 기여금, 이자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받을 수 있고요. 단 내가 청년 도약 계좌를 2년 납입했다고 해서 청년 미래 적금을 1년만 더 납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1: 네.
3: 청년 미래 적금을 다시 3년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새로 시작을 하는 거라고
1: 그
3: 합니다.
1: 기간은 새로.
3: 네.
1: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어음이었는데요. 장민지님, 개인 간에도 어음 발행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1: 어음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발행은 이제 종이, 실물 약속 어음만 가능하고요.
3: 네.
1: 전자어음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당좌 계좌가 개설된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만 발행을
3: 네.
1: 할 수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나 사업자가 발행한 그 전자어음을 받는 것, 수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이 창식님과 하성일님, 어음과 수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1: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수표를 받아볼 일도 거의 없었던 거의 없죠. 것 같네요.
3: 네.
1: 일단 수표는 현금을 대체하는 큰 현금을 오가는 걸 대체하는 걸 말하고요. 약속어음 같은 경우에는 외상, 신용거래, 나중에 돈 줄게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음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이 있죠. 약속한 특정한 날짜. 예, 갚아주는 게 있고 수표는 그게 없죠. 은행에 제시하는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이 돈의 출처인데 약속어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래에 그러니까 발행인이 미래에 벌어서 갚겠다라는 약속이고 네. 수표 같은 경우에는 발행 당시에 은행 계좌에 돈이 있어야 네. 현금이 있어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약속어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다 보니까 만기까지 이자가 붙는다라는 네. 게 있고 수표는 이자 개념이 없죠. 현금과도 같으니까요. 요즘은 근데 어음이나 뭐 수표 보거나 얘기 들을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
3: 그렇죠.
1: 저도 오랜만에 이것도 올려봤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증시 잠깐만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이 더 많이 오늘은 밀리고 있네요. 코스피는 3.7% 코스닥은 4.6% 밀리고 있고요. 코스피는 8770선까지 떨어져 있네요. 내일 아침도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10개월 된 이안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이안이의 1번은 먹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라카스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3번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거실에 쇼파가 있었는데 이게 쇼파를 다 빼고 이안이 장난감장으로 다 지금 만들어 나갔고, 네, 신혼 첫 가구가 이제 쇼파였어갖고 둘이 이제 적금을 모아서 탄 건데, 이제 그 아이를 싸게 당근으로 보내면서 신랑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안이가 이제 장난감장 들여놓은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만큼 나 사랑해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준 거를 나도 이안이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안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1: 정여울의 도서관.
2: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주인공 오바 요조는 말합니다. 나는 광대짓으로 그것을 숨겨왔다. 어릴 때부터 요조는 주변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으로 웃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인간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가 두려워서 먼저 웃음을 던져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요조가 말하는 광대짓, 이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 전략을 꿰뚫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케이치라는 그부입니다. 반에서 가장 둔하고 가장 무시당하던 아이. 어느 날 다케이치가 요조에게 속삭입니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요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 그 아이가 자신의 비밀을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자이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진짜를 보는 눈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곳에 있다는 것. 영리하고 세련된 사람들은 요조의 연기에 속았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둔하다고 여겨지던 다케이치는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조는 다케이치를 사랑하거나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진짜 자신을 본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벗겨진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조의 비극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해받고 싶으면서도 이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도쿄로 올라온 요조는 술과 연애와 좌익운동 사이를 떠돌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카페에서 일하는 스네코를 만납니다. 스네코는 요조처럼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바다에 뛰어듭니다. 스네코는 죽었습니다. 요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현실로부터의 도피였는지 요조 스스로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알 수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인간, 그것이 요조이고 그것이 다자이가 말하는 인간 실격의 의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건호와 동생은 유전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호는 희만 발작을 동반하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동생은 발작을 동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형제 모두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위 삽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24시간 가래를 제거해줘야 하는 엄만 두 아이 곁을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 아빠는 고물상에서 늦은 밤까지 일해보지만 계속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점점 지쳐만 가는 가족들. 두 아이가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건호 가족이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구름이 가득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체로 맑아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에선 위험 단계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30도, 고양 31도, 춘천 28도, 대전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볕이 뜨겁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8도, 전주 27도로 호남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아 덥겠고요. 대구와 포항은 24도, 양양 22도 등 동풍이 부는 지역은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은 오늘 낮까지,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동해안과 남해안에 또다시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며 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대적투쟁 원칙을 견제해야 한다며 올해도 한국은 핵 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고 군사 연습과 정탐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하며 기업의 지역 투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지방투자전략간담회를 앞두고 반도체 투톱 기업과 사전 조율하는 성격으로 해석되는데 이 자리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중심의 대규모 산업 투자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가 업계 최초로 누적 매출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공급 확대 속도를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HBM4 연간 매출이 올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8일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당일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아워홈 2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로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아워홈 현장 사무실 등 두 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 2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과학고 졸업생 배이진, 안건우, 장근영 군이 재학 당시 집필한 블랙홀 관련 논문이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모던 피직스 D에 최근 게재됐습니다. 이들은 논문을 통해 일반적인 블랙홀이나 고차중력 이론에서도 추가 제약 조건 없이 연력학 제1법칙이 도출된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했습니다. 논문 심사위원들은 학생들이 이처럼 정교하고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한 게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틀째 휴전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역 철수를 거부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안보구역에서 철수해 이스라엘 국민을 헤즈볼라의 공격과 침투 위협에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르 장관의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후 후속 고위급 회담의 논의 방향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한 스페이스X의 주가가 16%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스페이스X 주가는 전장보다 16.4%가 하락한 154.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135달러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16일 장중 최고가보다 31%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급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번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데 영향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영동과 남해안 일대에는 오늘 낮까지 5mm, 제주도에는 밤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강원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1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후 우여곡절 끝에 처음 열린 후속 협상에서 이 레바논 전쟁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협상 당사자가 아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레바논 전선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레바논 전투가 버릴 수도 안고 갈 수도 없는 계륵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는 레바논 전선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태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작은 휴양지 마을에 이스라엘 출신의 단기 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상인들은요, 이스라엘인 출입금지라고 쓰인 팻말까지 내걸 정도라고 하는데 자세한 현지 상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스위스에서 열린 첫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단 복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영국 RNA통신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고 새로운 약속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IAEA 사찰단 복귀 발표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의회의 승인과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결정과 절차에 따라 IAEA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 동결 자금이 해제되면 미국과 카타르가 승인권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수입하지 않은 미국산 대두를 이란이 동결 자금으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숨통을 조이던 원유 제재를 60일의 종전 협상 기간에 한해 면제했습니다. 덕분에 이란은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게 돼 외화 수급난을 진정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모스크바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무기 생산과 통신시설 등을 노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모스크바를 향한 드론 공습도 이어지며 모스크바 공항 네 곳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후방 도심과 흑해 항구 등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지난주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필요성을 거론하며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중동 사태로 중단됐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논의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합의에도 좀처럼 재개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후 첫 협상을 진행한 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현재 시각 22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7.9달러로 하루 전보다 3.31%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는 2.32% 내렸습니다. 미국이 60일 시한을 두기는 했지만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 점도 석유 공급량을 늘리며 국제유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리오넬 메시의 멀티골로 오스트리아를 2-0으로 꺾은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통산 18골을 꽂아넣은 메시는 독일 클로제를 넘어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로써 메시는 이번 대회 아르헨티나가 기록한 5골을 모두 책임지며 에이스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회담 성적표.
1: 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협상을 마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각 22일 본인의 SNS에 이란이 앞으로 오랫동안 핵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무기 사찰을 수용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60일간 후속 협상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와 또 농축 중단 기간, 검증 체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린 첫 고위급 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번 주 이르면 하루 안에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그 의미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벤스 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 충돌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지 않도록 대화 체제를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네, 이란 측 반응이 궁금하죠.
1: 네, 이란은 대놓고 부정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결정된 것도 없다라는 입장을 내놔서 좀 이게 헷갈리긴 합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방송에서 이 IAEA에 대한 협력은 의회와 최고 국가안보회의 결정에 기반한 현행 절차에 따라서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다만 AFP 통신에 따르면 회담 내용에 대해 핵 관련 아주 짧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세부 논의는 없었다. 핵 협상이 개시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네.
1: 이란 측은 기본적으로 종전 MOU 합의에 따라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행동 중단과 또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 핵 문제 논의에는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IAEA 사찰단 복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했던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전 핵 합의에 포함됐던 조치가 복원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분석을 했고
2: 네.
1: 뉴욕타임스는 MOU 단계에서 일단락됐어야 할 문제 대응에 시간을 쏘느라 정작 핵 농축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2: 네.
1: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앞으로의 협상이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여기에 대해서 미 언론 매체 이제 악시오스도 미 정보 당국은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될지 회의적인 입장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의 협상 기간이 MOU에 명시된 60일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다음 키워드 혼란의 소용돌이. 네,
1: 이번엔 영국 소식인데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각 22일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2: 네,
1: 2024년 7월 4일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을 이끌면서 정권교체에 성공해서 이튿날 총리에 취임한 지 약 2년 만에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스타머 총리는 오는 9월 1일 의회 개회 전 노동당의 새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만 총리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2024년 7월 총선 압승으로 14년 만에 노동당 총리 탄생으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이후 경제 둔화 또 개혁 지연 등으로 취임 초부터 지지율이 급락했고 지난달에 지방선거 참패로 입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2: 네.
1: 이번 스타머 사임으로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 이후 10년 사이에 7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된 상황입니다.
2: 네, 저희가 어제 글로벌 이슈에서도 다뤘지만 이제 차기 총리로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어떤 인물인가요?
1: 네, 이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버넘 의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신의 SNS를 통해서 차기 총리 도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 네.
1: 버넘 의원은 키어의 결정은 이행의 시작이고 나는 그 과정의 일부로 나 자신을 내세우겠다. 정치 변화가 국민의 삶 개선에 대한 책무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2: 네.
1: 이 버넘 의원은 17년간 하원 의원을 지내는 동안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인물이고요. 지난 2017년부터는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을 지내는 등 중앙 정치랑 또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넘 의원은 노동당 내에 높은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라
2: 네.
1: 경쟁자가 아마도 나서지 않으면 별도 경선 없이 차기 노동당 대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머 총리는 경선이 끝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며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위해 모든 걸 할 것, 내 후임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리더십이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유럽 상황에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영국의 상황 이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는 화가 난 플라밍고.
1: 네. 인도에서 바퀴벌레 마스크를 쓴 반정부 시위 이야기를 종종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처럼 지중해 발칸반도 국가 알바니아에선 플라밍고, 그 새.
2: 네네.
1: 네, 대표한 맞습니다. 네. 그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맞사위죠. 제러드 쿠슈너가 현지에서 벌이는 호화 리조트 개발 사업이 촉매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알바니아에서 6월 초부터 일어난 반부패 시위가 규모를 점점 키우고 있는데 20일에는 수도 티라나에 유럽 전역에서 수만 명이 모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2: 네.
1: 시위대는 알바니아를 유럽의 고급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라는 에디 라마 총리의 구상에 대해서 알바니아를 팔 수 없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1: 이 시위를 촉발한 건 앞서

0: 있습니다. 라마 총리는 2년 전에 플라밍고 보호구역 내 건축을 불허한 관련법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1: 네.
0: 네, 트럼프의 딸 이방카 또 사위인 쿠슈너가 리조트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을 때 라마 총리가 직접 안내를 했던 것도 특혜 논란에 불을 붙였었습니다. 이게 시위대가 이제 종이 플라밍고 모형이나 뭐 분홍색 풍선 또 알바니아 국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배경일 텐데요.
1: 네.
0: 이제 외신들은 시위대가 미국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 악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국 국기를 흔들기도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위대는 라마 총리는 물론 야당 지도자 샬리 베리샤도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참가자 규모가 늘면서 시위 주제도 뭐 연금, 임금, 임대료, 권력 부패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2: 그간의 문제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0: 맞습니다.
2: 거네요.
0: 네. 그래서 알바니아의 한 사회학자가 이번 시위는 정치 부패, 과두정치 세력의 권력, 또 범죄 행위를 묵인하는 경찰과 또 주류 언론에 대한 모든 문제를 종합하고 있다. 시위대가 정권 전체에 맞서고 있는 꼴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당연히 근데 반대로 라마 총리는 시위대를 극단주의자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 사업은 알바니아 이익에 부합하고 이란을 비롯한 외국 세력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규제 완화냐 강화냐.
0: 네, 미국 뉴욕 맨해튼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가 이 인공지능 규제 방향을 둘러싼 기술업계 자본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 네.
0: 현재 시각 2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민주당 예비 경선이 치러지는 뉴욕 제12선거구는 AI 산업 규제의 강화와 반대로 완화를 각각 주장하는 진영이 맞서는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선거에는 AI 관련 정치 자금을 운용하는 슈퍼팩, 그러니까 특별정치활동위원회들이 대거 개입을 하면서 지금까지 총 2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1: 네네.
0: 그 핵심에는 현재 뉴욕주 주하원의원 알렉스 보어스 후보가 있는데 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제리 네들러 연방 하원의원의 후임을 뽑는 이번 경선에는 총 8명이 출마를 하긴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보어스 후보에 대한 찬반 구도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1: 네.
0: 정계 입문 전에 팔란티어 등 기술업계에서 종사했었거든요. 이 보어스 후보가 AI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입니다.
1: 네.
0: 규제를 해야 된다.
1: 네네.
0: 그래서 지난해 주의회에서 AI 개발 업체들에게 공공안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를 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입장에서는 완화를 하자라는 입장인데 그쪽에서는 슈퍼팩 리딩 더 퓨처를 중심으로 보어스 후보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800만 달러의 규모의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돈 대 돈으로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해당 자금의 출처를 좀 보니까 공화당 성향의 이제 벤처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 또 벤 호로비츠와 오픈 AI 공동 창업자죠. 그렉 브로먼 등이 조달을 했고요.
1: 네.
0: 규제 강화 진영 역시 맞불 성격의 정치 자금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기업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1: 네.
0: AI 기업 엔스로픽이 수천만 달러를 기부한 슈퍼팩 퍼블릭 퍼스트와 또 노동조합 등은 참여한 조직이 이 당연히 보어스 후보를 돕기 위해서 나서고 있고요. 뭐 가상화폐 업계의 거물 또 크리스 라슨도 350만 달러를 보태는 등 총 천만 달러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어마어마합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 제12선거구 맨해튼 미드타운 또 어퍼이스트 사이드 등을 포함하는 이 지역은 고소득, 전문직 밀집 지역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 지역을 미국에서 AI 기술 영향에 많이 노출되는 지역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번 선거를 AI 산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핵심 전장이다. 규제 논쟁의 시험대다라고 부르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어느 쪽이든 기술 업계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친규제 성향 슈퍼팩들의 자금전 역시 선거 과정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별이 된 금리 마에스트로.
0: 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향년 100세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1: 네.
0: 미국 경제 황금기를 이끈 큰 인물이 눈을 감았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외신에 따르면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투병해 오다가 현재 시각 22일 워싱턴 DC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0: 1999년간 네, 연준을 이끈 이른바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던 인물인데
1: 그렇죠.
0: 네, 로널드 레이건부터 아버지 부시와 빌 클린턴 아들 부시 정권까지 미국의 통화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 네.
0: 그린스펀은 어떤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면 좀 상반된 평가를 받거든요. 1991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미국 경제 호황과 주가 급상승이 주된 업적으로 평가가 받고 있고
1: 네.
0: 1970년대 미국과 세계 경제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은 그린스펀 의장의 재임 기간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고 재임 기간 미국의 실업률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한때 4%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1987년 취임 후에 직후에 미국 주식시장 폭락 사태인 블랙 먼데이 당시에는 과감한 자금 공급으로 사태를 진화한 바 있고요.
1: 네.
0: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또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은 위기 때마다 금리 인하나 또 유동성 공급을 펼치면서 그린스펀 풋이라는 말도 생겨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퇴임 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린스펀의 과도한 금융 완화 정책 때문에 거대한 거품이 커졌다, 키워졌다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 하면 이제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연준의 정책 방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특유의 길고 모호한 화법을 구사하는 것도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1: 네.
0: 닷컴 버블 시기에 미국 주식시장을 비이성적 과열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때 이 발언이 AI 열풍이 지금 굉장히 거세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지금도 다시금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는 자유시장 경제의 정신을 세우고 구현한 인물이다라면서도 은행 연쇄 파산과 대규모 실업을 유발했던 금융위기가 그의 평가의 그림자를 계속 드리울 것이다 라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 월드컵 은퇴자 요양원.
0: 네, 네 월드컵 네, 소식인데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비기면서 승리를 챙기지 못한 벨기에 대표팀이
1: 네,
0: 자국 언론에서 문매를 좀 맞고 있습니다.
1: 승리가 없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특히나 노쇠한 스타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표적이 돼서 이제 외신들이 이 내용을 전했는데요.
1: 네.
0: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 10위의 벨기에 대표팀이 현지 시각 21일 이란, 이 FIFA 랭킹으로 따지면 22위거든요. 이란이. 이란을 상대로 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요.
1: 네.
0: 앞서서도 지난 15일에 FIFA 랭킹 26위인 이집트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고전 끝에 1대1로 비긴 바 있습니다. 좀 시원하게 이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1: 그렇죠.
0: 네, 한 수 아래로 여겨지던 이집트나 이란을 상대로 단 1승도 제대로 거두지를 못하니까 G조 3위로 지금 처져서 32강 진출을 장담하지 못하게 돼서 벨기에 언론이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1: 네. 네,
0: 특히 베테랑 듀오인 공격형 미드필더 케빈 더 브라위너와 또 장신 공격수죠. 로멜로 루카쿠를 정조준하고 있는데 신문들은 두 선수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흰색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올 올리면서
1: 네.
0: 월드컵 은퇴자 요양원이라는 제목을 붙인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1: 네. 네,
0: 두 스타 선수가 이름값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네. 보여주지 못해서 네, 실망감에 네, 그렇게 표현한 네. 게 아닐까
2: 선수들
0: 싶고요.
2: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안타깝긴 한데
1: 네.
0: 벨기에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루카쿠와 더 브라위너를 필두로 한 황금 세대를 앞세워서
2: 정말 잘했거든요.
0: 네. 네, 역대 최고 3위를 기록한 걸 생각하면
1: 네.
0: 네, 이런 실망감도 네, 이해는 갑니다. 한편으로는 네, 현재 G조 3위로 처진 벨기에는 조별리그 3차전 뉴질랜드와 경기 결과에 따라서
1: 네.
0: 월드컵 2회 연속 조별리그에서 짐을 싸는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점이 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네. 하나 더 알아보죠. 월드컵 활약쇼.
0: 네, 앞서서 욕을 먹은 벨기에 대표팀과는 달리
1: 네. 네,
0: 활약을 한 팀들도 있습니다. 네, 이란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알리레자 베이란 반드가 이란 방어의 상징이 또 됐습니다.
1: 네,
0: 이번 월드컵 대회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 맞물리는 와중에
1: 그렇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눈길을 끌었던 것 같아요. 현재 시간 20일 강호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이란 골키퍼 베이란 반드가 여러 차례 선방으로 골문을 지키면서 이란의 영토를 적의 공격에서 지킨 전사 이미지로 또 떠올랐다고 합니다.
1: 네네. 네,
0: 마침 경기가 열리는 시간 자체가 스위스 베르겐 슈토크에서 미국과 이란이 8시간에 걸쳐서 네, 종전 조건 협상 중이라서 더 눈길을 끌었는데 합성된 사진을 보니까 네, 이제 천사들이 이제 그의 손을 지켜주는 듯한 이미지도
1: 그렇군요.
0: 이렇게 합성해서 올라왔더라고요.
1: 네. 네.
0: 그리고 다음은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프랑스의 캡틴 켈리안 음바페가 이라크전에서 멀티골을 또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가 이라크와의 월드컵 I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3-0으로 이겼는데요.
1: 네.
0: 1차전에서 세네갈을 3-1로 꺾었던 프랑스는 두 경기 연속 제골을 퍼부으면서 2연승 승점 6점 챙기고 32강 진출을 조기 확정했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이번 대회에서 경기가 처음으로 일시 중지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회에서 3, 4호 골을 몰아친 음베페가 5골로 대회 득점 선두인 리오넬 메시를 한 골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1: 네, 참고로 메시가 네, 또 잘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음바페는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함께 이 부문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메시가 또 1위가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루베가의 Just a Gigolo, I Ain't Got Nobody 함께 듣겠습니다.
3: Ai, rapaz! Isso aí, tudo bem! Vambora com Lubega! Com ritmo latino!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우여곡절 끝에 첫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고 핵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다시 받기로 했고 실무 단위 협상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란과 최종 합의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가해지던 원유의 생산, 판매, 배송 등 제재를 60일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 책임자들은 물론 서울 선관위원장도 불출석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지역 투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반대하며 핵무력 강화 원칙을 강조하고 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신원 취재 수첩.
1: 평화로운 배낭 여행객들의 성지로 불리는 태국 북부의 빠이 그리고 남부 휴양지 꼬팡안 일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면서 태국 사회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콕 김종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최근 태국의 이 소셜미디어에서 이스라엘인 42만 명이 태국에 정착했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2: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숫자는 통계를 오해한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1: 아, 네.
2: 태국 이민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42만 명이라는 숫자는 2025년 한 해 동안 태국 공항을 오고 간 이스라엘인들의 누적 출입국.
1: 네.
2: 실제로 2026년 3월 기준으로 태국에 체류 중인 이스라엘인은 약 3만 1,892명입니다.
1: 그렇군요. 저희가
2: 여기에는 단순 관.
1: 잠시만요. 잠깐 전화가 끊겼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2만 명이라는 숫자가 2025년 한 해 동안 태국 공항을 오간 이스라엘인들의 누적 출입국. 건수를 말하는 거고 2026년 3월은 3만여 명 정도 되는 거군요.
2: 예, 맞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2: 예, 여기에는 단순 관광객부터 유학생,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죠.
1: 그렇죠.
2: 비정상적으로 누적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형 관광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태국 당국의 공식적인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1: 네, 근데 유독 태국 북부에 있는 빠이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메홍선주에는 위치한 빠이나 남부의 꼬팡안 섬은 원래도 저렴한 물가와 자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전 세계 배낭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1: 네.
2: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인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진 데에는 명확한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국 내 안보 위협과 중동 분쟁입니다.
1: 네.
2: 가자지구 사태에 이어 이란과의 충돌까지 겪으면서 전쟁의 긴장감과 징집 압박 등을 피해 단기적인 도피처이자 휴식처로 태국을 선택하는 젊은 층이 급증한 겁니다.
1: 네.
2: 특정 국적자들이 특정 지역에 대거 몰려 장기 투숙을 하다 보니 현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체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또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도 생길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2: 네, 안타깝게도 단순한 문화적 마찰을 넘어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네.
2: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적발된 생생한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2: 빠이 스튜디오 불법 운영 사건은 지난 6월 4일 카우스 오브 잉글리시 보도에서 밝혀졌는데요.
1: 네.
2: 빠이 지역에서 39세의 이스라엘 사업가가 전격 체포된 사건입니다. 태국은 외국인의 지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남성은 태국인 명의를 빌려서 소위 차명 비즈니스로 스튜디오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네.
2: 해당 스튜디오는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교육업체로 등록되었지만 사실상 성인물 콘텐츠 제작 유통 불법 스튜디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1: 아.
2: 또 다른 사례로는 꺼팡한 다국적 불법 보육시설 급습 소식이었는데요.
1: 예.
2: 지난 5월 수라타니주 꺼팡안에서는 허가인원을 훌쩍 초과한 불법 유아원이 적발됐습니다. 현장에는 무려 89명의 이스라엘 영유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돌보기 위해 노동허가가 없는 미얀마인 40여 명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 네.
2: 이 밖에도 병원, 응급실 폭력 사태, 무전취식, 음식점에서의 난동, 호텔 직원에게 조롱하듯 한 발언, 저도 들어봤는데요.
1: 네.
2: 내가 내는 돈으로 너와 내 나라가 살아가는 거야 라는 등 태국 현지인들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행위들이 이어지면서 참다 못한 빠이의 일부 상인들은 이스라엘인 출입 금지 팻말을 내걸면서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태국 경찰이 유독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표적으로 해서 집중 조사를 벌이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쟁 관련해서 외교적인 뭐 안보적인 어떤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2: 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제적 안보 위협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1: 네.
2: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았다기보다는 태국이 중동 분쟁의 대리전 양상에 휘말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1: 아, 네네.
2: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사건 이후 태국 국내 안보작전 사령부 ISOC는 북부 지역의 테러 및 폭력 발생 위험을 재평가했습니다. 파이나 치앙마이에는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인 하바드 하우스가 있는데요.
1: 네.
2: 극단주의 단체의 보복 테러 표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태국 경찰은 이곳 주변에 무장 보안 인력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공항의 입국 심사도 엄청나게 깐깐해졌습니다.
1: 네네.
2: 특정 국가 출신자의 여행 이력과 숙박 패턴을 샅샅이 뒤지다 보니 수완나품 공항의 입국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거의 길어지는 나비 효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네, 훨씬 더 긴장감이 도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 우리 뭐 교포들이나 관광객들도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2: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봐서는 안 됩니다.
1: 네.
2: 태국 정부의 치안 및 불법 체류 모니터링이 외국인 사회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교민들은 지분 제한을 피하기 위한 위장 합작법인, 즉 차명 비즈니스 운영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1: 네, 네.
2: 태국 세무당국이 서류상 위장 거래를 이잡듯 뒤지고 있거든요. 또한 관광객분들도 치앙마이나 방콕 시내 분쟁 관련국 종교시설, 대사관 밀집 지역을 방문하실 때는 예기치 못한 소요 사태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변 안전에 각별히
1: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태국 방콕의 김종민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을 무박 2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종전 협정이 60일 안에 과연 타결될 수 있을지 여전히 또 불투명한 상황이죠. 특히 레바논 전쟁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이 문제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네.
0: 예, 좀 정리해 주실까요?
1: 21일부터 열렸는데 네. 열리기 전에는 원래는 19일 날 열릴 예정이었어요.
0: 서명식 있다 네, 뭐 이런 네, 얘기 네, 저희도 네, 전해드렸었는데요.
1: 그런데 네. 이란 쪽이 레바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문제 삼아서 대표단을 파견 안 했습니다. 네.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 중단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도 제이드 벤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한 파견을 유보했습니다.
0: 네.
1: 이런 대치하다가 결국 양쪽의 협상단을 파견해서 21일부터 미국은 벤스 부통령이 대표 그리고 이란 쪽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대표 이렇게 네. 해서 또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스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카타르도
0: 그렇죠.
1: 4개 국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시작했죠.
0: 네.
1: 근데 애초에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는데 레바논 사태가 급박하니까 이란 쪽이 또 이걸 최우선 수위로 내세워서 결국은 레바논 사태를 갖고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대립과 결렬 위기도 있었죠.
0: 네.
1: 80일간 처음 회의하면서 휴회를 가졌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X에서
0: 예.
1: 뭐 이란이 레바논을 갔다가 공격하는 걸 자제 못한 우리가 이란을 공격하겠다 이런 말을 해갖고 이란 쪽이 발끈해서 철수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파키스탄이 말려가지고
0: 네.
1: 회담은 파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2일 날 양쪽은 레바논 충돌 방지 기구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항 안전을 위한 연락 채널 설치를 합의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미국 쪽이 향후 협상 60일 동안 이란 석유를 판매하는 근데 제재를 유예하겠다. 그리고 달러로도 석유를 팔고 살 수 있다. 이라는 네. 제재를 해 줬습니다. 또 하나는 그걸 얘기를 한 거죠. 뭐죠? 사찰단.
0: 네.
1: IAEA 사찰단이 네. 더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협상의 진전을 성과들을 발표했습니다.
0: 네. 어쨌든 뭐 협상 과정에서 뭐 말도 계속 바뀌고 뭔가가
1: 네네.
0: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
1: 그렇습니다.
0: 계속되다
1: 네.
0: 보니까 이번 합의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좀 생기고요.
1: 말 그대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동안 협상에 대해서 평가를 아주 박하게 하던 이란 쪽도 중대한 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교장관은 레바논 전쟁을 끝날 중대한 진전이다. 그리고 또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가 이루어졌다. 해상 봉쇄도 해제됐다. 일부 동결 자산도 풀렸다. 이란을 위한 대규모 재건과 개발기획이 시작됐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쪽이 어젯밤에 그 얘기를 했죠. 이란 석유 판매 제재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바가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이행되면은 핵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에 협상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본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 잘 이제 이런 문제들이 풀리면 가서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고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번 협상에서 이란은 레바논 전쟁을 주요 이슈로 놓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죠.
0: 네.
1: 이것 자체가 레바논 전쟁, 레바논 전투의 종결은 아니나 앞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때 이란이 미국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얻은 거죠.
0: 네.
1: 미국과 이란이 첫 후속 회담에서 집중한 것이 결국은 이 앞서 체결했던 종전 양해각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즉 이 흔들릴 가장 큰 변수가 레바논 전쟁이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인데
0: 네.
1: 이 문제를 놓고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만들어낸 거죠. 일단 성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0: 그렇군요. 네. 앞서도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지만 이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양국이 국제 핵 사찰단에 이란의 활동 재개 합의했다.
1: 네.
0: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이란은 애초부터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0: 네.
1: 그리고 문제 그러니까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합의만 된다면 니네들이 들어와 갖고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사찰을 해도 동의한다. 이렇게 항상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해각서에서 IAEA 사찰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들 어떻게 사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이 문제죠.
0: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1: 네, 방법론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뭐 이란이 양해각서대로 응한 것이고
0: 네.
1: 이제 앞으로 IAEA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기관까지 사찰할 건가 이 문제도 토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다면 다음 협상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을까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자연히 논의가 되겠죠.
0: 네.
1: 그래서 이제 향후 협상의 또 다른 관건은 이제 레바논 전쟁이 실제로 중단됐는지 또 이제 미국이 제재 해제를 시작했는데 또 제재 해제가 추가적으로 또 될지
0: 네.
1: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유 판매 60일 동안 원유 이란 석유 판매 제재는 해제가 일단 유예가 됐고
0: 네.
1: 그다음에 또 동결 자산 문제도 있고
0: 그렇죠.
1: 또 하나는 레바논 군사 작전 중단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도 논의를 계속 해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제재 완화의 범위 이란이 원하는 제재 완화의 범위 그리고 자산 해제 규모 동결 자산 해제 규모 또 재건 계획의 재원과 추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은 딱 요거 하나만 앞서 말했죠. 60일간 이란 석유 판매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나누고 나머지는 전혀 언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어쨌든 뭐 동결 자산이니 뭐 재건 계획이 다 됐다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이건 이란 쪽이 이제 약간 더 자기 입장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회담장 내에서는 얘기는 됐을 수가 있겠는데 합의가 됐는지에서는 약간 좀 의아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첫 번째 고위 회담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기술적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은 이번 주 내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핵 문제 이런 것들도 기술 협상으로 넘어가서 비르겐 스토크에서 계속 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 레바논 전투가 향후 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대처 문제죠.
0: 이스라엘이.
1: 네.
0: 지금 미국과는 또 다른 입장이잖아요.
1: 다른 입장입니다. 회담이 있었던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무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그리고 헤즈볼라 압박에서 타협은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어제가 아니죠. 오늘 아침이죠. 기드온 사르 외교 장관이 네. 이스라엘에 안보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겠다. 즉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겠다. 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먼저 그 네타냐후 총리는 21일 날 자기 형이 있었는데 50년 네. 전에 50년 전에 엔테베 작전이라고 이스라엘 여객기가 납치됐는데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이스라엘 특공대들이 가서 구출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때 자기 형이 특공대원으로 갔다가 전사를 했는데 이 50주년이라고 합니다.
0: 아.
1: 그 기념식에 나와서 이란 핵무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 형이 전사한 이후 나는 이 신성한 임무에 내 삶을 바쳐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거둔 군사적 성과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레바논 남부 보안 구역에서 계속 주둔하겠다. 뭐 못을 박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0: 얘기를
1: 내가 총리로서 이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어떤 것도 나의 이 마음을 바꾸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날 기드온 사르 외교장관이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0: 네.
1: 안보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겠다.
0: 네.
1: 그러니까 안보 지역에서 레바논 남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19일, 20일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계속 충돌을 해서
0: 그렇죠.
1: 현재 뭐 지금 충돌을 안 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국면은 이스라엘은 계속 얘기해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해서 우리는 방어적 차원으로 네. 대응한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실은 누가 먼저 공격했는 걸 따지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0: 네, 현재 레바논 전성이 양상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레바논 네.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악화가 됐을까요?
1: 지금의 레바논 전투 전선은 공식적으로는 3월 2일 날 2월 28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사흘 뒤인 이틀 뒤인 3월 2일 날 헤즈볼라가 참전을 선언하면서 이란을 돕기 위해서 참전을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0: 네.
1: 근데 사실 지금의 전투의 근원은 그보다는 지난 4월 8일 날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거기 휴전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을 갖다가 계속 공격을 한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0: 네.
1: 그러니까
0: 이스라엘의 목적이 있었어요.
1: 그렇죠. 네. 예. 뭐 이제 일단은 그 뭡니까 자기들이 가자 전쟁 때 소탕하지 못했던 헤즈볼라를 소탕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어 이번 기회에
0: 자기에 네.
1: 또 하나는 이 헤즈볼라를 때려가지고 레바논 전선을 유지함으로 해서 이란 종전을 막으려고 하는 네.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러면서 계속 악화되어 온 거라고
0: 전쟁이 계속돼야 되는 네, 거죠. 네, 네타냐후 그, 입장에서는
1: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앞서 말한 대로 이게 약화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직접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깨려고 이제 그 이란 전쟁의 휴전을 깨고 전쟁을 지속시키려고 한 목적이 있었는데
0: 네.
1: 더 근본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레바논은 사실 거의 자국 안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0: 네.
1: 그래서 그 사실 얼마나 이 헤즈볼라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중동의 이란 주도의 시아파 연대라고가 있습니다. 이란을 주축으로 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그전에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 그리고 하마스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시아파 연대라고 하는데 그 헤즈볼라가 그전에 아사드 정권을 떠받치는 자는 무력에 떠받치는 무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0: 네.
1: 그런데 가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 헤즈볼라가 약화되니까는 아사드 정권도 붕괴돼 버려, 저번에 붕괴가 돼 버렸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 아사드 정권이 붕괴가 되니까 이스라엘은 중간에 이 막는 완충지대가 없어지게 됨으로 해서 이란을 갖다가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헤즈볼라가 이렇게 약화가 되니까는 자기가 직접 공격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중요한 헤즈볼라 중요한 거죠. 헤즈볼라 다시 재건시켜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 네,
1: 같은 이유로서 또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자기 안보가 보장될 거라 보는 거죠.
0: 아, 네.
1: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헤즈볼라를 때리고 이란 종전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고 네타냐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속함으로 해서 지지율도 유지하고 10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0: 그렇죠.
1: 이런 일석삼조의 목적이 있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18일 공개했던 이른바 확장지도 즉 점령 확장지도를 보면 은
0: 네.
1: 당초에는 그 이스라엘 국경에서부터 이른바 니타니 강까지만 레바논의 니타니 강까지만 점령하겠다 그랬는데
0: 네.
1: 이 지도에서는 그 니타니 강 북쪽으로
0: 오히려 올라가는군요.
1: 더 올라가 버려서 더 점령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한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가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최종 안전선이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란의 위협이 끝날 때까지 영구히 이 선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영구 점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딴
0: 네.
1: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이 문제가 풀릴 기미가 없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하니까.
0: 네. 예. 그리고
1: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은 레바논 점령지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헤즈볼라는 이에 대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 도발을 했는가 따지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은 헤즈볼라가 먼저 포격을 했다. 우리는 그저 방어적 공격을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영토 점령이나 점령 확대를 하고 있다. 우리는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점령된 레바논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이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네.
1: 이게 뭐 닭과 달걀은
0: 그러니까요.
1: 뭐
0: 네.
1: 그 관계 같은 거죠. 뭐가 닭이고 뭔지 달걀이 뭔지냐 이런.
0: 네. 근데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1: 네.
0: 정치적으로 이 전쟁이 유지돼야 유리한 조건인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전쟁 포기 안 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네타냐후 지금 유리한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도 현재 레바논 전선 덫에 빠진 상황입니다. 걸린 상황입니다. 네타냐후가 레바논 전선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현재 진퇴양난이죠.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제는 종전하겠다는 입장이 확고부동합니다. 이거
0: 그렇죠.
1: 니들 빨리 그거 하라는 거고 압박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종전을 처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0: 네.
1: 내부에서는 레바논 공격을 계속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70%
0: 네.
1: 80%라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또 거기 게다가 헤즈볼라 이제 끈질기게 반격을 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북부에 안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애초에 이란 전쟁의 카드로서 이 레바논 전선을 지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계득이 돼버린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이란 전쟁 오히려 이란에게 제재 해제 뭐 이런 이익만 안겨줘 버렸고 이제는 이스라엘 레바논 놓고 미국과 갈등하는 상황이 된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스라엘 채널 12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이번 전쟁에서 자국이 승리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평가한 사람은 11%에 불과하고
0: 이스라엘 트럼프 대통령
1: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이스라엘의 이익을 보여줄 거라 믿는다는 응답도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 네타냐후가 총리가 속한 리쿠드당을 포함한 우익 연합, 그러니까 구구 연합 네. 전 내각이 네. 오는 10월 총선에서 과반 확보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야당이 과반을 이길 것이다.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그렇다면 최종 종전 협정 체결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1: 네. 가장 큰 변수 레바논 전에서 이스라엘은 철수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결국 레바논 전투가 네. 계속 종전 협상을 방해하고 찌그덕삐그덕 할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또 핵 문제에서 미국과 이란 입장 차이도 크고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다시 발발시키기에는 미국과 이란 모두가 이제 너무나 큰 손실이기 때문에 특히 네. 미국은 이제 중간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충돌하게 된다면 공화당과 트럼프는 거의 참패의 수준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힘들 겁니다.
0: 네.
1: 그래서 협상이 타결 안 되면 결국 이 상태로 분쟁이 동결되고 미국의 차기 정부로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을 것이냐. 실제로
0: 아, 그 정도까지요. 네,
1: 실제로 2015년 오바마 때 핵협상을 타결할 적에 네. 18개월 거의 2년인 정도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60일은 채우기 힘들고 60일 이후에 한 번 더 협상 연장되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0: 예. 아 근데 빨리 협상이 종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의 2년째 드리고 그런데, 있는 것 같은데 아 쉽지 않군요. 네, 네. 가장 걸림돌은 지금으로서는 레바논
1: 전선입니다.
0: 전선이고요. 네. 또 호르무즈 문제도 그렇고
1: 호르무즈 문제도 쉽지가 않을 거고 또 더 그걸 넘어가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란 핵 개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0: 네.
1: 60일간의 협상 동안 대부분의 관측 동들은 60일 넘겨서 네. 더 협상할 거다. 그리고 실제 양해각서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도 있으니까요. 그 문제는.
0: 그렇군요. 네. 앞으로의 상황 정말 길고 긴 협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이스라엘의 계륵이 된 미 이란 협상 최대 걸림돌이 된 레바논 전선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겨레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현재 서울 안에 맑은 가운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데요. 자외선도 강합니다. 오후부터는 남부지방도 차차 맑아지면서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양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춘천 29도, 대전과 전주 27도, 광주 28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구와 부산이 24도, 울진과 양양이 22도 등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까지 동해안 지역에도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모레 사이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내륙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에도 청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책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종전 후속 협상 결과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다시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원유 수출 정상화와 동결 자산 해제가 먼저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며 통산 18골로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선관위가 첫 기관 보고를 했는데 여야는 서울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책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시작부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시작부터 여야는 선관위의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 책임자들은 물론 서울 선관위원장도 불출석했다.

0: 며 사태 심각성을 모르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노태학 전 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비상임 위원들은 나오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상근직이 아닌 비상임 위원들이 다수인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거란 겁니다. 위철한 위원장 대행은 참담하다, 유권자들께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선거관리 평가위 설치 등을 자체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조특위는 두 차례 선관위 기관 보고를 받고 다음 달 8일 현장 조사에 이어 두 차례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활동 기간인 45일 동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와 함께 선거관리 인력, 예산 등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 사태에는 내부 부정부패까지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는데 부정선거 주장 같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2: 열흘간의 유럽 순방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이란 성과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란 그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도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미래 적금을 비롯해 일자리, 창업, 주거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듭 질타했습니다.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등 내부 부정부패 문제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합수본 인력 확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와 연결짓는 가짜뉴스엔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했습니다. 선거관리가 부실했던 건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될 정도는 아니라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끝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 결과로 이란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이란 협상단 대표는 회담이 끝나고 곧바로 호르무즈 해역 관리를 논의한다며 오만으로 향했는데 오만은 무료 통항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3: 스위스 회담 직후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이란 핵사찰 재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이란이 핵 투명성 보장을 위해 장기간 주요 무기 사찰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영구적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사찰 대상 시설은 물론 고농축 우라늄 처리 같은 핵심 쟁점은 이번 회담에서 전혀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은 이번 회담을 본격적인 핵협상으로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원유 수출 정상화와 동결 자산 해제가 먼저라는 게 이란의 조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도 여전히 대형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장이 오만을 찾은 자리에서 오만 외무장관은 통항료 없는 안전 통항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갈리바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방식으로 이란이 주도해 관리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통학료를 둘러싼 긴장과 혼란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이란과 최종 합의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이란 제재를 한시 해제하는 한편 주변 걸프 국가들과 연쇄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최종 협상 국면에서 협조를 구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가해지던 원유의 생산, 판매, 배송 등 제재를 60일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동부 시각 기준 오는 8월 21일까지 이란은 공식적으로 원유를 거래할 수 있고 대금은 달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

0: 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약속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입국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그림자 선단 등을 통해 원유를 유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덕분에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7.90달러로 전장 대비 3.31% 하락하며 반응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만큼 최종 합의 과정에서 어그러지면 다시 제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동결 자금이 해제되면 옥수수나 대두 등 식량을 구매해야 하고 구매처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러단체 지원을 막는 동시에 미국 농민 표심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농산물이 아닌 다른 물품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을 방문합니다. 순방기간 사우디, 오만, 카타르 등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란과 최종 합의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측이 협상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구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청장이 통일교 도박 의혹 수사를 뭉개고 이를 정치권에 유출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소환했습니다. 윤 전 청장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과거 경찰이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수백억 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정치권에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윤 전 청장이 이 첩보를 보고받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보고하고 수사를 뭉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첩보 내용을 권성동 전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 측에 유출해 결과적으로 통일교 측에 흘러들어가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김도영 전 강원경찰청장과 윤 전 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청장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은 통일교 간부의 도박 첩보가 경찰청에 보고된 시점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2022년 6월에서 7월이 아닌 같은 해 5월이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기간에는 본인이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받거나 수사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윤 전 청장을 상대로 첩보인지 여부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에서 리오넬 메시의 멀티골로 오스트리아를 2-0으로 꺾은 아르헨티나가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통산 18골을 넣은 메시는 월드컵 역대 최다골 신기록을 썼습니다. 송구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제2조 2차전에서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멀티골을 쏘아올리며 오스트리아를 2-0으로 꺾었습니다. 경기 시작 9분 만에 찾아온 아르헨티나의 페널티킥에서는 리오넬 메시의 왼발 슈팅이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계속 역습을 시도한 메시는 전반 38분 왼쪽 측면에서 올린 땅볼 크로스를 골문 구석으로 꽂아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메시의 원맨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메시의 왼발 슈팅이 다시 한 번 더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두터운 수비벽을 허물며 두 번째 골을 완성했습니다. 연이어 통산 17호, 18호 골을 꽂아넣은 메시는 독일 클로제를 넘어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 새 역사를 썼습니다. 알제리와의 1차전 해트트릭에 이어 이번에도 멀티골을 터뜨린 메시. 월드컵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고 있는 메시를 앞세워 아르헨티나는 오스트리아를 2-0으로 꺾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송구만입니다.
1: 한편 세계 랭킹 3위 프랑스도 음바페의 멀티골을 앞세워 이라크를 3-0으로 꺾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대회 득점왕 음바페는 전반과 후반에 각각 한 골씩 넣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멀티골로 4골을 기록한 음바페는 메시와 득점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약 15%가량은 수학 과목의 성취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 1년 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4: 지난해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의 수학 성취도가 1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3의 절반은 수학 과목 성취도가 보통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취 수준이 매우 낮은 1수준 학생 비율은 14.9%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중3은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고학년을 보냈는데 비대면 수업을 받으면서 학습 결손이 누적됐다는 분석입니다. 중학생은 수학 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 1년 전보다 낮아진 거로 조사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10명 중 1명꼴로 국어 과목의 성취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표본조사로 전환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중3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 보통 이상 비율이 대도시가 읍면 지역보다 높았고 특히 수학에서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다만 고2는 지역 규모에 따른 학업 성취도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성별 격차도 확인돼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 교과에서 여학생의 보통 이상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방과 후와 방학 기간, 보충학습과 1:1 지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며 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2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대적투쟁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올해도 한국은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고 군사연습과 정탐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이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의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 송영길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고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남해 서부의 먼 바다 그리고 제주도 해상에서는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최근 모스크바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무기 생산과 통신시설 등을 노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후방 도심을 타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5: 우크라이나가 지난주 모스크바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이어 이번엔 미사일 생산과 통신시설 등 러시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 22일 러시아 보르네시의 미사일 부품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첨단 산업 도시인 두브나도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두브나 위성통신센터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다면서도 통신과 TV 방송 등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스크바를 향한 드론 공습도 이어져 모스크바 공항 네 곳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후방 도시와 흑해 항구 등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은 드론과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아 주택 여러 채가 불에 타고 민간인이 최소 6명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흑해 항구도시 오데사 지역도 탄도미사일 공

0: 조작기 임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오전 아워홈 현장 사무실 등 두 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낮 3시쯤 아워홈 용인 2공장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김포 재활용 처리장에서 김포도시공사 소속 50대 노동자가 압축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압축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제거하다 압축기계와 점검구 틀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가 업계 최초로 누적 매출 10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한 이후 약 넉 달 만에 누적 매출 10억 달러를 넘어 올해 1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모스탄 교수 측이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어제 모스탄 교수가 낸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모스탄은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일 직전인 12월 16일까지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 자격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클럽 회원들은 그날까지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 항공편을 이용할 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스타 얼라이언스 라운지 이용과 우선 탑승 등 기존 우수 회원 혜택도 계속해서 제공받게 됩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BTS 정국의 주거지 등을 찾아가 정국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라질 여성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거지와 주변을 22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하며 기다리고 물건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음식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을 타 열린 쪽문으로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8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까지 번졌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집값은 어디로 향할지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보안수사권을 두고 논쟁이 다시 불붙었고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잔 코너에서 털어보겠습니다. 부산 모빌리티 쇼가 이번 주 막을 올리네요. 미래차부터 자율주행 기술까지 어떤 신차와 신기술이 공개되는지 다 함께 차차차 코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흔히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많이 말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출근길을 깨우는 향긋한 커피 한 잔의 힘일 때도 있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도 월급날의 힘일 때도 있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치열하게 갓생 살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힘으로 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인생 원동력 무엇인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보내드릴게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찾아드립니다. 6월 23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출발합니다.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1: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증시 볼까요?
2: 네, 오늘은 그간 시장을 밀어올린 반도체 투톱이 크게 빠지면서 코스피 9000선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현재 5% 넘게 파란불 켜면서 86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 개인이 홀로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별다른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한 채 낙폭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빅테크들의 과도한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한 의구심과 금리 인상 우려까지 더해져 투심이 위축됐는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줬지만 하방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 지금 현재 8637.01 코스피 지수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죠.
2: 네, 수익. 또 두 배, 손해를 볼 때도 두 배인 상품이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삼전닉스 상품 규모만 14조 원을 넘어갈 만큼 과열 양상 보이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건데 네. 한때 200%에 육박한 매매 회전율도 문제로 지목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얻어가는 것보다 증권사가 막대한 수수료만 챙기는 형국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고환율 때문에 서학개미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이 효과는 미미했던 반면에 투자자 위험이라든지 반도체 쏠림 같이 결과적으로 부작용만 더 키웠다. 도입 자체를 후회하고 있다고도 말해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품의 90% 이상을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에는 충격이 불가피하다면서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1: 서학개미들이 엄청난 또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죠. 스페이스X 주가가 또 유매출 계속 떨어졌습니다. 또 간밤엔 크게 빠졌죠.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2: 네, 돈줄 끌어모기 여념없는 스페이스X인데 아직도 배가 고픈가 봅니다. 상장한 지 열흘 만에 첫 회사채 발행에 나섰는데요. 그 규모만 20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고 보니까 한 지붕 아래 들어와 있는 XAI, 머스크 인공지능 기업이죠. 얘네가 진 빚을 갚는 데 쓴다고 해요. 가뜩이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혹평까지 나온 와중에 이런 소식이 더해지니까 회사 곧 간 걱정에 간밤 주가가 16% 넘게 빠지면서 상장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 근데 이게 비단 스페이스X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2: 그렇습니다. 빅테크들이 이렇게 이름값으로 돈을 빌려서 AI 무한 경쟁에 뭉칫돈을 쏟아붓는 흐름이 업계 전반에 번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시장의 고평가 여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마치 닷컴 버블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지적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미 연준의 매파적 세체가 짙어지면서 이 금리라는 변수까지 떠오르고 있는데 막대한 투자 규모를 감안했을 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기업의 현금 흐름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좀 빅테크들의 현금 흐름이 어떤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회계적 착시를 걷어내고 이 빅테크들이 들고 있는 진짜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잉여 현금 흐름이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들이거든요.
1: 그렇습니까?
2: 예, 이 와중에 계속해서 빚을 내가면서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더 큰 리스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반도체 기업들과의 회계 시차에서도 나타나는데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은 칩을 파는 즉시 매출과 이익을 장부에 적는 반면에 칩을 사온 빅테크들은 데이터 센터가 다 지어지고 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장부의 비용을 나눠 담는 과정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둘 모두 이익이 크게 뛰는 것처럼 보여 시장을 밀어 올릴 수 있고요. 네. 결국 증시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미래로 청구서를 미뤄둔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가동과 함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이 청구서가 들이닥치면 상황이 180도 또 바뀔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선 당장 눈앞에 화려한 성적표 뒤에 숨은 이 비용 청구서를 먼저 읽는 안목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1: 내년도 최저임금 이제 얼마로 정할지 논의가 오늘부터 이제 본격 시작된다고요?
2: 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8차 전원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앞선 회의에서 정해진 내용들부터 보면 이 경영계가 요구한 차등 적용 방안은 부결되면서 네.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그래서 얼마로 하느냐는 노동계는 지금보다 약 16% 오른 시간당 12,000원 월급으로 따지면.

0: 250만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진 않았지만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주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양측이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격차를 좁혀나가게 될 텐데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8월 초 확정고시 됩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큰지라 이번에도 또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1: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00일을 맞았습니다. 원청과 또 하청 노조 간 교섭 현황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0: 네, 진짜 사장 나와라. 하청 노조 1,161곳이 원청 사업장 439곳에 교섭을 요구했고요. 이 가운데 자율교섭 등을 포함해 모두 96곳에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교섭 요구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가 이뤄진 원청 사업장은 141곳, 이 중 70% 정도인 103곳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이 됐고 이 가운데 54곳은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10곳, 전체 2% 수준에 그쳤습니다. 노동부는 우려한 교섭 쓰나미는 없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진단했지만 현장에선 사용자성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제는 한 1년에 반 정도가 여름인 것 같은데 그만큼 여름이 이제 일찍 시작되고 또 더위가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네. 냉방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고요?
0: 네. 한전이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부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전기요금은 과거 연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라서 이번에 어찌저찌 넘겼다고 해도 한전이 대규모 누적 적자를 안고 있는 데다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도 여전해서 이런 시차를 고려하면 이 진짜 청구서는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계란값 계속 오르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수입산을 들여왔잖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없어서 못한다고요?
0: 네, 최근에 마트 갔다가 깜짝 놀란 게요. 가격표에 5,000원 써있길래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집었더니 10개들이가 5,000원이더라고요. 계란값이 그야말로 금값인 요즘인데 최근에 미국산 계란이 들어왔잖아요. 네. 이마트에서 약 2만 판이 판매 시작과 동시에 당일에 모두 완판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픈런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개점하고 3시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동이 났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수입산 계란 판매를 시작한 롯데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계란 한 판 사는 것도 눈치 싸움이 된 요즘인데 당분간 이 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어서 장바구니 부담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1: 제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도 치열하게 갓생 살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인생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여쭤봤습니다. 0208님, 뭐니뭐니 해도 돈이죠 하셨습니다. 돈 워리가 소원이고 희망입니다 하셨네요. 6610님께서는 오늘만큼 날씨가 최고네요. 맑은 날 좋은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주식은 손해보는 중입니다 하셨고요.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6184님, 저의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 바로 사랑스러운 우리 두 아들입니다. 들입니다. 힘들 때마다 아이들 얼굴만 봐도 다시 시작할 에너지가 생겨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언제나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자라다오 하셨습니다. 4524님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뭐니 뭐니 해도 곁에 있는 배우자 잔소리를 해대도 즐거운 음악 소리로 들릴 때 행복하죠. 아, 그러고 보니 내일이 71번째 제 생일입니다. 미역국 잊지 않고 끓여 줄라나요? 하셨습니다. 생신 먼저 축하드립니다. 4524님. 네. 2706님. 전 진짜로 라디오 듣는 재미로 인생 살고 있어요. 누구 만나는 것도 일도 모두 라디오 듣는 시간 피해서 하고 있고 안 들으면 허전하고 힘도 없어요. 하시는데 와 진짜 라디오 매니아시군요.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곳곳에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남양평 하이패스 부근입니다. 장애물 처리하면서 1, 2차로가 막혀 있고요. 이후 진남터널 부근에는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뒤로 몰려 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호계터널 부근에 발생한 사고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고요. 이어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 부근을 사고 나서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둔대 분기점까지 차량속도 더딘데요. 이 구간 1차로에서 진행되는 작업 때문입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입니다. 서부여 나들목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전면 통제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도로 미리 우회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비영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품격 있는 드라이빙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1: 자동차 시장을 보면 세상의 흐름이 보입니다. 전기차와 AI 그 변화의 핵심 다 함께 차차차에서 쉽고 또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박대기 K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부산에서 또 큰 행사가 있다면서요. 모빌리티 쇼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2: 그냥 우리가 뭐 쉽게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은 모빌리티 쇼인데 예. 예전에 그냥 모터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 올해 개최 25주년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1회 때부터 매번 가긴 갔는데 이렇게 오래된지 오지 않았어요.
1: 25주년이라고요?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2: 내일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데 친환경 자동차도 일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첨단 미래 모빌리티까지 관련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한 자리에 선보인다라는 게 이제 이번 취지인 거죠.
3: 네. 이번 금요일은 프레스데이가 처음에 시작이 되고요. 일반 관람은 주말부터 토요일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 5일까지 행사가 됩니다.
1: 네.
3: 2년마다 한 번씩 열린 행사고요.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주말에는 직장인이나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서 오후 6시까지 연장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저도 그 애들 어렸을 때 손잡고 모터쇼 많이 갔었는데 네. 근데 모터쇼가 이제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꿨군요.
2: 그렇죠. 네. 예전에는 자동차 중심 그러니까 그 보통 자동차 기업들이 신차 발표를 어디서 할 거냐 그러면은 모터쇼에 방문객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거기 가서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동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평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동의 3요소를 가지고 얘기할 때 보통 이동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 이 주체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고
1: 네.
2: 그 이동수단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동수단만 가지고 주목을 했던 거죠. 그런데
1: 네.
2: 지금은 이동하는 모든 걸 다 포괄하는 산업사회로 변화가 되니까 이름도 바꾸자.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쇼.
1: 네.
2: 그래서 뭐 이동의 주체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이동의 경로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1: 네.
2: 또 뭐 이동 수단으로 따지면은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뭐 기타 뭐 바퀴 달리지 않더라도 이건 이동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쇼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 다 글로벌 모터쇼의 이름들이 다 모빌리티 쇼로 지금 다 네.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1: 그러면 그 좀 진화된 확장된 개념의 모터쇼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동 수단이라고 하는 프로덕트 중심의 쇼가 얘가 어떻게 이동하고 누가 타고 또는 이동 수단이 얘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여기까지 확장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죠.
1: 네.
3: 그래서 자동차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전기차는 물론이고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그러죠. UAM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나오고 이번에 참여 업체 중에서도 도심 항공 이동수단 업체 안델룩스라는 데도 나오고요.
1: 네.
3: 또 전기 비행기 업체 터프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 기업들 그리고 부산이 항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 모빌리티 이런 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보트라든지 뭐 다양한 이동 수단을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1: 네. 아까 이제 박 기자께서 2년에 한 번씩 부산 모빌리티 쇼가 열린다고 하는데 올해

0: 아무래도 이제 모빌리티로 확장이 됐다 하더라도 예. 이제 관람객 관점에서 보면 나는 신차 보러 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신차가 몇 가지 좀 나오고 그 외에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춰가지고 쓸 수 있는 자동차인데 용도가 변경 가능한 것들 어떻게 변신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주목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화두잖아요. 로보택시가 또 자율주행이 어떻게 진화가 될 건지 이제 그런 기업들도 조금 나오고
1: 네.
0: 뭐 요즘 이제 그 박 대기자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자동차를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를 결정한다라는 네. 의미가 있잖아요. 그 결정하는 의미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2: 네. 네. 그래서 좀 낯선 용어들이 몇 개가 제가 나오는데요. PBV 이렇게 이제 목적 기반 자동차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차 한 대를 만들면 예전에는 그 차를 개조하고 이런 것들은 뭐 알아서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아예 이제 공장 단계에서 택배용차, 배달용차, 자영업용차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판매차 뭐 그다음에 뭐 다양한 용도의 차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형 차를 개발을 했어요. PB5가 기아의 대표적인데 네.
1: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차 그러니까 처음에 깡통차인데 그거를 이제 목적을 네. 위해서 다 개조해 쓸 수 있다는 거죠.
2: 예, 그게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예전처럼 엔진이 크고 뭐 변속기가 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도 다양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드라이브드 비클인가요? 드리븐드 비클인가요?
0: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2: 디파인드 비클이군요. 예,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그 소프트웨어처럼 현대차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플레오스라는 자체 OS가 있습니다. 그 OS를 네. 적용한 차들을 이번에 좀 선보인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 올해 모빌리티 쇼 통해서 이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변화, 뭐 흐름 읽을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AI 기반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고 앞으로 언제 상용화될지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 지금 제 지능형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혼자 돌아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얘가 무엇과 움직이지 않는 어떤 고정된 무엇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1: 네.
0: 그다음에 탑승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제조사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니까 이동할 때 동력을 만들어내는 추진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될 것인가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BYD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자기들이 상당히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그냥 가다가 전기 떨어지면 내연기관 돌아가서 얘가 네. 동력도 주고 발전도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최근에 나온 하이브리드는 최대한 전기 모드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네, 만들어줌으로써 그러면 내연기관에서 사용되는 연료 소모량을 줄여서 효율을 고효율로 끌어가는 그런 기술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1: 네. 어떤 기업들이 참여합니까 올해?
0: 올해 이제 국내 기업은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가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차 기업으로 이제 BMW하고 BYD가 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1: 근데 예전에 모터쇼 생각하면은 상당히 업체 수가 적어졌는데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모터쇼 참여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예.
0: 이런 거예요. 그 참여할 때 부스를 꾸리고 그다음에 열흘 동안 사람을 인력을 운영하고 하면 돈이 보통 한 25억에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돈을 투입해서 전시회 나갔는데 막상 전시회 현장에서는 누군가도 또 전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관람객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 써가지고 주목도 경쟁을 또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거면 내가 그 돈 써서 단독으로 나 혼자 할래. 거기 안 나갈래라고 하는 그런 목적성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모터쇼를 자꾸 기피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러다 보니 부산에 이제 그 자동차 기업이 있잖아요. 르노 코리아. 네. 네.
2: 예전 르노 삼성인데 지금 그쵸? 르노 코리아죠.
0: 르노, 코리아. 르노 코리아도 부산의 현지 기업인데 이번 쇼에 불참을 해요.
1: 그러네요. 그 명단은 없네요.
0: 없습니다.
2: 그럼 안타까운 일입니다. 르노 같은 경우 아니 부산을 지키는 기업인데 이렇게
0: 박 기자 부산 출신이라 부산에 애착이 많아요.
2: 이런 아니, 행사에 좀 참여를 해주면은 부산 시민들 자긍심도 올라가고 또 르노 일하시는 분들도 부산에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뭐 르노 삼성 이름 바꾼 다음에 르노

0: 지분을 이제 중국에 있는 지리 자동차가 많이 네. 가져간 아. 상황이고.
1: 지리 자동차가 참 많은 예. 그 자동차 브랜드 지분을 갖고 있네요.
2: 제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리 그룹은 문어발 그룹이라고. 네, 정말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이 없을 정도로 M&A 너무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지금 갖고 있는 브랜드가 산하에 한 11개, 12개 정도
1: 되죠. 예.
0: 그래서 단순히 이제 국내 시장을 내 시장만 보지 않고 글로벌하게 이제 지리 자동차가 국내 시장을 통해서 해외로 또 나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더 이런 전시회 같은 데 좀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아니 그 관람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은 좀 다양한 업체, 다양한 그 종류의 차들을 구경하고 싶어서 가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를 한 네댓 개 브랜드들밖에 안 나오는 좀 실망하겠는데요? 찾으시는 분들은?
2: 뭐 생각하기에 나름이겠지만 네댓 개라도 어디냐?
1: 아 그런 거예요?
2: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아반떼 신형을 내놓는데 이게 8번째거든요. 8번째로 네. 완전히 변경된 모델인데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국내 판매에 앞서가지고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아는 좀 전에 박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PBV 네. 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뭐 이거는 어떤 용, 뭐 이거는 장애인 회체인 용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BYD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제 PHEV 하이브리드를 내놓을 건데
1: 네.
2: 이제 그 목적은 이제 이런 거죠. 국내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 최단기간 만대 판매라고 하는. 나름대로 짭짤한 맛을 봤잖아요. 그런데
1: 네.
2: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산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PHEV도 있어. 하이브리드도 있어. 내연기관으로 승부해줄게. 네. 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타깃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1: 그게 뭐 PHEV, PBB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2: 아 PHEV는 네. 동력원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1: 네.
2: PBV는 이 차가 사용되는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아,
2: 그러니까
1: 말씀의 다목적.
2: 네, 제가 이제 동력원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우리가 100% 내연기관은 그냥 내연기관이라고 하잖아요.
1: 네.
2: 그걸 영어로는 뭐 인버션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ICE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연료 효율을 조금이라도 높이자고 하는 게 하이브리드.
1: 네.
2: 근데 이 자동차는 24시간 동안 평균 23시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연기관에서 발전하지 말고 서 있는 공간에서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충전해놓고 쓰자라는 게 PHEV.
1: 아, 제가 여쭤보고 싶은 PHEV랑 P가 아무튼 HEV가 있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HEV.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그냥 내연기관 자체에다가 배터리를 두고 내연기관이 동력을 만들어낼 때 추가로 전기를 만들어서 쓰자라고 하는 게 HEV. 근데 차가 매번 서 있는 게 많으니까 네. 서 있을 때 충전하자. 그래서 플러그.
1: 아, 네,
2: 그래서 PHEV.
1: 그렇군요.
2: 네,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ERV라고 해서 내연기관은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발전만 하자.
1: 아.
2: 네, 이렇게 해서 ERV. 이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박대 기자가 타고 있는 배터리 기반 전기차 BEV가 되는 거죠.
1: 네. 그래도 헷갈린다. 예. 네. 우리나라 브랜드들은 뭐 어떤 신차를 이번에 내놓습니까?
0: 그 말씀하신 그 아반떼 신차가 아마 제일 큰 상품이 그렇죠. 될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PV5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베리에이션 제품들을 보여줄 텐데 휠체어 차량이라든지
1: 네.
0: 어린이 탑승 차량이라든지 아이스크림 판매 차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차들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기술들이 BYD하고 현대차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경쟁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근데 모터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2: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은 축소되는 추세죠. 사실 북미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큰 모터쇼가 북미 오토쇼라 그래가지고 매년 1월 10일에 디트로이트에서 개최가 됐었거든요.
1: 네.
2: 저도 몇 번 참석했습니다만.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비슷한 시점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가전쇼 CES에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모터쇼는 안 나가고
1: 네.
2: 똑같은 시점에 열리니까 나 저기 안 나갈래. 나 CES 나갈래.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뺏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미 국제 오토쇼는 아예 시기를 옮겨버렸어요. 야 전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CES 밀린다. 우리는 그냥 옮기자. 그래서 6월 달로 옮겼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 쭉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가 자꾸 지능화되고 전동화되고 하니까 이거는 바퀴 달린 예전 기계 공학 개념에서의 자동차가 아니야.
1: 네.
2: 이건 소프트웨어 기기야. 휴대폰에 바퀴 달린 거야. 그럼 우리는 전기나 IT로 가야 돼.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몰리다 보니까 이제 모터쇼의 위상이 조금 축소가 되는 거죠.
1: 네. 자, 올해 수입차들은 뭐 어떤 차들을 볼 수 있습니까?
0: 네, 올해 수입차 중에서는 BMW iX3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예. 차세대 전기차 전략인 노이어 클래스의 첫 양산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1회 충전 거리가 611km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거리 전기차 수요를 겨냥한 것이고요. 또 800V 기반 전동화 시스템이 있어서 상당히 그 BMW치고는 하이테크가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BMW라고 하면 뭐 승차감이라든지 그 조향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동차인데 그래서 뭐 하트 오브 조이라는 통합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가속이나 조향 제동을 더 정교하게 제어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iX3가 이제 BMW의 기계공학 기술이 아니라 컴퓨터를 여러 대 사용해서 그런 이제 승차 조향감이라든지 주행 질감을 높이는 데 많이 주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전통적인 기술하고 이런 컴퓨터 기술을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2: 네. 좀 전에 박대기 기자가 이제 노이어 클래스에 그러니까 네. 그 앵커께서 잘 모르시겠죠.
1: 네.
2: 그냥 노이어는 뉴의 뉴.
1: 뉴.
2: 아, 네. 독일말로 뉴가. 뉴가 그러니까 새로운 클래스다. 그러니까 이제 BMW 입장에서는.
1: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2: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 내놓으면서 예.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뭐 3시리즈나 5시리즈나 7시리즈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완전히 새로운 클래스다라고 해서 아. 이제 노이어 클래스라고 작명을 해서
1: 네.
2: 이제 이후에 이제 제품명을 네. 붙이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1: 공 교수님께서 제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포착하셨군요. 그런데
2: 네.
1: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작 부산에 있는 부산에 공장이 있는 그 르노코리아는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2: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1: 예.
2: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니까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발적 의지에 따라 가지고
1: 네.
2: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안 나온다는 이유는 그만큼 아무리 향토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도 모터쇼 전체의 효용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품는 거고요.
1: 네.
2: 게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모터쇼는 모빌리티 쇼는 내년에 또 서울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1: 그러니까
2: 서울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열리다 보니까
1: 네.
2: 2년에 한 번 정도만 나가면 됐지. 저 지역에 있는 것까지 이 작은 규모의 예, 행사에 우리가 왜 나가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 기업이 전략적 수로 판단하는 건데
1: 네.
2: 뭘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부산 지역 사회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게요. 얘기를 하더군요.
1: 네. 박대기 기자는 어떻게
2: 부산 지역 출신으로서
0: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저도 이 부산 모터쇼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억이 있는데요. 예전에 2회 대회가 열렸을 때가 제 동생이 이제 결혼식을 부산 베스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모터쇼가 열리는지 모르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가지고
1: 그쵸.
0: 하객들이 많이 못 오시고 지각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2: 그때는 엄청 많이 갈 때였어요.
0: 예,
1: 맞아요.
0: 그때가 2003년이었나요? 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모터쇼의 추억이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행사가 좀 축소화되고 또 국내 자동차 산업이 지난 20년 동안 좀 전 세계에서 비중을 높여가면서 성장을 하다가
1: 네.
0: 최근에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많이 약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또 국내 주요 메이커 중에 하나인 그 르노 코리아가 이제 불참을 하는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1: 네.
0: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잘 가야 될 텐데 좀 약간 좀 길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고 또 고향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해운대 구남로 그리고 도모헌이라고 예전 부산시장 관사인데요. 이런 데서도 백스권에서만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자동차 전시회가 그런 이제 인근 지역에서 많이 열리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네, 부산에 한번 내려가셔가지고 주변도 관광도 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좀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산이 많이 관광지로 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외국인들이 부산 온천 관광 막 하러 다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국인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박대기 기자의 새로운 발견. 부산 얘기하니까 뭐 거침없이
2: KBS 내 부산 지역 홍보대사
1: 그래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펼쳐지네요.
2: 그 뭐 아쉽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그냥 신차를 구경하러 가시든 아니면 어떤 산업 트렌드를 보러 가시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아마 얘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도 많이 보여줄 거예요.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지금이 안 그러지만 아직 할 수가 없지만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전테크라고 하는 돈도 쉽게 벌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전기료가 쌀 때 충전해놨다가 비쌀 때 개인이 되팔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을까?
1: 그런데
2: 네.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상용화해 나갈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박대 기자가 전기료 쌀 때 충전해놨다가 지나가는데 제가 전기차 타는데 예상 못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주변에 나에게 전기차에 있는

0: 배터리 전기 팔 사람. 이런 거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1: 그렇게도 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저 기아가 전기차하고 전력망 연결하는 기술로 뭐 V2G?
0: 네.
1: 이게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0: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리드라는 건 전력망이고 V는 비이클 자동차잖아요. 네. 이 자동차 안에 내장된 배터리 안에 내장된 전기를 이 전력망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걸 뭐 개인이 유상으로 전기를 팔 수도 있고.
1: 네.
0: 일종의 보면 그 이런 거잖아요. 전기차 타는 사람이 전기는 만들지 못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전기를 내 차에
1: 저장해놨다가.
0: 담았다가 누군가한테 대팔 수 있는 건 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충분히 유통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의 전망이고.
1: 그럼 어떻게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겁니까?
0: 그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뭐 개인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건지 정부가 아니면 최소한 니네 10명은 모아. 용량이 좀 돼야지.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2: 네. 네. 실제로 지금도 주말에 낮 시간대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좀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전기차 네. 이용자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제도를 좀 발전시켜가지고 전기 공급이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에는 태양광 발전이 있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좀 충분해요. 그런데 충분한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전기를 보관할 곳이 없는데 개개인들이 전기차 그 전기 보관 공간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 네.
2: 뭐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협약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전기차 뭐 추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시도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다음 게 차차차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교수, 박대기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의 인생 원동력이 무엇인지 여쭤봤는데 이슬기님께서 제가 하루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원동력 사랑하는 남편과 똑똑하고 예쁜 6살짜리 아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띄워드리면서 1시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방송의 뉴스나 시사 관련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 발음을 부정확하게 해서 청취자들이 혼동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업체들이 서로 단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전체 기사 내용을 안 듣고 이 부분만 들었다면 그 업체들이 하나로 뭉쳐 단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단합과 담합이란 표현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발음했던 것이었습니다. 단합과 담합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엉뚱한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단합이라는 말은 단결과 비슷한 말로 많은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침을 말합니다. 반면에 담합이란 말은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이라는 일반적인 뜻도 있지만 법률용어로 말할 때는 경쟁 입찰을 할 때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끼리 미리 가격을 맞춰놓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담합입니다. 단합과 담합.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른 표현으로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만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30도, 춘천 29도, 대전과 전주 27도, 광주 28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구와 부산이 24도, 울진과 양양 22도 등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비와 함께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도 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까지 동해안 지역에도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남해안과 동해안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1: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 책임자들은 물론 서울 선관위원장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사태 심각성을 모르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등급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노후 교량 115곳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15%가량은 수학 과목의 성취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교육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나타났습니다. 성적뿐 아니라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 1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이 고비 사막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 17을 발사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도 환태평양 연합훈련을 앞두고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일본에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계속 쟁점입니다. 여야 속사정과 권력 지형 변화,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잔 코너에서 털어보겠습니다. 동탄 지역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발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하반기 부동산 변수 뭐가 있는지 부동산 일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0: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뭐할걸 팩트 한 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장 대변인님,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얘기부터 좀 해보죠.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3: 맞습니다.
0: 어떻게 보셨습니까?
3: 그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월요일마다 정례에 이제 매우 이른 시간대에 공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엄중하게 새긴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월요일날 이제 민주당도 이제 월수금 최고위원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 하는 과정 중에서도 좀 먼저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지지율 하락이더라고요.
0: 네.
3: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답변드린 건 당연하지만 책임감 있게 새기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이번 지표를 보면 중도층 분들의 이제 이탈이 좀 눈에 띈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 직후보다 더 조금 이제 하락 세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당내 갈등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고 뭐 여러 요소들이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는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들께 좀 저어되지 않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63 지방선거 전과 후의 네. 그 수치가 명확히 달라져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기웅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이게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좀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전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관련해서 기준점이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국정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개헌과 탄핵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보면 여야가 이게 누가 뚜렷이 이겼다, 이겼다 졌다 좀 말하기가 좀 그런 상황도 있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길 것을 이기지 못했다면 성공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얘기를 했듯이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중도 보수 쪽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응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네.
4: 저는 선거도 선거지만 문제는 선거 패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분석이 좀 잘못됐다.
0: 어떤 면에서요?
4: 공소취소 특검 부분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저는 크게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면 그 가로지르는 화두가 됐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는 서울 집값 내가 막았다 하고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뭐 문제 있으면 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0: 네.
4: 그렇다면 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국정은 변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으면 뭔가 내가 하는 정책 중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마이 웨이를 선언을 하셨거든요.
0: 네.
4: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민심이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황 진단과 그리고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오만하게 비춰질 대목이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조금 좀 급락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0: 심 변호사님 이게 뭐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다는 것도 그렇지만 대통령 지지율 자체도 40%대로 이제 처음이죠 이게?
2: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지방선거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마 국민들로 하여금 저는 마음을 좀 떠나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권한과 의무, 더 나아가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데
0: 네.
2: 지금 정청래 대표가 사실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아가고자 하는 실용과 포용 이라고 하는 이 노선에 상당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적인 예가 서울시장 선거까지 내주게 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0: 네.
2: 근데 그 이후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연임을 도전하겠다라는 시그널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도 여당을 잘못 운영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회초리를 들었는데 또 연임을 한다고 이제 이런 식의 민주당 내부 사정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저는 지금 정권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 부동산이나 공소취소가 저는 미친 영향은 크진 않다고 봐요. 전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선관위 이슈거든요.
0: 네.
2: 선관위 이슈에 대해서

0: 저도 당에서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고 오히려 당 대표께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엉뚱한 메시지를 지금 내면서 당장 불이 나서 그 불을 꺼야 되는데 엉뚱한 쪽에 집중하면서 본인의 연임 가도를 위한 그런 활동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저는 민주당에 대한 상당 부분의 어떤 실망감 그것이 지금 정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그래 청와대에서도 이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또 참모들 개편을 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 이제 분들 중에 민정수석에 임명된 한찬식 변호사를 두고 또 범여권의 반발도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그 여론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서 이제 뭐 몇몇 분들은 좀 문제 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이제 추미애 이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좀 비판조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한 식구를 인용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친무, 뭐 친문,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 무의미한 거고 모든 구성원들이 일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올해 이제 청와대에 몸담았던 윤건영 의원 같은 분도 예.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일단 존중돼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제가 인터뷰를 되게 이제 강한 우조로 하시는 것도 좀 들었는데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찬식 변호사는 아마 진보 보수 뭐 이런 색채의 어떤 부위에 넣는다면 아마 보수 쪽 분이라고 분류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왜냐하면 운동장을 크게 넓게 쓰겠다는 게 대통령의 소신이고 신념이고 큰 그릇론이라는 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또 드리고 있고 이제 일부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건 과거에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휘했던 거 아니냐. 그 당시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주진우 검사가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그런데 동부지검장이었으니까 네. 거기에 무관하지 않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청와대 설명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지검장이 실무에서 직접 수사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물론 보고는 받고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리감이 있었고 또 윤석열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민정수석실에서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검찰청 개혁을 마무리와 완수를 해야 돼요. 그때 저는 적임자는 검찰 출신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조직 생리, 그 문화, 그리고 설득해내는 과정. 그건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검찰 후배들과 소통이 되는 분이 아무래도 낙점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대통령께서 좀 숙고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네.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수 네. 있다는 말씀인 거죠.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저도 뭐 한찬식 수석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상당히 좀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좀 강한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비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은 수석 비서관이지만은 결국엔 대통령의 비서인 겁니다. 근데 네. 그 대통령 비서를 인선하는 과정까지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용인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 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한 건 맞는데 그거 다 대법원에서 2년 실형 다 나왔거든요. 그럼 잘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을 수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그런 논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탈검찰화 내지는 검찰이 아닌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검찰 내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사단, 뭐 한동훈 검사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뭐 뒤통수를 맞았다,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의 기조에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그 개혁 과정에서 어떤 검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좌를 하는 것이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김기웅 대변인은 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3: 이게 보면 오늘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는데 비유를 그러니까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낙연. 이낙연 당대표가 그 당시에 좀 속된 표현으로 무너지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뜰 수 있던 거는 일종의 가치연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사면을 들고 나오면서 무너졌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가치연대가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른바 핵심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치연대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을 얘기하면서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에 다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다칠 수 있다는 게 검찰 세력이 나중에 힘이 세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핵심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도 다가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아예 없애는 부분, 그다음에 아니면 필요한 부분, 여기에 더해져서 한찬식 민정수석 이번에 임명 관련해가지고 좀 더 이 전당대회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그런 어떤 뭐 이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보안수사권은 지금 당청간에 어떤 게 조율이 되고 있는 겁니까?
2: 그게 지금 이게 입법 사안이잖아요. 이제 검찰청법은 폐지안이 제출됐고 검찰청을 해서 10월에 없어지는 거고 그 후속 작업으로 그러면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어떤 역할 분배, 공소청의 기능 이런 건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속 언급한 것도 내 인식은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 공소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검찰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가 주된 역할인 기관으로 역할 재편이 되는 건데 대통령께서 예시를 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기록이 지금도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보안수사하면 또 경찰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경찰에서 뭔가 시효가 임박했는데 공소시효를 도과하면 저희가 기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이건 무죄보다도 더 큰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가 임박했다거나 이런 특수상황에 놓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핑퐁식으로 돌리면 시간 시간이 지체되다가 이게 기소할 수 있는 기간도 놓칠 수 있으니 그럴 때 검찰 공소청이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예외를 허용하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라는 또 반론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제가 또 검찰에 오래 수사하셨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정말 약간 법리적으로 하나 차이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과실치사로 계속 수사를 해갖고 올라왔는데 과실치사는 네. 그냥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아 이거 고의성이 요 정도만 더 수사하면은 이게 살인으로 의율이 가능하겠다. 뭐 이런 케이스들도 하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법리를 먼저 이제 캐치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공소청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마침표는 사실은 정당이 찍는 겁니다. 이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식을 일단 드러내셨고
1: 의견을 제시할
2: 예,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내 의견은 이런데 일단 공을 국회로 넘기겠다라는 게 이 네.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여러 당권 주자들이 뭐 얘기를 해요. 이게 워낙에 핫 이슈니까요. 정청래 대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보안수사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1: 최근에 김민석 총리도 그렇죠. 폐지라고 얘기를
2: 예, 왜냐하면 총리실사나 TF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일단 안이 도출 된 적이 있었고 비슷한 결로 이제 총리가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당대회 때도 이게 진짜 내관이 되겠구나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지만 기자간담회 때 최근에 이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이거는 보안수사권은 좀 폐지하는 게 맞다. 이제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게 큰 쟁점이 그래서 전당대회 때 많이 부딪히는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의 대표잖아요.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인데 지금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주문했던 수기가 빠져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권익, 국민들의 피해라는 관점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 뭐 꿈깨라라는 아주 강성 발언과 또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른다라는 식의 지금 극단론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건 불안과 불신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불안감과 불신을 더 키워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지금 삼고 있는 희한한 구조를 지금 갖고 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현실을 알아야 되고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지금까지 기자회견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0: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극히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경선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따라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문제라고 생각해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왔는데 네. 막상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딜을 하는 거 아닌가? 김어준 쇼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공소취소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바꿔 뭔가 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어진 면이 없잖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일 때하고 지금 대통령일 때는 국민을 생각해서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반대하면서 이건 필요하다는 걸 간철시키는 게 전 맞다고 봤는데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그런 입장 변화를 한 거 보고 이게 국민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당원들을 위하는 건지 마음이 국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전당대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게요. 최근에 또 그 김창민 감독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인데 경찰의 부실 수사와 암장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보안수사로 진실을 밝혀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 지금 전면 폐지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경과 규정으로 입법 기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의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왜 지금 당장 무조건 다 없애야 되느냐. 그 대안도 없는데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무슨 절대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회정책적인 접근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0: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신인규 대표께서 말하는 것처럼 김민석 총리가 이런 입장을 취했으면 해요. 저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2: 그 장 변호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그런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네. 당원들 강성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언급들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까?
3: 아마 이게 좀 전략적인 판단은 녹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강성 지지층이라고 언론에서는 항상 이제 지칭하시는데 저희가 만나보는 당원들 그리고 의견 개진하는 분들 보면 이게 대단히 많은 포션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보안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찰을 이렇게 신뢰하냐 그렇게 당하고도 나이브하다 아니하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좀 민주당 안에 있는 네.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권 주자들이 이거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인데 신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보안수사권 팬 부분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권 주자가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여러 차례 이 쟁점으로 의원총회를 했었어요. 그때도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율사 출신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순리대로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또 당권 주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관철되는 건 또 아닌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2: 전당대회는 누구누구 나오시는 거예요?
3: 지금 3파전이 유력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정청래 대표는 언론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 아니면 뭐 이번 주 안에
2: 거죠, 정청래 대표는.
3: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사실상 공언하셨고 거기에 네. 정청래가 나오면 나도 나오겠다라고 하신 분이 이제 송영길 대표시고 거기에 이제 김용민 의원도 뭔가 출사 표를 던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3파전 내지 4파전 이렇게 예측됩니다.
2: 송영길 의원은 뭐 외교부 장관 입각설이 있어요?
3: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
2: 대통령도 며칠 전에 만났다고 네. 단독으로 만났다고
3: 단독 그러는데. 기사를 보니까 예. 단독으로 대통령과 그 관저에서 식사를 저녁을 함께 하셨고 그럼 만찬 자리니까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 취재가 이어졌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말을 좀 아끼고 있고 그러니까 전당대회 국면 플러스 그 이후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외통위에 굉장히 오랫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외국어에도 상당히 능통하다고 하고.
2: 오늘 또 미국 출국까지. 네.
3: 그렇고 또 장동혁 대표 예전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좀 비교적 초라하다. 이게 급에 맞는 인사를 만났느냐 했는데 오히려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고위직들을 좀 많이 만나고 오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과 종합했을 때 아 본인도 입각을 조금 더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전당대회를 완주보다는 약간 전당대회를 또 출사표를 던졌다가 뭔가 입각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제 전자가 붙네요. 네. 개인 SNS에 평택을 재선거 관련 민주당에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우리 김기웅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0: 가장 열 가지지만 꿰뚫고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후보 왜 냈냐. 그리고 후보 넷도 단일화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왜 단일화 안 했느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정치라는 게 물론 이제 선거라는 게 이기기 위해 하지만 왜 이겨야 되는지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얘기가 없이 어떤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듯한 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조국 전 대표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2: 존재감을. 싶다?
0: 존재감을.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선거를 진 건 저도 선거를 진 적이 있지만 본인 탓이 제일 큽니다.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공학적 구도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어떤 그런 부분을 열망을 못 담아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좀 조용히 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괜찮거든요.
2: 그 마음을 잘하는 김기중 대변인.
3: 진실성이 느껴지네요.
0: 아니, 진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현실에 대한 정확한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다 보면 책임을 전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귀책사유가 있는데 왜 이곳에 내느냐고 하는데 저는 조국 대표 지금 냉정하게 보신다면 본인 입시비리하고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22대 때 나오면 안 되거든요. 22대 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 그러네요.
0: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괜찮고 새한 벽지 아주 깨끗한 흰 종이처럼 본인은 설정하고 민주당 너희는 규책사유 있으니까 내보내면 안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단일화를 안 했냐. 근데 단일화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왜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잊혀지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나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내가 소위 말해서 당선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은 나의 어떤 능력치보다는 주변의 환경 탓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안타까운 지점이 또 뭐 하나 있었냐면 자기가 비례대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보다 많이 나왔다. 그걸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조국 혁신당은 사실 조국 전 대표 빼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내가 이번에 깃발을 들지 않더라도 조국 혁신당의 후보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들을 당선시키겠다 했다면 조국 전 대표가 커 보일 텐데 결국은 모든 조국 혁신당의 그 전사적인 어떤 능력 그것을 본인 배지를 위해서 다 하다가

0: 틀어지다 보니까 당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기준점이 본인한테 있다는 이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뭐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격이 아니에요.
1: 비난의 화살을 받은 민주당 입장 어떤지 궁금해요.
2: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평가가 좀 박한데요. 아니 본인이 잘해야지 왜 민주당한테 이러는 거냐. 아니 저희가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불소식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도 공당을 넘어서 제일 집권당이고 제일 표를 많이 준 당으로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가지고 끝까지 완주한 게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건 번지수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는 아마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계속 나오는 언급을 보면 뭐 통합전대 이야기도 뭐 나오고 원스톱으로 해서 민주당과의 뭐 연결고리를 굉장히 도모를 많이 하는 아이디어들이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이 와중에 조국 대표는 전 대표가 이런 언급을 했는데도.
2: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이랄까요. 이 선거에 대한 패인은 민주당인데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야. 우리는 세빙선 역할하고 당신네들 우군인데 본인들 민주당이 필요할 때만 표를 주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를 더는 사용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랑 뭘 할지 모색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어? 네. 이런 제안을 이제 각자의 의원들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 받으면 논의한 바 없다라는 겁니다.
1: 열 가지 질문 보셨어요, 신 변호사님?
3: 아니 뭐 저는 뭐 이렇게 유의미한 질문은 아니어서 그냥 쓱 한번 봐서 뭐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런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조국 혁신당 당명도 조국을 혁신하겠다, 그러니까 나라의 혁신적인 존재가 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읽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정말 조국 대표가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조국을 혁신시켜야 된다라는 그 당명으로 읽힐 정도로 저는 조국 전 대표 대표에게 민주당이란 어떤 곶감 항아리에 불과한가?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와서 곶감을 빼먹는 식으로 단맛만 취하는 쓰면 뱉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존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좀 내로남불격인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조국 후보가 3등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2등을 한 민주당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라는 취지는 이거 선거 불복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무엁보다도 선거 과정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 김용남 후보에게 뭐라고까지 했냐면 오물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행위를 돌아봐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조국 후보는 민주당에 대해서 반성문 쓰라고 10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은 또 원팀 플랫폼 만들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중적 메시지를 내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지 모순되는 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정치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조국혁신당이 이제 조국 후보의 이번 선거 패배 이후에 앞길이 좀 막막한 건 사실이겠으나 조금 더 본질을 저는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김기용 대변인, 저 장동혁 대표님 지금 입원해 있잖아요. 네, 예. 당무 복귀 하십니까 이번 주에?
0: 저는 월요일 날 좀 할 줄 알았는데 실은 몇몇 분들이 이제 그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가지고 못 갔거든요.
1: 그러니까 직접 만난?
0: 저는 못 만났어요. 저는 못 만났고 워낙 이제 당무 그 복귀 의지가 커서 저는 뭐 월요일 정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는데요.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를 좀 가까이서 보면 이분이 좀 생으로 융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점심 약속을 했어요. 점심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밥 먹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너무 졸리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때 말하라고 해서 진짜 일반적인 점심처럼 하고 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갑자기 음식이 들어가니까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갔다 온 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분이 그런데 사실 그 단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8일 동안 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치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병원 갔을 때도 오전에 갔는데 이게 보니까 그 단식 이후에 떨어진 그 수치가 회복이 안 된 상태라 곧바로 이제 입원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쇼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맞닥뜨려야 될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당무 관련해서 스트레스도 좀 받을 것 같으니까 우선은 몸을 온전히 한 다음에 복귀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은 또 피하면 안 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상황 봐가면서 몸을 사리시는 게 아니라 부러지는 스타일이시네요.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요.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인데 수킬로 떨어졌는데 점심을 집에 가서 먹고 오고 뛰어다녔다고 하면서 굉장히 체력은 내가 좋다 이런 말씀을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체력이 좋은 거하고 또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1: 근데 뭐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이제 당직 개편이 있을 거다.
0: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요.
1: 예.
0: 저희가 그 제가 이제 지금 그 미디어 대변인인데 미디어 네. 대변인 이미 한번 저게 됐습니다. 한번 6개월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네. 6개월이 지나서 갱신이 돼서 아무래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석이니까 정책위 의장 관련해가지고 뭐 인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1: 네. 지금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금 여기도 엇박자인 것 같아요.
0: 근데 뭐 제가 볼 때 지금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두드러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저도 예를 그 6.3 지방선거 관련해서 평가한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준점을 8년 전으로 잡은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앵커링 효과라고 해서 높게 잡아서 확 그 저기 세일을 하면 굉장히 싼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4년 전이나 8년 전으로 해서 했을 때는 나름 선전했다 그런 보고서인데 아무래도 점정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페이퍼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다 공개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불쾌할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선거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재선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책임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지도부, 그러니까 장동혁과 점정식 그 투톱 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론으로 귀결돼서 거칠게 소위 말해서 드러내야 된다. 그쪽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1: 네. 신 변호사님. 하실 말씀.
3: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반사익을 너무 많이 얻어서 사실은 뭐 지방선거도 표면적 결과는 국민의힘도 패배한 걸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내용적으로 패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반사익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관위 문제에 또 올라타면서 또 부정선거 이슈까지 장동혁 대표는 같이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게 오래된 일이고요. 이게 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더 이상 이제 원활하지 않다라는 전망도 오래 지속돼 왔는데 어쨌든 외부 변수 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도 직을 유지는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아마 장동혁 체제 또 반장동혁 체제가 계속적으로 저는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 아닌가 싶습니다.
1: 장 대변인님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 언제까지 대표할 것 같아요?
2: 내년 8월까지 버티실 것 같아요.
1: 임기를 다 마칠 네, 것이다.
2: 이번 가료 중이신데도 그 당무를 다 보시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네. 그런 보고서 내시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는.
1: 네.
2: 민주당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희는 백서 TF 따로 꾸리고 네. 외부 인사 모셔가지고 이게 정치권의 입김과 좀 정확하게 멀어진 객관적인 지표를 내도록 하는데 그게 시스템 정당이에요. 국민의힘은 진짜 당대표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사실상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한 명이 버티면은 그걸 그대로 실어도 가야 되는 이런 정당이 어떻게 제일 야당의 실력과 능력과 현실일 수 있는지 좀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1: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0: 아니 저희가 백서를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고서? 보면 사무처에서 이제 보고서를 낸 거죠.
1: 예.
0: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대목은 있어요. 본인들이 볼 때 선전했다고 한다면 선전하지 못한 구석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어떤 입체적인 보고서는 아닙니다.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전 그거예요. 신은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뉴스라는 건 특이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장동혁 어떤 대표 지도부의 리스크는 존재해 왔습니다. 존재해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른바 권력이 변화 뭔가 이제 세력과 세력이 이제 맞부딪혀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한쪽이 치열하고 한쪽이 헌신하고 그런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박차고 나가면서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 있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지적은 하셔요. 지적은 하는데 이 지적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했던 사람들하고 그 표현을 좀 얘기한다면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강도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물 시간의 실무율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기에 예전보단 강도가 높아야지 그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힘을 못 얻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론으로 요번에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지고 나서 네. 새로운 지도부가 되면요. 자녀 임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2020 내년에 7년 8월? 8월 이후에 해야 돼야지 28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지금 전당대를 통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크지 않다는 현실론도 대두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서 끌어내리면 끌어내리는 과정에서의 역반응도 나고 두 번째는 이게 한동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지만 그게 반대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과 받아들임 수용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실론으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그 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뭐랄까요. 내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누가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그래서 상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표현이 좀 잘 맞는지 모르지만 상황적인 어떤 권력의 공백 관계? 진공상태? 그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3: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친한계가 사실 어떤 국민적 신뢰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뭐 공허한 메아리 같다라는 건 저도 인정은 해요. 근데 네. 그건 그 문제고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사실은 당에 뭐 비대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 과도체제 속에서 국민의힘도 거듭나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구성원분들도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지지율 올라간다는 말씀 못하실 겁니다. 네. 이건 전형적인 민주당의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정청래 대표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 반사이익이 지금 국민의힘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우리 한국 정치를 낮게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가 본인의 할 일을 하고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대한 핑계를 대고 본인의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 그럼 한국 정치가 미래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여기서는 물러나고 당의 어떤 새로운 공간들을 열어주면서 당을 바꿔나가야 될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 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자, 오늘 세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9730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 부장의 복덕방.
5: 어서오세요.
1: 월급은 꽉꽉 받지만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네.
1: 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살펴볼까요?
6: 네. 6월 3주차 한국 부동산은 주간 동향을 볼 텐데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주 6월 2주차가 서울 평균 상승률입니다. 0.27%였는데 네. 이번 주도 0.27%고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도 0.25%니까 0.25, 0.27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상승은 네. 상승인데 급등은 아닌 그런 상황인데요. 구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서울은 뭐라 그럴까요? 거의 평준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이면 85점, 75점 들이 좀 중간 성적들이 좀 많은 그런 분포로 보이고 있는데요. 서초구가 0.2%고요. 송파구는 0.28%, 강북구는 0.33, 노원구는 0.25, 다 이 정도 0.2%대에서 많아야 0.3%대 정도. 예. 가장 높은 구가 승북구 0.4%입니다. 그래서 오르긴 올라가는데 골고루 올라간다. 뭐 크게 요동은 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강북구 14개 구를 보게 되면 0.29%고 강남 11구도 0.26이니까 서울은 이제 평준화 지역으로 좀 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 네. 수도권 지역은 어떻습니까?
6: 수도권 또 인천하고 이제 경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인천은 0.04%, 서울보다 이제 평균 점수는 낮습니다. 낮는데 네. 지역별로 온도 차이는 크지 않고요. 가장 높은 구가 이제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0.12%입니다. 인천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 이제 0.12%니까 서울 평균보다도 이제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어떤 바람 키 맞추기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문제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경기도가 이제 0.21%. 평균은 네. 0.21이니까 서울 0.27하고 이제 큰 차이는 나지 않잖아요. 근데 평균은 0.21인데 이제 학교로 보면 반평균이 80인데 95점, 99점짜리가 있고 60점짜리도 있고 이렇게 네. 편차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하락을 주도하는 지역이 좀 의외이긴 한데 이제 과천시. 작년에 1위했던 상승률 1위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0.3%. 과천시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이번 주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화성시입니다.
1: 화성.
6: 네. 화성시가 굉장히 크거든요. 서해안부터 경부고속도로까지 굉장히 네. 넓은 땅인데 화성시에 이제 만세구라고 있습니다. 화성시 서쪽으로 좀 위치한 곳인데 향남이 있고 이제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읍 쪽인데 마이너스 0.11%인데요. 동탄은 동탄 구죠. 2.22%.
1: 어유, 여기는 뭐 전국 1위 크네요.
6: 네.
1: 어.
6: 제가 지난주 쉬었잖아요.
1: 예.
6: 쉬기 전에 2주 전에 나왔을 때가 0.6%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가 1.98%, 이번 주가 2.22%니까
1: 급상승을
6: 거의 한 반에 전체적으로는 공부를 못 하는데 전국 1등 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 게 지금 동탄이 전국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당도 0.49%, 성남중원구도 0.46이니까 경부벨트, 경부라인들, 양질의 일자리, 강남라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은 뭐 0% 보합이니까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고요. 세종시가 0.02%. 광주는 마이너스 0.09, 뭐 전체적으로 네. 보면 뭐 대구도 마이너스 0.02,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게 지방의 상황입니다.
1: 네, 이 화성 동탄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6: 그러게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2.2이니까 우리가 네. 느낌이 안 오는데 1년 상승률 곱하기 50 이하게 되면 이제 110% 정도니까 10억 아파트가 22억 올라가는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가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몇 퍼센트 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1: 네.
6: 동탄역 주변에 이제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 좀 유명한 아파트인데 그 지역에서는요. 최근에 전용 84입니다. 우리가 전용 84라고 하면 국평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급 면적 34평 아파트 22억 5천이 거래가 됐고요.
1: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아파트예요?
6: 2021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네. 40km 떨어진 동탄에 22억 5천이 거래가 됐고 호가는 25억을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올해 1월, 그러니까 네. 이제 6개월 전 1월에 16억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6억 거래가 됐는데 6개월 만에 실거래 가격은 22억 5천이니까 얼마인가 6억 5천이 올랐고
1: 그러네요.
6: 호가는 거의 9억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면 거의 미친 집값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이 아파트 하나만 올라가면 이 아파트에 뭐가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주변 지역의 역 주변 아파트들 보게 되면 운하 포스티벨 아파트도 올 초에 12억? 13억 하는 아파트가 지금 17억 3천 거래가 되고 호가는 19억 20억 부르고 있으니까 그냥 막 부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저 급상승하기 때문에 뭐 계약 해제 사례도 늘고 있다고요?
6: 우리 이제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2020년, 2021년 네. 막 연끌해서 포모 발생했을 때 집주인들이 막 계약을 깨잖아요.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이걸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는데
1: 내 이름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6: 네. 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3억이 오르는 거예요.
1: 어이구.
6: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 1억을 그냥 받은 돈 돌려주고 더 이걸 배액 상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1억을 더 보태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당장은 1억을 손해보는 것 같은데 3억이 올랐으니까 다른 매수인한테 팔면 3억이 올랐는데 1억을 내가 더 빼주면 그래도 2억이 남는 장사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는 계약을 깰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비율을 보더라도 많이 계약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게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집주인이 깰 수도 있고 네. 집을 사는 매수자들이 깰 수도 있거든요. 집주인이 깨는 방법은 이제 배액 상환이라고 합니다. 받은 계약금은 당연히 줘야 되고 예. 그거만큼 더 주게 되면 주고 나 안 할게 계약 안 할 거야라고 이제 해제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 계약은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집을 산 매수자들은 계약금을 냈잖아요. 네. 그러면 전화해서

0: 나 안 할게요. 계약금은 당신 하시고 나는 이 계약 안 합니다라면 자동으로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해제가 되는데 안 깨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도금이 변수가 됩니다. 중도금을 넣으면 일방적으로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집주인이 깰 것 같아 라고 하면 중도금을 좀 빨리 입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중도금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중도금 날짜가 6월 30일이에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깨질 것 같아. 그러면 6월 20일에 입금을 해도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도금을 납입하는 게 좋고요.
1: 네.
0: 안 하고 싶어 여차하면 깨고 싶어라고 한다면 중도금을 안 받는 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이 중요한 이슈다라는
1: 네.
0: 점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이라면 이제 규제 지역 지정 뭐 논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되겠죠. 규제 지형이 이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 되면은 이제 지정 요건이 되고요.
1: 네.
0: 투기 과열 지구는 1.5배 이상이 되면 이제 요건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도세, 중과세 같은 뭐 규제가 해당이 되고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1: 네.
0: 생각하면 왜 동탄은 작년 10월 15일에 안 묶였을까가 이제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동탄 신도시 바로 10km 위에 광교 신도시가 있거든요.
1: 네.
0: 광교 신도시는 작년 10월 15일에 묶였어요. 그런데 왜 같은 신도시인데 10km 아래에 있는 동탄은 안 묶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화성시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네.
0: 올해는 분구가 됐어요. 동탄구, 병천구. 안세구 이렇게 구가 다른데 작년에는 그냥 한 개의 시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평균을 내다 보니까 안 오른 곳과 오른 곳을 합쳐버리니까 통계가
1: 그렇군요.
0: 낮게 나와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화성시 통계만 보니까 안 올랐네라고 해서 그냥 쓱 빠져버렸는데 그게 지금 동탄신도시 입장에서는 약간 빌미를 좀 제공해 준 역할이 있고요. 물론 반도체 벨트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맞물렸는데 이제 정부는 고심을 하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 15일 규제에 묶을 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거든요.
1: 네.
0: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고 안 오른 노도강 금강구 서울 외곽 지역들 경기도 뭐 의왕시 수원시 다 묶었는데 동탄 신도시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 네.
0: 지금 와서 이제 후속 규제를 하려니까 풍선 효과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조금 모양새는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2%는 이번 주 6월 4주차도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1: 네. 근데
0: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엔 주변 집값이 이제 확산되는 거고요. 동탄 신도시 집값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소개를 하냐면 이게 기준점 효과가 있어요. 동탄 신도시보다 상급지 이제 서울의 마포,
1: 네.
0: 성동구, 강동구의 집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동탄 저 밑에 있는 동탄 신도시 아파트가 20매덕 거래가 됐대. 우리 아파트가 우리가 저평가였나? 우리가 더 비싸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1: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0: 네. 동탄 신도시보다 하급지 더 낮은 오산이라든지 평택에 있는 분은 우리 매덕 차이가 안 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벌어질 일이야? 우리가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올려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안정이 안 되면 서울 집값을 다시 밀어올리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1: 아.
0: 밑에 있는 지역들 집값이 또 끌어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 그렇겠네요.
0: 제 생각에는 불을 좀 빨리 꺼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서울에서는 이제 금천, 노원, 도봉구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일수록 대출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0: 아무래도 대출 영향이 있는데요. 대출 지수라고 있습니다. 대출 지수가 뭐냐면 이제 집값.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의 집값에서 근저당 대출 설정한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 분모가 집값이 되고요. 분자가
1: 예.
0: 이제 대출받은 금액이 됩니다. 당연히 대출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많이 받았구나 대출 의존도가 높구나라는 걸 의미하는데 공교롭게도 서울 평균이 49인데요. 금천구가 63, 노원구가 56, 도봉구가 55. 상대적으로 서울 외곽 지역들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분모 분자자잖아요.
1: 그러니까
0: 분모가 집값인데 상대적으로 집값이 이제 낮다. 분모는 낮고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숫자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역차별이잖아요.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 해주는데 15억 안에는 6억까지 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하반기 우리 기준금리 아무리 봐도 한 두 번
1: 인상 가능성.
0: 인상 가능성이 있죠.
1: 네.
0: 짧은 한번 최소 한 번, 보통 네. 한 두 번 정도 이제 금융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인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거는 좋은데 내년 올해 하반기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설계했던 원리금, 원금 이자 상환액보다 이자액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자금 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얼마 전에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글을 썼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 보유세,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합리적 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0: 이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합리적 네. 조정이 뭘까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서 이제 매물을 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합리적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고요. 김용범 정책실장님께서 이제 메시지 중에 불로소득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걱정하는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이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이 되긴 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1: 네.
0: 특히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조정이 되면 올해 말이든 간에 조정이 되면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면 집값이 또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선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제 세금, 우리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명분을 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올리면 왜 또 세금 올리는 거야? 우리 힘들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주식이 많이 올라서 이 자금을 가게 되면 집값이 더 올라가니까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1: 네. 아까 이제 김 소장님께서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 집값 상승은 어떻게 보세요?
0: 금리가 만약에 두 번 올라가게 되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두 번 올라가게 되면 0.5예요. 50bp 올라가는데
1: 네.
0: 일반적으로 50bp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 전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인상 속도가 갑자기 한 번에 빅스텝 50bp를 올리게 되면 약간 충격은 받을 수는 있는데 0.25 두 번 올리는 거면 상승 압력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1: 네.
0: 공급 물량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집값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상승 압력을 좀 낮추는 데 효과는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또 대출 받는 분들은 충분히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또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좀 많은 수급 불일치 네. 상황이니까 금리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의 추가적인 뭐 정책적 보완은 좀 필요할 보입니다.
1: 네. 서울시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속도 재고를 위해서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네. 내용입니까?
0: 뭐 10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추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용적률이나 이런 건 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1번이 뭐냐면 이주비 대출이에요.
1: 네.
0: 정부가 대출을 풀어줄까라고 하는데 이제 이주비 대출이 뭐냐면 정비사업 기간 절차가 있잖아요. 뭐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하고 마지막에 이사 나가면
1: 네.
0: 집을 이제 멸실 부수고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살던 분이 세입자가 살 수도 있고 집주인이 살 수도 있는데 무슨 돈으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주비 대출이란 돈을 해줍니다. 대출을 이제 얼마 해주는데 이 돈을 받아서 세입자를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이사 나갈 수 있는데 작년 6.27 대책 규제로 인해서 이게 다 묶여 있어요. LTV 40%.
1: 네.
0: 수도권 지역은 뭐 15억 이하는 6억 이런 규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사를 못 나가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서울시는 이거는 집 사기 위한 대출이 아니라 공급을 하기 위한 대출이니까 이거는 좀 풀어달라는 요구사항이고요. 국토부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위양도 금지인데 요거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재개발은 관리 처분이 나면 지위양도 금지, 팔지를 못합니다.
1: 네.
0: 그러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두 개, 세 개 가진 사람은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풀어달라고 하는데 조합은 지위양도 금지를 풀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주비 대출은 저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사업은 진행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또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외에 역세권 규제를 풀어서 10만 가구 짓겠다. 이 공급 계획 내놨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0: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하는 신속 통합 기획 그 정비 사업은 이제 아파트를 멸실하고 새롭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짓는 사업이라면 역세권 개발은 이제 지하철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용적률을 올려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네 가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기존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서울에 지하철역이 32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용적률을 올려서 기부 체납 줄이고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역뿐만 아니라 간선도로, 뭐 테헤란로라든지 주요 도로가 있는 교통망이 좋은 곳들도 용적률을 올려서 네. 집을 좀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일본 롯봉기 힐스처럼 주거 업무 상업 복합시설을 이렇게 개발하는 곳들을 5년간 35곳 선정해서 전반기적으로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하고 지하철역이나 도로가 좋은 곳들도 고밀 개발을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고요. 이렇게 10만 호가 실제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간에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1053번 쓰시는 분께서 올해 하반기 집값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0: 정책과 금리인데요. 정책은 지금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는데 저는 정책보다도 오히려 금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0.25 두 번 올릴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지 따라서 누적이 얼마나 되느냐 인상폭이 크냐에 따라서 우리 2022년에 경험했듯이 예상과 다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집값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6029님께서 서울 집값은 오르는데 거래량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실수요 시장인가요? 투자 시장인가요?
0: 이게 서로 보세요? 섞여 있긴 한데요. 포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면 안 돼라고 해서 막 무리해서 집을 산다면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1: 예.
0: 주식을 팔든 성과급을 받든 내 돈이 있든 필요한 사람들 전세난 때문에 필요해서 집을 사는 거지 하나 있는 사람이 두 개를 사고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뭐 갑자기 막 돈 벌려고 사고 이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포모는 보지 않고요. 정부가 할 일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불안해서 집을 사자라고 돌아서지 않도록 전월세 시장 안정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존 농도나 자외선 지수가 주로 높거나 매우 높은 지역이 되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산, 울산, 제주는 오늘 곳에 따라 비 예보가 있습니다. 5에서 40mm 예보도 있고요. 오후까지 일부 동해안과 산지 또 밤까지 강원 남부 동해안이나 강원 산지에는 곳에 따라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은 제주에 곳에 따라 비 예보가 있습니다. 또 모레는 내륙 중심으로 전국적인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 5에서 60mm가량의 예보도 있고요. 역시 소나기는 돌풍, 천둥, 번개, 우박 등 요란함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이 22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평년 이맘때와 엇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의 기온이 높아서 서울 30도, 어제보다 1, 2도 높겠고 세종, 대전 27, 광주 28도, 대구, 부산 24, 강릉, 제주 2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쁘겠고 자외선 지수도 주로 중서부 지역이 매우 높음, 그 밖의 지역은 높음 단계 낮 동안 이어가겠습니다. 대기 질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9.5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 사찰을 다시 받기로 했다고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통일교 간부들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를 뭉개고 관련 정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서울 선관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이 불출석하자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메시는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혼자 두 골을 터뜨리며 월드컵 통산 18골을 기록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에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이란 측은 회담이 끝난 뒤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만으로 향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스위스 회담 직후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이란 핵사찰 재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이란이 핵 투명성 보장을 위해 장기간 주요 무기 사찰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영구적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사찰 대상 시설은 물론 고농축 우라늄 처리 같은 핵심 쟁점은 이번 회담에서 전혀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은 이번 회담을 본격적인 핵협상으로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원유 수출 정상화와 동결자산 해제가 먼저라는 게 이란의 조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도 여전히 대형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장이 오만을 찾은 자리에서 오만 외무장관은 통항료 없는 안전 통항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갈리바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방식으로 이란이 주도해 관리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통항료를 둘러싼 긴장과 혼란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이란과 최종 합의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이란 제재를 한시 해제하고 주변 걸프 국가들과도 연쇄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최종 협상 국면에서 협조를 구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가해지던 원유의 생산, 판매, 배송 등 제재를 60일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동부 시각 기준 오는 8월 21일까지 이란은 공식적으로 원유를 거래할 수 있고 대금은 달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약속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입국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그림자 선단 등을 통해 원유를 유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덕분에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7.90달러로 전장 대비 3.31% 하락하며 반응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만큼 최종 합의 과정에서 어그러지면 다시 제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동결 자금이 해제되면 옥수수나 대두 등 식량을 구매해야 하고 구매처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러단체 지원을 막는 동시에 미국 농민 표심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농산물이 아닌 다른 물품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을 방문합니다. 순방 기간 사우디, 오만, 카타르 등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란과 최종 합의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측이 협상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구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청장이 통일교 도박 의혹 수사를 뭉개고 이를 정치권에 유출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0: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소환했습니다. 윤 전 청장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과거 경찰이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수백억 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정치권에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윤 전 청장이 이 첩보를 보고받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보고하고 수사를 뭉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첩보 내용을 권성동 전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 측에 유출해 결과적으로 통일교 측에 흘러들어가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김도영 전 강원경찰청장과 윤 전 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청장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은 통일교 간부의 도박 첩보가 경찰청에 보고된 시점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2022년 6월에서 7월이 아닌 같은 해 5월이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기간에는 본인이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받거나 수사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윤 전 청장을 상대로 첩보인지 여부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원동희 기자, 오늘 열린 국무회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4: 네, 이재명 대통령은 열흘간의 유럽 순방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이란 성과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란 그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미래 적금을 비롯해 일자리, 창업, 주거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듭 질타했습니다.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등 내부 부정부패 문제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합수본 인력 확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와 연결짓는 가짜뉴스엔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휴전합의가 후속 논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끝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선관위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 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시작부터 선관위의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 책임자들은 물론 서울 선관위원장도 불출석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9명 선관위원 가운데 노태학 전 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만 출석했습니다. 비상임위원들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은 건데 여야는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특위위원은 왜 비상금만 다들 불출석하느냐, 상근은 다 나왔는데 뭔가 의구심이 들지 않겠느냐고 질타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관위의 조직적 항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철한 위원장 대행은 참담하다, 유권자들께 사죄드린다면서 불출석한 선관위 비상임위원 대부분이 일정을 조정해 오후에는 출석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국조특위는 두 차례 선관위 기관 보고를 받고 다음 달 8일 현장 조사에 이어 두 차례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활동기간인 45일 동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와 함께 선거관리 인력, 예산 등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1: 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4: 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면서 협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반드시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놓고 법사위 운영을 잘 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만약 여야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번 주 여당 주도로 원구성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리오넬 메시의 멀티골로 오스트리아를 2대 0으로 꺾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통산 18골을 넣은 메시는 월드컵 역대 최다 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제2조 2차전에서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멀티골을 쏘아올리며 오스트리아를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경기 시작 9분 만에 찾아온 아르헨티나의 페널티킥에서는 리오넬 메시의 왼발 슈팅이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계속 역습을 시도한 메시는 전반 38분 왼쪽 측면에서 올린 땅볼 크로스를 골문 구석으로 꽂아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메시의 원맨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메시의 왼발 슈팅이 다시 한 번 더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두터운 수비벽을 허물며 두 번째 골을 완성했습니다. 연이어 통산 17호, 18호 골을 꽂아넣은 메시는 독일 클로제를 넘어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 새 역사를 썼습니다. 알제리와의 1차전 해트트릭에 이어 이번에도 멀티골을 터뜨린 메시. 월드컵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고 있는 메시를 앞세워 아르헨티나는 오스트리아를 2대 0으로 꺾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1: 최근 모스크바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무기 생산 시설 등을 노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후방 도심을 타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우크라이나가 지난주 모스크바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이어 이번엔 미사일 생산과 통신 시설 등 러시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 22일 러시아 보르네시의 미사일 부품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첨단 산업 도시인 두브나도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두브나 위성통신센터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다면서도 통신과 TV 방송 등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스크바를 향한 드론 공습도 이어져 모스크바 공항 네 곳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후방 도시와 흑해 항구 등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은 드론과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아 주택 여러 채가 불에 타고 민간인이 최소 6명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 지역도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흑해에 떠있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은 드론 공격을 받고 불에 탔습니다. 지난주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필요성을 거론하며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중단됐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논의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합의에도 좀처럼 재개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 중학교 3학년 학생의 15% 정도는 수학 과목의 성취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뿐 아니라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 1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지난해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의 수학 성취도가 1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3의 절반은 수학 과목 성취도가 보통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취 수준이 매우 낮은 1수준 학생 비율은 14.9%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중3은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고학년을 보냈는데 비대면 수업을 받으면서 학습 결손이 누적됐다는 분석입니다. 중학생은 수학 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 1년 전보다 낮아진 거로 조사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10명 중 1명꼴로 국어 과목의 성취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표본조사로 전환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중3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 보통 이상 비율이 대도시가 읍면 지역보다 높았고 특히 수학에서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다만 고2는 지역 규모에 따른 학업 성취도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성별 격차도 확인돼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 교과에서 여학생의 보통 이상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방과 후와 방학 기간, 보충학습과 1:1 지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8: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 EU와 철강 무관세 쿼터 협상에서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가 가진 물량 쿼터가 258만 톤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06.6으로 지난달보다 0.5포인트 상승해 두 달 연속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며 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2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대적 투쟁 원칙을 견제해야 한다며 올해도 한국은 핵 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고 군사연습과 정탐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경기 용인시 아워홈 2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오전 아워홈 현장 사무실 등 두 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날 3시쯤 아워홈 용인 2공장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0: 했습니다. 충북 음성군에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모자가 삶을 비관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광역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로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가 업계 최초로 누적 매출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부산, 울산, 경북에도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요즘 방송 보면 뭐 미혼 남녀는 물론이고 소위 돌싱들이 커플로 맺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룬 연애 예능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던데요. 그런데 종교계에서도 이런 미혼 남녀의 만남을 이것하는 프로그램이 잇따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찰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상대에 대해 알아가는 나는 절로 프로그램은요. 다음 달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신청자들이 몰려서 무려 2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지난 2013년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에 올해 5월까지 누적 참가자 수가 185쌍인데 이 가운데 83쌍이 커플로 이어졌다고 해요. 또 결혼한 부부도 3쌍이나 나왔고요. 오는 7월에는 한 부부가 첫 아이 출산까지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주교의 지저스 시그널 피정도 청년들 사이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 2022년에 시작돼서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려 9쌍이 결혼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만남을 이것하는 사람들도 큰 보람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종교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어서 더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거를 문제입니다. 정답 두 글자고요. 일이 잘 되도록 중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루 힘을 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초성이 두드리면 지읒 시옷입니다. 지읒 시옷. 네,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도 혹시 미혼 남녀를 포함해서 어떤 이성의 만남을 이것한 적이 있는지, 또 커플로 맺어주려면 어떤 점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했는지 이런 경험들 오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전화 유료문자 샵9730번 이용 가능하신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KBS 콩 게시판도 이용 가능하신데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또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교통상황 전해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김민혜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대가 지나면서부터 도로 작업 구간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서하남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 주춤합니다.

0: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춘천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3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서해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도로 작업 이어지면서 이 뒤쪽으로 2km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상주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지나 김천 분기점에서 김천 2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도로 작업으로 일대로 짧게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조금 더 과감하게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낮춰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산업용 윤활유 제조 판매 업체 10곳에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6으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프로그램 매도 효과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3: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4: 네, 앞서 종교계에서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이것하는 프로그램이 잇따라 호응을 얻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템플스테이나 피정 등 이 종교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력이나 뭐 재력, 조건 등을 따지기보다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뤄서요. 그만큼 더 진지하게 이성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어쨌든 말씀드린 이것, 오늘 정답인 이것은 두 글자로 일이 잘 되도록 중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루 힘을 씀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답과 함께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미혼 남녀를 포함해서 이성의 만남을 이것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또 커플로 이렇게 맺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이것자로서 신경을 써야 했는지 이런 경험들 좀 나눠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보내주신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380 끝번호 쓰시는 분, 남편 친구들은 50대 중순인데 아직 미혼이 많아요. 이것 하고 싶어도 주위에 마땅한 상대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요즘은 뭐 나이 차이가 물론 뭐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그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예, 하여간 뭐 이것저것 잘 고려하셔서 잘 이것 한번 해보시죠.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1570님. 저는 이상하게 소개팅을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자만추가 제일 좋습니다 하셨는데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의 준말이죠. 아, 이게 제일 뭐 바람직하긴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소개팅이나 뭐 이거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간 뭐 어떤 방법으로든 자꾸 기회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8589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이것하고 인연이 이어지도록 애쓰는 게 참 어렵고 조심스럽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로부터 이렇게 중매 같은 거 서실 때도 잘 되면 양복한 벌이지만 못 되면 뭐 뺨이 석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1673님. 40세가 넘은 딸이 맨날 마스크만 하고 다니니 보이는 건 두 눈밖에 없어서 어느 이성을 만나겠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야 이거 참 어떡하죠. 그 마스크를 벗길 수도 없고요 강제로. 보시기에 이제 따님이 그래도 40세가 넘었어도 좀 이렇게 벗고 이성도 좀 만나고 하는 걸 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 이 따님이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예, 재미있는 의견들 많이 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또 중간중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으로 갑니다. 이혜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4: 네, 날씨부터 전해주십시오.
5: 오늘 울산은 흐린 하늘 아래 곳에 따라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겨주시고요.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크게 덥지는 않겠지만 습도가 높아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4: 네. 자, 오늘 울산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5: 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 장터누리소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4: 네.
5: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공연 관람이나 여행 또 체육활동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인데요. 연간 약 15만 원 상당의 문화활동 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막상 카드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울산에서도 매년 발급된 문화누리카드 가운데 약 10% 정도는 사용되지 못한 채 남고 있다고 하는데요.
4: 네.
5: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울산문화관광재단의 노력이 담긴 현장 찾았습니다.
4: 아니,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카드인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좀 의외인데 이유가 뭘까요?
5: 네,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들은 온라인 이용이 어렵고 또 문화시설이나 가맹점이 멀리 있는 경우에는 이동이 쉽지 않은데요. 또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 네.
5: 그래서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장터누리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문화누리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을 현장에 가져와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손동열 팀장이 설명 들어보시죠.
6: 문화누리카드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가족들이나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나 우리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접근성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전화로도 저희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가맹점들이 없는 곳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영화를 한번 보려면 예를 들어서 울주라고 하면 또 시내에 나와서 보게 되고 이러면 너무 이동하는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뭐 장터 누리소 같은 오프라인 행사도 하고 여행 누리소라고 해서 아예 한 번에 여행을 국내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한 뭐 14-15만 원이니까 국내 여행 한두 번 정도는 갈 수 있거든요.
4: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가 아니라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네요.
5: 네.
4: 뭐 현장에서 어떤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는지요?
5: 네, 이번 행사는 북구에서 진행됐는데요. 이 문화관광재단과 주택관리공단 그리고 지역복지기관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장터와 예술공연이 함께 마련됐고요.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상담부스도 운영이 돼서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네.
5: 주민들의 집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4: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시면 좋았을 텐데 어땠나요? 많이들 오셨나요?
5: 네. 아파트 단지 안에 넓은 광장에서 열린 행사였거든요.
4: 네.
5: 그런데 시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공연도 즐기고 직접 문화누리카드로 물건도 사는 등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4: 네.
5: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7: 아무래도 몸 불편하고 하니까 그러고 우선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하니까 이러면 뭐 가볼 수도 없지요. 그 뭐 게임을 통해가 또 공연을 통해가 여러 가지 뭐 또 뭐 새로운 지식들을 알게 해주니까 고맙네요.
8: 풍악놀이. 풍악놀이가 너무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요. 그 다음 쟤는 하모니카도 참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참 잘하시더라고요. 노인이도 시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그 장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스트레스도 확 풀었습니다. 오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인 것 같아요.
5: 오늘 그 카드로 뭐 사셨어요?
9: 예. 네.
5: 뭐 사셨어요?
9: 아, 이거 기타하고 노래, 음악 듣는 거.
5: 평소에 문화 누리카드 좀 사용을 해보셨나요?
9: 예. 네. 그전에는 책하고 이런 걸 많이 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책은 다 있고 음악 즐기는 거 그런 걸로.
4: 문화누리카드로 물건을 샀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 네.
4: 이렇게 소비가 활발해지면 상인분들도 좀 힘이 날 것 같은데요.
5: 맞습니다. 행사장에는 악기와 체육용품 또 여행상품 등 문화누리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마련됐는데요.
4: 네.
5: 말씀대로 상인들 역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인들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10: 여기 계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장터를 열어주면은 그분들도 가까운 적이 있어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사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있는데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는 장사로 또 하러 나왔고 이래서 매출이 올라가면 좋고
11: 저희는 주로 라디오에다가 SD 카드 넣으시거나 USB 넣어서 운동하시거나 뭐 집에서 심심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제일 많고요. 다음으로는 애초를 생각해서 하모니카 불어 보실

0: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보람은 매장에서 늘 갇혀서 매장만 지키다가 이렇게 한 번씩 야외에 나오면 힐링 되죠?
1: 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 공연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울산의 그 생활문화 동호회들도 함께했다면서요?
2: 맞습니다. 이번 행사의 또 다른 한 축은 찾아가는 예술 공연이었는데요. 울산 생활문화 동호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풍물놀이와 하모니카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보는 시민들에게는 즐거움을, 또 무대에 오른 동호 회원들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기회의 장이 되었는데요. 생활문화와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간 셈입니다. 동호 회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3: 이런 기회를 주어서 참 고맙고요. 이런 발표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것들 너무

0: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어요.
1: 이런 경험 처음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아주 좋고 행복합니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 주위에 보면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좋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내가 취미를 하나쯤은 가지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3: 네, 뭐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또 동호회 회원들에게는 재능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뭐 이런 좋은 취재 공연들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찾아가는 예술 공연은 오는 10월까지 임대 아파트와 복지시설 등을 순회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울산문화관광재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네.
4: 무엇보다 이런 문화 행사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3: 그렇죠.
4: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은 물론이고 가족과 주변 이웃들이 문화누리카드나 또 관련 문화 행사 정보를 함께 알려주고 참여를 돕는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참 좋은 행사네요. 울산 잘 들었습니다. 이혜원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목포로 가봅니다. 서유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3: 네, 목포도 날씨가 좀 궁금합니다.
5: 네, 오늘 하늘이 흐렸다 맑았다 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비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전남 남해안과 남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신다면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 예, 목포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5: 빠르게 보고 빠르게 넘기는 시대. 하지만 영암에선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바둑판 앞에 앉아 한 수를 두기 위해 깊이 고민하는 아이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국수의 고향인 영암군이 미래의 바둑 꿈나무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교육 현장, 조훈현 바둑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바둑교실에 다녀왔습니다.
3: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젊은 층은 이세돌 바둑기사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5: 네.
3: 조훈현 국수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도 같은데요.
5: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3: 아, 그래요? 네.
5: 조훈현 국수는 9세 때 최연소로 입단하면서 29세에 구단 타이틀을 탄 세계 바둑계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3: 네.
5: 아이들이 이곳에 바둑 수업을 들으러 오면 기념관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조훈현 국수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3: 아마 뭐 젊은 층도 그래도 이 영화를 봤다면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조훈현 국수를 모티브로 한 얘기가 이제 배우 이병헌 씨
5: 네.
3: 주연의 영화 승부였잖아요.
5: 네, 맞습니다.
3: 예.
5: 영화 승부를 보신 분들은 조훈현 국수를 떠올리기 더 쉬우실 겁니다.
3: 정말 이 바둑의 황제라 불리는 조훈현 국수의 고향에서 배우는 바둑이라 상당히 좀 느낌이 남다를 것 같기도 한데, 뭐 내가 미래의 조훈현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들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수업 현장 뭐 어땠나요?
5: 네, 전문 프로 바둑기사 두 분이 직접 기본 원리부터 실전 대구까지 지도하고 있는데요. 수업 현장과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양민석 프로 바둑기사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6: 여기 여기를 빠지면 어디 둘까?
7: 맵은요? 이렇게 짐을 만들 것 같아요.
6: 여기를 들어가면은?
7: 바깥쪽으로 또 짐을 만들 것 같아요.
6: 그럼 여기를 단수 치면은?
7: 여기 그대로 죽을 것 같아요.
6: 그치? 여기 이어도 빠지면 죽지?
7: 네.
8: 정형화된 이론에 맞춘 바둑 수업보다는 아이들의 실력이나 그때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거나 점차 바둑 한 판을 온전히 두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거기서 조금씩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같은 경우는 답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생각할 여지를 별로 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둑은 반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해나가야 하니까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같습니다.
5: 네, 이분이 서울에서 주말마다 영암에 내려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3: 네.
5: 서울에서 영암까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3: 멀죠.
5: 네, 그래도 바둑의 거장인 조훈현 국수의 고향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이 공간이 주는 상징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매주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3: 네. 이 프로 바둑기사에게 직접 배운다. 아이들도 아주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5: 네, 그렇습니다. 이 바둑은 흔히 두뇌 스포츠라고도 부르잖아요.
3: 네.

0: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와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수업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 말방울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호구죠? 호구로 한 점을 해놨어요. 자, 여기서 이 선들은 2선 해줬어요. 2선이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가장자리가 몇 선? 1선! 2선을
2: 줬어요.
1: 2선을 줬어요.
3: 15살 김은영입니다. 팀을 갈라서 바둑을 두고 그러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바둑을 두는데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조금 그냥 안 될 것 같은 무리수 같은 걸 막 두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좀 차근차근 집을 넓히면서 그런 스타일을 하는 것 같아요. 바둑을 좀 더 잘해서 한국 바둑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4: 제 이름은 송준우이고 나이는 13살입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서 그냥 바둑 두자고 할 때 한 번씩 안 두겠다고 하는데 막상 두면 재미가 있어요. 수상전에서요.
5: 수상전?
4: 어떤 한 돌을 두고서 먼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전남 1위를 한번 이겨보고 싶어요.
6: 김은쌤 2학년이요. 이제 머리를 쓰는 게임 같은 거를 잘하게 됐어요. 36급이요. 바둑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선생님이랑 바둑 둬가지고 급수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싶어요.
7: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한 취미 활동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는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시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시는 부모님들도 흐뭇하시겠어요.
0: 네,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7: 네.
0: 아이들이 바둑을 배우면서 실력만 느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는 성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학부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8: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방과 후 수업 먼저 들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죠. 여기서 할 때부터 빠지지 않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원래 수학 좋아하고 바둑이랑 체스 좋아하는 아이인데 해라 시키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하고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 계속 가자고 하고 이번에 제1회 조훈연 바둑대회에서 새별부 우승했어요. 예준아 계속 응원 많이 할게. 화이팅!
0: 네, 제1회 조훈연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는 영암에선 처음으로 열린 전국 행사로 지난 2월에 열렸던 대회입니다.
7: 네.
0: 아이가 바둑을 즐기면서 한다는 것만 해도 뿌듯할 텐데 이렇게 대회에 나가서 우승까지 하니까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스러운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 그러게요.
0: 조훈연 바둑교실은 지난 202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0명의 학생들이 거쳐가고 있는데요. 이번 바둑교실은 오는 8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또 영암에 건설 중인 국제바둑연수원이 오는 2029년에 준공될 예정인데요. 전 세계 바둑 인재들이 모이는 글로벌 허브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네, 정말 이 영암의 어린이들이 바둑판 위에서 키우고 있는 이 꿈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무대로까지 뻗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목포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서유진 리포터였습니다.
9: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7: 네, 이번 순서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뉴스원 제주 취재본부 홍수영 기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10: 네, 안녕하세요.
7: 예, 지난 19일이었죠. 제주의 한 한화로마트에서 20대 직원이 지게차 작업 중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죠.
10: 네. 지난 19일 오후 3시경 제주시 에어로 하계농협 한화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직원 김영준 씨가 지게차에 깔렸는데요. 사고 직후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7: 네.
10: 고인은 예비 아빠로 2주 후면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지게차 면허가 없는 고인이 다리까지

0: 다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고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데 그 사고가 났을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0: 예, 유족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은 고객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경사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지게철을 몰다 물품이 떨어지자 고인은 이를 수습하려고 차에서 하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지게차가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네.
0: 사고 당일 화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고객 차량이 다니는 지하주차장 통로로 지게차가 물건을 실어 날랐다는 건데요. 유족은 회사 측이 지게차 업무를 강요했고 사고가 난 곳도 위험한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수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하여간 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0: 네,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죠. 무리한 업무, 이번에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유족의 설명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여름부터 해당 마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지게차 업무를 맡았는데요. 3톤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3톤 이하도 교육을 거쳐 면허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1: 네.
0: 그런데 고인은 면허가 없었는데도 회사 측에 해당 업무를 시켰다는 겁니다. 고인은 8월이면 1년 근무를 채우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어서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1: 예.
0: 또 지게차는 양발로 조작하는 장비인데요. 고인은 이달 초 다리를 다쳐 반깁스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쉬고 싶다고 했지만 연차를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그냥 출근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휴가를 쓰려고 했다는 거죠.
1: 아하.
0: 결국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지게차까지 운전해야 했던 겁니다. 무자격 직원에게 무리한 업무 지시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뭐 무엇보다 유족의 슬픔과 고통이 클 것 같은데 뭐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겠죠. 근데 뭐 제주 도민들 역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족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인은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발주나 재고 조사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쉬는 날에 출근하기도 했다는데요. 유족 측은 다른 청년들도 고인과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 노조 제주본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중대재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작업 지시 여부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위험 업무 배치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도 주장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도 SNS를 통해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철저한 진상규명, 제주형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무엇보다 궁금한 게 이 고용주인 농협 측의 입장인데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0: 예, 무엇보다 유족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고요.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영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게차 등 중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무엇보다 곧 아이가 태어날 예비 아빠에게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고 경위와 뭐 책임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물론 뭐 지켜봐야겠지만요. 이 면허가 없는 직원들, 그것도 다리가 불편한데도 이 지게차 같은 해당 업무에 투입한 농협의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제주에서 그 연안 습지를 콘크리트로 매립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0: 예, 최근 서귀포시가 안덕면 화순리 화순금모래 해수욕장 인근에 연안 습지를 콘크리트로 매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시가 지난달 12일부터 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이 공사는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그러니까 반려견을 위한 수영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1: 네.
0: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일자 공사는 임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1: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연안습지라는 게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예, 연안습지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해안에

0: 형성된 습지를 말합니다. 특히 이곳은 지하수가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천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물길이기도 한데요. 총 길이가 약 360m로 독특한 갈대 습지가 형성돼 있고요. 기후에너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 갈고 등 7수에 사는 버들치, 은어, 미러 등이 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0: 과거 서귀포시가 진행한 민물고기 조사에서도 약 15종 770여 마리가 서식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공사가 진행된 곳은 이 연안 습지 한가운데 약 90m 구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70m 구간은 콘크리트로 포장한 상태입니다.
1: 아니, 뭐 잠깐 들었지만 그래도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됐을까요?
0: 예, 이 사업은 마을에서 서귀포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은 한때 인기가 많은 곳이었는데요. 과거 화순항 개발 사업 후 경관이 훼손되면서 관광객 발길이 끊기자 이 해수욕장을 되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반려견 해수욕장을 제안한 것입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습지가 2012년 용천수를 활용하기 위해 물놀이 공간으로 만든 곳이라서 보존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모기 등 해충과 악취, 쓰레기 등의 민원 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공사 과정에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 서귀포시는 뭐 그렇게 밝히고 있다지만 지금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상당히 크다면서요?
0: 예, 그렇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잇따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미 이곳은 2012년 해수욕장 면적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시멘트 옹벽이 세워져 한 차례 훼손됐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수로에 퇴적물이 쌓이고 갈대군락이 형성되며 자연적인 재습지화가 이루어진 건데요.
1: 네.
0: 시민단체는 자연이 스스로 복원해온 습지 생태계를 콘크리트로 무참히 매립했다는 사실을 분노했습니다. 이 단체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도 계획 전면 재검토, 현존생물 긴급구조, 생태복원 설계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도 공사 중단, 원상복구 주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니, 그런데, 뭐, 이번 사업이 단지 그 연안 습지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죠?
0: 예, 일각에서는 이 연안 습지와 연결된 화순 해수욕장에 수질 오염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은 화순항 개발 사업 이후 해수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해수욕장 수질 조사 결과를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수욕장 중앙 부분에서 심각한 오염이 발견된 건데요. 대장균은 관련 시행령의 기준치보다 6배, 장구균은 7배 이상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해수욕장 좌측과 우측에서 대장균과 장구균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 네.
0: 이번 반려동물 해수욕장이 조성되면 그곳에서 사용된 물이 결과적으로 해수욕장과 맞닿은 수로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1: 지금 어쨌든 이 반려견 해수욕장 조성 공사는 일단 중단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추진될지 아니면 뭐 시민단체 주장처럼 원상복구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서귀포시는 사업 전면 취소보다는 환경훼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뭐 콘크리트를 걷어내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는데요. 다만 영산간 유역 환경청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을 확인하면 공사 향방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현재는 관계자가 현장 방문까지 한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방문조사 결과를 또 기다려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뉴스원 제주취재본부 홍수영 기자와 함께 오늘 제주 지역의 주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김도연 님이 직장 동료들의 이것으로 1996년 6월 23일에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오늘부로 결혼 30주년이 됐네요 하셨습니다. 아, 30주년 축하드립니다. 동료분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이걸 해주셨나 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6252님, 제가 이거 탄 두 커플은 결혼했어요. 공교롭게도 두 커플 모두 성씨가 같았습니다. 첫 커플은 이시부부, 두 번째는 오시부부. 모두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커플 맺어주면 천당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그만큼 서로 맞는 상대를 이거 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건데, 6252님 대단하시네요. 예.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아바의 댄싱 퀸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화요일이자 6월의 23번째 날인 오늘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의 낮 기온이 높아서 더 덥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예상 낮 기온 30도, 현재 기온이 30.5도,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세종과 대전 28도, 광주도 같은 기온, 대구, 부산 24, 강릉, 제주 23도로 예상됩니다. 주로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속에 덥겠고 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오늘 오후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주로 중서부 지역이 매우 높음, 그 밖의 지역은 높음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서울은 당분간 28, 9도 안팎의 낮 기온을 이어가겠고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대부분 약간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에 강풍주의보, 인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과 풍랑 피해 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는 흐린 가운데 부산, 울산, 제주에 5에서 10mm의 비가, 동해안과 산지는 밤까지 5mm 미만의 비.

0: 비가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에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오겠고요. 목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소나기예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상승에도 청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부정선거 주장 같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 선관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이 첫 기관 보고 참석을 거부해 여야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6일 예정된 김건희 씨 매관 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항공권을 주고 캄보디아로 유인한 피해자들을 감금 폭행해 통장을 빼앗은 뒤 이를 피싱 범죄 조직에 유통한 일당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혀 6명이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합니다. 앞서 그 종교계에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이것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불교계의 나는 절로 프로그램이나 또 원불교의 다붓다붓 맞성 캠프에서 일부 프로그램은 비신자 참여율이 50%에서 80%까지 이를 정도로 뭐 일반인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종교계의 만남 이것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요. 종교 공간이 주는 안정감과 또 공동체적 분위기가 일단 가장 크고요. 외모와 스펙을 강조하는 연애 예능과는 달리 그 관계와 또 가치관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안정감과 위안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변화하는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좀 참고해서 만남을 이것하면 아무래도 커플로 맺어질 확률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 정답. 일이 잘 되도록 중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루 힘을 씀이란 뜻을 지닌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소개하고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전국의 문화예술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이 이어집니다. 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보내주신 문자 좀 보죠. 끝번호 3357님, 저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는데요. 여러 만남을 이것해 줘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셨네요. 아, 뭐 줄여서 결정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뭐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이것저것 알아가고 뭐 하는 게 좀 귀찮다기보다 어쨌든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한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이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다 맞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좀 잘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0745님, 30년 전 한 커플 중신에서 결혼까지 갔습니다. 고맙다고 상품권을 선물해서 받았는데

0: 하시면서 정답 중신 하셨는데, 야 이거 지읒 시옷 초성은 맞아요. 근데 중신은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애쓰는 걸 뜻하고요. 오늘 정답인 이것은 이제 만남부터 애쓰는 걸 뜻하고 또 뭐 어떤 일을 이것 했다라고도 할 때 쓰이기도 하죠. 약간 다릅니다. 네. 0502님. 3년 전 외갓집 누님이 아내와의 만남을 이것 해줘서 결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누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덧붙여주셨어요. 야 이거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0502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 방송을 안 듣고 계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4075님. 동네 친구가 사별해서 저와 같은 회사 다니던 여직원을 이것 해줬는데 30년 넘게 딸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정말 보람이 크시겠어요. 이런 정말 좋은 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8450님 저는 만남을 이것 할 때 양쪽에 꼭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맞는 상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한 두 커플이 모두 결혼했네요. 너무 신기하고 아들 딸들 낳고 잘 살고 있어서 지금도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이것도 정말 가운데 이것자로서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를 잘 캐치하셔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세상을 해봤다 하는 분이 꼭 안 나오네요. 이분도 두 커플까지 성사를 시키신 거고 참담 가실 분이 아직 안 나오셨는데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홈플러스에 납품한 중소업체들이 수억 원대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1: 네. 중소기업중앙회가 홈플러스 납품업체 150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꼴로 대금 정산이 늦어져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이 평균 7억 7,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응답 업체의 24%는 미정산 금액이 무려 10억 원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0: 네.
1: 응답 업체의 98%는 납품한 지 두 달이 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업체가 수개월째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홈플러스의 미정산 여파로 납품 기업들이 원자재 구입 대금이나 인건비 지급, 금융권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도산위 몰린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업체들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을 담보로 납품업체의 대금을 먼저 정산해 주거나 정부가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한편 홈플러스는 마지막 회생카드로 전국 37개 점포를 폐점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회생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전라남도 광양 지역의 유일한 대학교인 이 광양보건대학교가 결국 문을 닫게 됐네요.
1: 네. 광양시에 따르면 법원이 최근 광양보건대학교를 운영해온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파산 선고가 곧 폐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 기반이 사라진 만큼 교육부의 폐교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994년 개교한 광양보건대는 2012년 설립자 이홍아 씨의 교비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정부 보조금, 국가 장학금 지원 등이 중단됐고 신입생 모집마저 어려워지면서 부실 운영이 이어졌습니다. 대학 측은 최근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며 막판 회생을 노렸지만 교육부가 재원 증빙, 재정기업 기획의 신뢰성 등이 부족하다며 반려했습니다. 현재 재학생은 1,006명으로 이들 중 115명은 인근 순천 혹은 광주 지역 대학으로 편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전시가 이제 오는 2028년 하반기에 트램을 개통하기로 했었죠. 근데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개통 시기가 1년 반 미뤄진다고요?
1: 네,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시기가 당초 목표였던 2028년 하반기에서 2030년 상반기로 약 1년 반 이상 늦춰질 전망입니다. 유두권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공정 리스크와 시운전 일정 등을 반영해 사업계획 변경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통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의 토지 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보상 문제로 수용 재결 절차가 길어지고 야간 시공 계획 등이 겹치면서 이 구간에서만 약 10개월 정도 공사가 늦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시운전 기간을 6개월 더 늘리기로 하면서 전체적인 개통 일정이 1년 반 이상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0: 네.
1: 한편 사업비도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7천억 원대로 예상이 됐는데요. 최근 1조 5천억 원까지 불어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총 사업비가 2조 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대전시 재정파산 위기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개통 시기가 좀 뒤로 밀린 만큼 트램 노선이 통과하는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와 공사기간 점용에 따른 도심 교통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지금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네요. 뭐 이 때문에 완주군청이 또 압수수색을 받았다고요?
1: 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희태 완주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자 23일 완주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사업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당원과 주민들에게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 등 증거물을 분석하는 대로 조만간 유 군수를 직접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역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였습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오늘 어떤 문화예술 현장으로 또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로 가보고자 하는데요.
1: 네.
2: 한여름, 부천, 그리고 문화예술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네, 매해 이맘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천을 방문할 생각에 들뜨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벌써 이때가 됐군요.
2: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남양특선 2026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입니다.
1: 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뭐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와 더불어서 한국의 3대 영화제로 꼽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그래도 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떤 네. 영화제인지 잠깐 뭐 간단한 특징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2: 네, 우선 그 일정부터만 먼저 간단히 네네. 말씀드리자면요. 제30회를 맞이하는 올해 영화제는 다음 주 목요일인 7월 2일에 개막해서 7월 12일까지 총 10하루 동안 개최되고요. 매년 그렇듯이 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 또한 영화제 기간에 진행되는데요. 특히 올해 영화제는 말이죠. 네, 제30회를 맞이해서 네, 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드디어 1위의 나이가 됐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수도 작년보다 무려 45% 늘어난 총 50개국의 320편.
1: 많이 늘어났네요.
2: 네, 부대 행사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기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경우에는 말이죠. 자, 말씀하신 부산 국제 영화제나 전주 국제 영화제하고는 달리 네, 이름부터 조금 길고 독특하잖아요.
1: 판타스틱.
2: 네, 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1: 네.
2: 네, 이게 이제 아, 뭐 영화제가 대단하니까 훌륭한 영화들 트니까 그렇게 또 판타스틱이라는 말을 넣었나 보다. 네, 뭐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네, 이 판타스틱 영화. 네, 이것은 영화제가 이른바 장르 영화의 상영에 특화된 영화제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1: 네. 우리가 뭐 흔히 액션, 코미디, 뭐 로맨스 네. 같은 영화 장르라는 개념은 익히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 그렇죠.
1: 이게 이제 어순이 바뀐 거잖아요.
2: 네.
1: 장르 영화. 라는 개념은 뭡니까?
2: 네, 이 장르 영화라고 하는 개념은요, 영화 이론에서 이제 엄밀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느슨한 의미,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의미 또한 지니기도 하는데요.
1: 네.
2: 일단 엄밀한 의미는요, 사실 영화 이론가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전형적으로 굳혀진 영화 장르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영화. 를 의미합니다.
1: 네.
2: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뮤지컬 영화로 들 수 있는데요.
1: 아, 네.
2: 네, 이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가 가진 주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0: 노래를 부르지 않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뭐 가령 이제 월드컵에서 내일 모레 우리나라와 남아공 대표팀이 막 붙기 전에
1: 네.
0: 뭐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네. 뭐 아리랑 멜로디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잘 가요 남아공 선수들 네. 뭐 이런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1: 네.
0: 네, 이 국내외 언론사들이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하겠죠.
1: 그렇죠.
0: 한국 대표팀 주장 더위를 먹었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1: 네.
0: 네. 하지만 축구를 주제로 한 뮤지컬 영화에서는 말이죠. 네, 경기 시작 전에 그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각 팀이 노래로 서로의 전의를 불태우고 표현하는 그런 연출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겠죠. 즉 장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장르에서만 특수하게 연출되는 상황이 충실하게 담긴 영화인 것입니다.
1: 이해가 팍 됐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게 이제 엄밀한 의미고.
0: 네.
1: 그러면 반면에 이제 장르 영화의 느슨한 의미는 뭡니까?
0: 네, 이 느슨한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미는요.
1: 네.
0: 영화 장르들 가운데 유독 아 저거는 영화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와 같은 인상을 주는 영화들이 있죠. 네, 이걸 장르 영화라고 하고요. 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바로 이런 영화들의 축제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뮤지컬 영화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또 뭐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주인공이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에 갔는데 바로 옆 좌석에 우연히 너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완전 이상형인 그런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해요.
1: 네.
0: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주인공 용기를 내서 옆자리에 앉은 그 이상형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비록 경기는 우리 팀이 졌지만 저는 오늘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대를 만났으니 말이죠.
1: 아우, 네. 굉장히 오그라드네요.
0: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현실 같으면 네, 경찰서 연락을 하겠죠. 아마도 아주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이 아니면 말이죠.
1: 네.
0: 하지만 또 영화니까 연락처를 별곡 받아내고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랑에 골인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1: 네.
0: 네. 근데 반면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네, 이 뭐랄까요.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정반대의 일도 발생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네.
0: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든가 말이죠. 네. 각본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1: 맞아요.
0: 현실에서는 말이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씁쓸하게 이런 혼잣말 할 수도 있겠죠. 아, 이 영화에서는 잘 됐는데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영화니까 잘 되는 것들, 영화니까 가능한 것들을 충실히 보여주는 영화들을 느슨하게 장르 영화라고 지칭하는 것이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뭐 더 확실한 예로는 이제 뭐 이를테면 공상과학 영화 그리고 또 공포 영화를 줄 수
1: 네.
0: 있죠. 네, 이 공상과학 영화는 말 그대로 공상과학 그러니까 비현실적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니까 당연히 장르 영화고요. 또 공포 영화 가운데 특히 뭐 귀신이나 좀비가 등장하는 이런 이제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런 공포 영화 또한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영화, 즉 장르 영화인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 현실에서도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해요.
0: 그렇습니다.
1: 네. 네. 근데 이제 장르 영화도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상과학 영화나 공포 영화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올해 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는 그럼 어떤 영화들을 좀 만나볼 수 있나요?
0: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총 320편의 영화가 총 12개의 섹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1: 네.
0: 네, 이 12 섹션 가운데 3개는 경쟁 부문들이고요. 나머지는 장르 영화의 다양성 그리고 그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는 영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경쟁 부문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선 부천 초이스 월드 섹션과 부천 초이스 코리안 섹션이 있는데요. 이 둘은 각각 국제 경쟁 부문과 국내 경쟁 부문이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섹션은 올해 신설된 섹션인데요. 바로 부천 초이스 AI 영화라는 섹션.
1: 오.
0: 즉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화들의 국제 경쟁 부문입니다.
1: 여기도 이제 AI가 들어오는군요.
0: 네.
1: 예. 그리고 비경쟁 부문은요?
0: 네. 이 비경쟁 부문은 이제 총 9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시그니처, 비익스트림, 그리고

0: 신작들을 상영하는 섹션이죠.
1: 네. 그리고 비익스트림 섹션이라는 건 뭔가요?
0: 네. 이 비익스트림 섹션도 부천구청 판타스 영화제의 최고 인기 섹션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액션, 스릴러, 그리고 특히 공포 영화들, 즉 영화제의 가장 핵심적인 남량 특집 영화들입니다.
1: 네. 네,
0: 이제 따라서 심신이 허약하신 분들께서는 네, 다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1: 네. 네,
0: 이게 제가 그냥 뭐 예의상 드리는 뭐 방송상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1: 어, 그래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영화제가 장르 영화에 특화된 영화제다 보니 특히 이 비 익스트림 섹션의 영화들은 정말 그 괴기스러움과 공포성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1: 네.
0: 다만 담력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제가 매해 여름 부천에서 실감하는 것입니다만 정말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더위야 물러가라를 예술적으로 오. 경험할 수 있는 네, 그런 남량물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 장담합니다.
1: 뭐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아, 아주 좋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판타스케이프의 섹션은요?
0: 네, 이 판타스케이프 의 판타는 뭐 당연히 판타스틱의 줄임말이고요.
1: 네.
0: 스케이프는 장면 또는 풍경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섹션은요. 영화제의 프로그래머가 봤을 때 아, 이 영화는 장르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그런 판타스틱한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구나 와 같은 인상을 주는 즉 새로운 가능성들의 영화들로 구성된 그런 특별한 섹션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작품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이관주 감독의 아무도 모르는 이라는 신작이 이 섹션에 있는데요. 제가 마침 이 영화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개최한 기술시사회에 초대받아서 관람했거든요.
1: 아, 그러셨군요.
0: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서사가 정말 독특합니다. 저도 영화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이 영화 정말 서사가 독특합니다. 네, 말하자면 종의 로맨스 영화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석희라는 주인공이 자기 남편이 해외로 여행을 떠난 뒤에 연락이 두절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남편의 여러 흔적을 통해서 또 남편의 지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새롭게 알게 되고 그렇게 남편에 대한 또 남편을 향한 자기 사랑에 대한 그리고 사랑 자체에 대한 이해의 성숙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이색적인 구조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종의 로맨스 장르 영화가 되겠고요.
1: 예.
0: 네, 그래서 이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 또한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1: 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독특하네요.
0: 네.
1: 그리고 앞서 이제 올해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뭐 어떤 게 있는지요?
0: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주년답게 네. 정말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네, 7월의 카니발이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 네. 네,
0: 이 7월 카니발은요. 영화제의 지역 상생을 위한 큰 축제 안의 작은 축제와 같은 그런 카니발이 되겠고요. 이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이 3일간의 야외 축제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면은 지역 상생 마켓 그러니까 부천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만드는 그런 장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난 잔디 콘서트라고 해서 이 뮤지션들의 라이브 콘서트 시리즈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특히 올해는 말이죠. 이 영화제의 30회 특집으로 호러나이트라는 특별 행사도 함께 개최를 하는데요. 이 호러나이트는 뭐냐면요. 호러 퍼포먼스 즉 퍼포먼스를 하는 이 공연 예술가들이 뭐 좀비나 귀신처럼 분장을 하고 또 시민이랑 관객들도 직접 그 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 같이 한번 정말
1: 재밌겠네요.
0: 제대로 예술적으로 뭐랄까요 미쳐보는
1: 네.
0: 네 그러한 어떤 공포와 웃음이 함께 있는 특별 행사도 이 7월의 카니발 행사 가운데 하나로 개최됩니다.
1: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대해서 안재우 씨 총평을 좀 내려주시죠.
0: 네, 이 여름철에 유독 남양물을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네 우리 한국인의 문화적 입맛에 너무나 잘 맞는 축제이다. 그리고 그 30회를 맞이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그 축제가 개최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 네.
0: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이 지난 30년 동안 부천 문화예술계의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온 그런 뜻깊은 영화제라는 점 또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전국문화일주 오늘은 오는 7월 2일에 막을 올리는 아주 색깔이 뚜렷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중신 중매 아닌 주선이었습니다. 윤성우님 안정숙님 실상 소개하셨다.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들 아주 좋은 일 하신 분들이네.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종교계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1597님도 문자 주셨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따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얘기 나눈 만큼 영화 스타워즈 OST에서 끝곡 골라봤습니다. 메인 테마 스타워즈 메인 테마 들려드리며 마무리합니다. 유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주인공 오바 요조는 말합니다. 나는 광대짓으로 그것을 숨겨왔다. 어릴 때부터 요조는 주변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으로 웃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인간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가 두려워서 먼저 웃음을 던져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요조가 말하는 광대짓, 이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 전략을 꿰뚫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케이치라는 그부입니다. 반에서 가장 둔하고 가장 무시당하던 아이. 어느 날 다케이치가 요조에게 속삭입니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요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 그 아이가 자신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자이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진짜를 보는 눈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곳에 있다는 것. 영리하고 세련된 사람들은 요조의 연기에 속았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둔하다고 여겨지던 다케이치는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조는 다케이치를 사랑하거나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진짜 자신을 본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벗겨진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조의 비극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해받고 싶으면서도 이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도쿄로 올라온 요조는 술과 연애와 좌익운동 사이를 떠돌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카페에서 일하는 스네코를 만납니다. 스네코는 요조처럼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바다에 뛰어듭니다. 스네코는 죽었습니다. 요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현실로부터의 도피였는지 요조 스스로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알 수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인간, 그것이 요조이고 그것이 다자이가 말하는 인간 실격의 의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버지니아 대학교 물리학과 이승헌 석좌 교수 만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 자체를 바꿔놓고 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면 기대와 함께 우려도 커집니다. 과연 인간은 AI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승헌 교수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다움과 인간의 본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과학은 무엇이 가능한가를 넘어서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해야 한다는데요. 물리학자이자 과학철학자 이승헌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승헌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사실 과학과 정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원자폭탄 네네네. 아닌가 싶어요. 네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통해서
1: 네네, 저도 봤습니다.
0: 저도 봤는데요. 네네. 그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거. 그 물론 이 원자탄을 발명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났고 네네. 우리나라도 광복을 맞았습니다만 네네. 엄청난 인명 살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네네. 끝나고 나서 사실 이 굉장한 과학자들한테 파급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많은 과학자들이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뭐 깊은 후회를 많이 했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냥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되게 그때 평화주의자들이었거든요. 오펜하이머를 비롯해가지고.
0: 네.
1: 근데 그 사람들이 참여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대량 살상무기인 원자탄 개발에 참여했던 이유는 동기는 뭐였냐면 대부분이 그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나치 독일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그런데
0: 네.
1: 근데 나치 그 히틀러가 1945년 2월인가요? 그 멸망하면서 자살을 했잖아요.
0: 네.
1: 그 이후에 나치가 망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원자탄을 개발하지 말자. 뭐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게 분분했는데 결국에는 개발을 했죠.
0: 네.
1: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엄청난 그 민간인이 피해를 목격한 다음에 그때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0: 그때 참여했던 과학자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엄청났죠. 그러니까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니코 페링이도 있었고 뭐 요즘에 아주 유명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리처드 파인만도
0: 네.
1: 그때 젊은 학생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주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죠.
0: 그 원자폭탄이라는 그 거대한 게 터지고 그리고 이제 평화가 시작될 줄 알았지만 사실 냉전이 시작이 됐고 과학자들한테는 이게 어떤 교훈으로 남았을까요?
1: 사실 과학자들은 그때 과학자들은요 자기들이 그 원자탄을 만들었으니까 그 원자탄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결정 과정도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0: 아.
1: 일단 그 오펜하이머 영화에서도 잘 나오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0: 네.
1: 그 다음에 그 한 장면이 기억나시면 모르겠지만은 그 오펜하이머가 군인한테 그 과정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쩌지 그냥 물어보는데
0: 예.
1: 그럼 아무 보고서서 보내라 하고는 그냥 그 군인이 그냥 지차 타고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벌써 트루만이 결정을 한 거죠. 이미. 그리고 또 그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면 그 드로브 장군이 첫 장면에서 영화에 드로브 장군하고 오펜하이머가 그 트리니티 실험 그 장소에 이렇게 가면서
0: 네.
1: 언제 트리니티 실험을 언제 했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오펜하이머가 기술적인 결함을 들면서 좀 미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드로브스 장군인가요 이름이 그 사람이 단호하게 7월 17일 이전에는 해야 된다라고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원자폭탄 실험인 게 트리니티 실험이 1945년 7월 16일 오전 새벽 5시 반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첫 원자폭탄이 터진 거예요.
0: 예.
1: 근데 그 날짜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7월 16일. 포츠담 회담이 언제 열렸냐면, 미국 트루먼 대통령하고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만난 날짜가 바로 그 다음 날인 7월 17일이에요.
0: 아.
1: 이 정치 외교적인 그 스케줄 때문에 트리스탄 실험의 날짜가 정해진 거죠.
0: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1: 네, 그러니까 원자탄을 그 소식이 이제 트루먼에게 전달이 됐고, 그걸 듣고 트루먼이 스탈린 만나러 회담장으로 들어갈 때는 그 원자탄을 손에 쥐게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루먼이 일본과의 전쟁을 끝냈는데 소련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어서 트루먼이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생존해 있을 때 얄타 회담에서 논의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미소 양국이 전후 세계 질서를 어떻게 편성을 하고 하는지에 협력을 같이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그 미소 양국 협력 가능성이 트리니티 실험 성공으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냉전이 시작됐고.
0: 그렇군요.
1: 네.
0: 네.
1: 그 핵무기 개발 경쟁이 돌입되었고.
0: 예.
1: 지금 엄청난 숫자의 핵무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0: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1: 네네네.
0: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면 인류 문명에 너무 좋겠지만
1: 네네.
0: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1: 네네네.
0: 굉장히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1: 그렇죠.
0: 이게 막연한 두려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어떤 대비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1: 네네네. 그러니까 원자 핵 에너지도 원자탄이 만들어졌지만 대량 살상무기인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 쓸 수가 있잖아요.
0: 예.
1: 양면성이 있는데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 입장으로서 AI 그런 거를 전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 원자력 그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첨단 과학 기술의 도래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평화적으로 쓰이고 또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얻어지는 그 사회 이윤을 사회적으로 분배가 제대로 잘 되면
0: 네.
1: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분야가 있을 테니까요. 그 트랜지션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동안의 그 이윤이 경제적인 이윤이 사회적으로 잘 분배가 돼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기본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삼성이 가전제품을 구매를 하면
0: 네.
1: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아주 좋게 봤어요.
0: 네.
1: 그런 식의 어떤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AI를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의 도래는 인류 사회를 획기적으로 진보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저게 원래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0: 요새 더 한 발짝 나가서 양자역학이 요즘 굉장히 네네. 화두예요.
1: 네네네.
0: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제 주변에도.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예요?
1: 먼저 양자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0: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원자가 네네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1: 그쵸.
0: 그게 원자라고 배웠는데.
1: 그렇죠.
0: 예, 양자는 그걸 쪼갠 건가요?
1: 아니, 양자는 에너지나 물질의 가장 작은 알갱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은 연속적으로 흐르잖아요.
0: 예.
1: 그런데 돈은 일원이라는 최소 단위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런 것처럼 미시 세계에도 그런 최소 산화가 있다는 겁니다. 빛도 광자라는 양자가 있고 양자 단위가 있고. 에너지도 그러니까 양자라는 알갱이로 일원처럼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불연속적이 되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빛, 에너지,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양자로?
1: 연속적이지 않고.
0: 예.
1: 양자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네. 시도를 해보면은 그 고전 역학하고 양자 역학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거시적인 세계하고 전자나 광자 같은 위시적인 세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0: 네.
1: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측정 관찰이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시적인 세계에서는 관찰이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아니,
0: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물체를 그렇죠. 관찰하는 게
1: 네네네.
0: 그거 자체로 영향을 준다고요?
1: 그렇죠. 지금 그 아나운서님께서
0: 네.
1: 그 컵을 지금 보시잖아요.
0: 예.
1: 컵을 본다는 게 그 컵에서 반사된 그 빛이라는 광자를 눈을 통해서 그 정보 컵에 대한 정보를 그 전달받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과정에서 컵이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0: 예.
1: 그죠? 근데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이 컵이 아니고 만일 그 전자의 상태를 광자로 그 빛으로 관찰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광자가 이렇게 전자하고 충돌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미시적인 입자이기 때문에 그 관찰 과정에서 전자의 상태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컵을 본다는 거는 컵의 위치하고 속도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런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이젠버그의 불확실성 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미시적인 입자의 상태는 측정 이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로 존재를 하고 측정을 하면 그 여러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의 결과가 확률적으로 나타납니다.
0: 아.
1: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하고 확률성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미시 세계의 다른 점입니다. 양자 역학이 예. 고전 역학하고 다른 점이고요.
0: 이게 사실은 과학사에서 엄청난 혁명적인 이게 발견인 거죠?
1: 그렇죠.
0: 예.
1: 그 사실 그 이게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믿지를 않았어요.
0: 아.
1: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보른이라는 친구한테 편지를 쓸 때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0: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1: 그 확률이잖아요. 주사위를 던질 때 하나를 할 때 그
0: 예, 예,
1: 예. 예, 모든 것들이 확률로 그 양자역학은 설명을 하는데
0: 예.
1: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0: 아.
1: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이 믿지 않은 게 그 양자 얼킴인데.
0: 예. 양자 얼킴이라는 건 또 뭐예요?
1: 예, 그게 영어로 이제 퀀텀 인탱글먼트거든요.
0: 네.
1: 퀀텀 인탱글먼트인데 양자 얼킹이라는 게 그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양자 현상입니다. 쉽게 예, 말씀을 드리면은 두 입자가 양자 얼킹 상태에 있으면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입자를 측정을 할 때 다른 입자의 상태도 함께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0: 아주 멀리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아주 그 이론적으로는 되게 아주 정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정보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0: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양자가 얽혀 있다.
1: 얽혀 있다. 네네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런 현상을 두고 그 스푸키 액션 에러 디스턴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0: 예.
1: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사실 그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0: 예.
1: 그래서 2022년에 양자 얽힘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에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0: 아, 네네. 이게 양자 얽힘을 증명을 한 거군요.
1: 그렇죠. 네, 2022년에. 예.
0: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게 지금 이제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어디에 이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1: 실제로는 암호. 그걸 푸는데 양자모 암호하고 뭐 이런 양자 얽힘을 이용하려고 하죠. 이게 아주 실용 단계인지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자 얽힘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연결이 돼 있고 그럼 서로 상호작용도 하고 그러겠네요.
1: 그렇죠.
0: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요? 이게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건데.
1: 네네네. 예.
0: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인간도 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네네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비슷한 건가요?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관찰자와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0: 네.
1: 그렇지만 그게 곧바로 뭐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거나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확대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을 좀 넘어서는 해석인 것 같고요.
0: 아,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1: 할 수는 없죠. 거예요? 얽힘 정도가 이제 다르니까요. 거시적인 물체들 간에는 사실 얽힘 정도가 되게 작거든요.
0: 네.
1: 미시적인 입자들은 그 얽힘 정도가 강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 현대 물리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인간이 우주의 일부이고 뭐 생태계와 사회 속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양자역학이 직접적으로 만물은 하나다라고 증명했다라기보다는 세상을 관계와 연결 속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해줬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도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1: 네, 그게
0: 한숨을 쉬시네 교수님. 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네네. 하실지.
1: 아니, 불교의 그 색즉시공 제가 불교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뜻하는 게 모든 존재가 고정되고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통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0: 예, 예.
1: 양자역학 역시 그 입자의 상태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관측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그 상태를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0: 네.
1: 그런 점 때문에 두 사상 사이에 뭐 어떤 철학적인 공명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과학자 입장에서는 뭐 불교가 양자역학을 예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동양사상은 불교를 포함해서 직관과 수행을 통해서 우주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탐구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서양의 과학은 수학과 실험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이해하려는 수세기에 걸친 노력의 결과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두 다른 전통이 이렇게 다다른 결론이 비스무리하다고 하더라도

0: 전혀 다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다른 과정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저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동양에서가 아니고 서구에서 일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그 자연을 정량적으로 기술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론이 축적이 되면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1: 네.
0: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그 불교가 양자역학을 뭐 미리 했느냐가 아니고 인간이 그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가지고 우주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사실 자체인 것 같아요.
1: 저도 놀라운 것이 뭐냐면 물론 뭐 서양이 이런 검증을 통해서 정량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해왔지만 동양이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네네. 시작을 했댔지만 결국은 같은 지점에서 같은 결론에서 지금 만났잖아요.
0: 그렇죠. 네네네.
1: 예.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양자역학을 그 만들었던 과학자들, 그 물리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양 사상에 심취해 있었어요.
1: 아.
0: 닐스 보어라든지 다 그 노벨 물리학상을 탔던,
1: 네, 네.
0: 그다음에 울프감 파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양 사상에 아주 심취해 있었죠.
1: 네. 네. 왜 요즘 시대에 이렇게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이 화두가 됐을까요, 교수님?
0: 네, 양자역학이 요즘 다시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그 기술 문명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인터넷이 20세기 후반 문명을 만들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양자 기술이 21세기 문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1: 네. 실제로 어떤 것에 이게 다
0: 아까 말씀드린 건 뭐 양자 암호, 양자 네. 그 얽힘을 이용한 양자 암호, 그 암호를 주고받는 거.
1: 네.
0: 그 뭐 그러니까 경제 활동 보면 모든 것이 다 일렉트로닉스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
1: 네.
0: 그런 거를 그 정보를 아무나 볼 수 없어야 되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을 양자 얽힘을 이용을 하면은 쉽게 풀 수가 없으니까
1: 다 암호화돼서
0: 해킹으로도 보호가 잘 되겠죠.
1: 예, 예.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철학적인 이유인데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양자역학은 그 우리 인간의 상식에 도전을 합니다. 자연이 완전히 결정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뭐 관찰과 측정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1: 네, 네. 그럴 수 있겠네. 철학적인 이유. 또 어떤?
0: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가 큰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이 그 미래 기술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세계관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론이어서가
1: 네.
0: 아닌가 합니다.
1: 입자 물리학이라는 용어도 이제 나오던데요.
0: 네네네.
1: 예, 입자 물리학이라는 건 또 뭔가요?
0: 네, 입자 물리학은 그 우주를 구성하는 그 기본 입자들이 무엇이고. 그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현대 물리학인 입자 물리학이 알아낸 거는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고 원자는 전자와 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또 이루어져 있고
1: 네.
0: 또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더 근본적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밝혔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현재 입자 물리학에서는 뭐 전자, 쿼크, 중성, 미자, 그다음에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광자, 뭐 글루온, W보존, G보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 표준 모형,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이론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다드 모델이 맞다는 게 증명된 것이 2012년에 힉스 입자가 발견되면서 썬에서
1: 힉스 입자는 또 뭐예요?
0: 힉스 입자가 그 표준 모형의 모든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려면은 꼭 있어야 하는 입자예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의 입자라고 어떤 사람들은 평을 하는데요.

0: 근데 그 2012년 전에는 그 힉스 입자가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2012년에 선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1: 태양에서
0: 선
1: 아 선이요
0: C E R N
1: 죄송해요
0: 선이라고 선이라고 그러나요?
1: 선은 그게, 뭐예요?
0: 그게 그 유럽 입자 가속기 센터예요. 그
1: 아.
0: 스위스 제네바에 그 프랑스하고 예. 경계선에 있는
1: 아.
0: 그 공동 유럽 공동 연구소인데요.
1: 아 연구소 이름이군요.
0: 네, 선이,
1: 죄송합니다. 전 태양인 줄 알았어요.
0: CERN.
1: 네, CERN 선.
0: 거기에
1: 선.
0: 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한국의 입자 물리 학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서울대 뭐 고대 서울 시립대 뭐 경북대 이런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발견하는데도 한국 그 물리학자들이 기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네.
1: 이승훈 교수님은 전공이 응집 물리학이시더라고요.
0: 네네.
1: 또 응집 물리학은 또 뭐예요, 이건?
0: 응집 물리학은 그 입자 물리학하고는 좀 다르게
1: 네.
0: 많은 수의 원자나 전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집단적인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1: 아,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얘네들이 모이면 뭐 무슨 활동을 하더라 이런 거를
0: 어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수많은 입자들이 함께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면은 동시에 하면은요. 개별 입자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그 물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음이 되는지는 물 문제 하나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1: 네.
0: 그죠?
1: 그렇죠.
0: 그리고 네. 그 온도가 영상일 때는 물이 액체 상태인데 그 액체 상태에서 물 분자들 간의 거리가 뭔지 이런 물의 성질이 무엇인지는 물 분자 하나로는 설명이 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마찬가지로 그 금속에서 전기가 왜 통하는지 어떤 물질은 초전도체라는 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거가 전자 하나만 봐서는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안 이루어 알 수가 없는 거죠.
1: 네, 네.
0: 응집 물리학은 수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학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너지라고 이해를
0: 그렇죠.
1: 하면 될까요?
0: 네네네 맞습니다. 예. 시너지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들.
1: 네.
0: 네네.
1: 아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물리학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눠보고 오늘이
0: 네.
1: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0: 네.
1: 평소에는 어떻게 심신 단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수님은?
0: 아 저는 요가하고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1: 아 예.
0: 네.
1: 굉장히 중요한 거죠.
0: 네.
1: 예. 그 요가와 명상으로. 또 간헐적 단식으로 이게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고 계시는 우리 이승훈 교수님 물리학자로서 뭐 맞는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다른 행보들이
0: 네.
1: 다 별개 같지만 또 다 연결이 돼 있는
0: 네네네네.
1: 하나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어려운 얘기를 흥미롭게 쉽게 풀어주셔서요. 아주 두 시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물리학과의 이승헌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로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이 덥고 또 하늘도 이들 지역이 더 맑습니다. 이에 따라 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오늘 오후 수도권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쁘겠고 자외선 지수도 이들 지역이 매우 높음, 그 밖의 지역은 높음 단계를 이어가겠습니다. 대기질은 오늘과 내일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30도로 예보된 가운데 현재 기온이 30.7도, 또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습니다. 세종, 대전이 27, 광주 28도, 대구, 부산 24도 등으로 주로 중부지방, 수도권 쪽이 좀 더 기온이 높고요. 당분간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28, 9도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당분간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 강풍주의보는 제주와 전남 해안 중심으로 또 인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제주는 흐린 가운데 부산, 울산, 제주 곳에 따라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또 동해안과 산지 밤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동해안, 남해안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제주에 비 예보가 있고 목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0.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97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나흘 만에 9000선을 내주는 등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종가 기준 7개월여 만에 9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910.71포인트 하락한 8203.84에 코스닥은 76.88포인트 하락한 891.52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8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8조 6천억 원대 동반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2%대 급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전반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와 삼성전기 등 MLCC 관련주와 반도체 기판주, 건설과 광통신주, 스페이스X 관련주, 2차전지와 자동차 및 로봇 관련주 등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달바 글로벌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엑스게이트는 21%대 급등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40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관련 회의에서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안을 포함한 증권 거래와 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 시간을 연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지주사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오늘 오전 중앙홀딩스와 중앙P&I에 대한 대표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자로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김진규 중앙홀딩스 투자 담당 겸 중앙P&I 자산운용 담당이 두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출석했습니다. 오후에는 JTBC를 시작으로 메가박스 중앙, 콘텐트리 중앙에 대한 대표자 신문이 이어집니다. 공정위가 산업용 윤활유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심의 대상은 극동유화와 DH케미칼, 범우케미칼 등 10개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금속 절삭과 연마 작업에 사용되는 금속 가공류와 산업 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2018년부터 수년간 공급 가격을 조정해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풍 메모리인 HBM4가 업계 최초로 누적 매출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공급 확대 속도를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HBM4 연간 매출이 올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측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 중심으로 논의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국민연금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3%대의 낮은 수익률과 2조 원대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가입자의 84%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밖에 강원 남부와 부산, 울산, 경북에도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오늘과 비슷하겠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오늘과 역시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오늘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수급 이슈 때문인지 지난해 반등을 보였던 2차전지 주가가 올해 들어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전기차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 기업에겐 밀리지만 ESS 분야에선 신규 설치량부터 미국 수주량이 늘어나는 등 1분기 실적에서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2차전지 주가는 가장 매력적인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2차전지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 뭐 증시가 굉장히 파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2: 예, 오늘 안 좋은 쪽으로 기록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9.99%, 사실 10% 떨어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910포인트 하락을 해서 단숨에 8,200센트까지 후퇴를 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코스닥도 코스피보다는 좀 덜해도 오늘 7.9% 하락하면서 앞자리가 8자로 바뀌었습니다. 891. 네. 연중 최저점까지 좀 떨어졌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오늘 하루 중에서 최저점,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면서 오늘 마감이 된 그런 하루가 됐고요. 기록을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지난 3월 4일 날 12% 떨어졌던 날 이후 역대 두 번째 하락률. 근데 하락폭 910포인트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코스닥은 역대 네 번째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 또 말씀드린 연중 최저점을 다시 좀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1: 네.
2: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전 중에 매도 사이드카 동반 발동됐고, 이게 같이 발동된 것도 지난 8일 이후 또 처음이기도 하고요. 오후에 코스피는 결국은 선물이 -8% 이상 하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돼서 2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2시 반쯤이었고요. 근데 오늘 좀 주목할 점은 일본 니케이도 떨어지긴 했는데 2.5% 정도. 대만 가권지수도 떨어지긴 했지만 -1.3% 정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 그렇게 좀 보여서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떨어졌지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1: 네.
2: 사실 초반부터 계속 흘러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럼 초반부터 안 좋았냐를 보면 오늘 뉴욕시장에서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는 오늘 오르기도 했었는데 나스닥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빅테크들 주가가 특히 구글을 비롯해서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내 연준이 세 번의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또 4.5%를 다시 10년물이 넘어서기도 했고요.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또는 국채금리가 그 영향으로 좀 다시 4.5%로 올라가 등등등 이 금리와 관련된 이 문제가 결국 빅테크들의 수익성 문제를 또 자극을 해서 이 우려가 오늘 다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부상을 했고, 오늘 나스닥 선물이 처음부터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 본 경우는 -2.1%까지 낙폭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도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미쳤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대외적인 뭐 악재 이유라고 본다면 국내적으로는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 반도체 두 종목이 너무 치중돼 있다.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하이닉스의 ADR 뭐 상장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유독도 좀 많이 올랐죠. 뭐 시총이 어제 바뀌기도 했었는데 물론 그 시총 오늘 또 다시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크고 지금 신용융자가 비투자라고 하는 게 38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뭐 역대 최대치라는 부분도 좀 있고 레버리지 투자 얘기 뭐 안 할 수가 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또 종합해서 얘기하면 또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 일단 부담이 오늘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볼 수도 있겠고
1: 네.
2: 과거에 는 이렇게 주도주가 급락을 하거나 낙폭이 하락을 하면 매기가 다른 섹터로 이동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오늘은 뭐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온통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굳이 하나 더 이렇게 투자 심리를 크게 어부럽게 만들었던 그 이유를 하나 더 붙이자면 오늘 범 여권에서 미실현 어떤 투자 이익에 대해서도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포괄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던 것도 심리적으로는 좀 오히려 악재가 좀 더했던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1: 네.
2: 하이닉스 -12.4% 하락해서 오늘 하루 동안 36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당. 그래서 255만 원까지 내려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12.3% 하락해서 31만 원을 딱 찍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 네. 오늘 그 수급 얘기도 조금 해 주셨는데 그 급락 이유 중에 국민연금 순매도도 있다. 뭐 오늘 연기금이 연일 팔고 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2: 예, 사실 오늘 뭐 수급 앞에서 잠깐 정리를 안 해줬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았죠. 외국인이 상당히 좀 많이 파는 그런 하루가 좀 보였고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1: 네.
2: 예, 외국인이 상당히 좀 많이 팔았는데
1: 그 외국인 기관이 한 6조씩
2: 예, 팔았습니다.
1: 팔고 개인이 11조 사고 예,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2: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3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코스피를. 네. 근데 최근에 코스피를 연기금이 나흘간 그러니까 6월 17일 1676억 순매도를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해서 1조 한 5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외국 연기금 이렇게 순매도하는 거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러다가 특히 이제 리밸런싱 관련해서 연기금이 지금 국내 그 주식 보유 비중이 뭐 30%가 넘어서 한 55조에서 한 60조 정도의 매물 폭탄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돌아왔는데 물론 그것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그렇게 갑자기 뭐 국내 그 주식 비중 이상 오버된 부분을 한꺼번에 털어낼 이유는 없는데요.
1: 네.
2: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리밸런싱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28.8%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확장을 하는 걸로 되긴 했습니다만 현재 31%가 좀 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연금이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55조에서 60조 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이 그거를 한꺼번에 팔 이유는 없고 또 최근에 판 종목들을 살펴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익 실현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17일부터 나흘간 가장 판이 많이 판 주식을 보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코덱스 200, 이건 지수죠. 그다음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순이고요. 최근 한 달로 연기금이 많이 판 종목들을 확대해 보면 삼성전기, SK스퀘어, 미래에셋증권, 두산, LG노텍.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 그러네요.
2: 너무 이거를 죄다 이를테면 연기금이 국내 코스피에서 이탈한 등등 이렇게까지 일부 기사가 나오던데 그건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시는 거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 연기금이 이제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매도를 하겠다. 뭐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오늘 좀 의미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장 비중을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게
1: 네.
2: 이제 언제 시점에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연금은 국장의 국내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수익률 격차 거의 40배라고요.
2: 예, 이것도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장이 이렇게 올해 9,000포인트까지 오는 걸 상황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원이 좀 넘고요.
1: 네.
2: 1년 새 69조, 7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0년에 비하면은 불과 5년 만에 퇴직연금이 2배가 늘었고요. 매년 한 16%씩 적립금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형으로 보면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래서 이게 기업이 알아서 운영하는 거죠. 이게 DB형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45%고 그다음에 가입자가 직접 운영하는 DC형, 확정기여형이 28%, 개인 IRP형이 26%인데 이 운용 수익률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 기준으로 평균 수익률은 6.4% 정도 됐는데요. 상위 10%는 19.5%가 평균 수익률이었습니다.
1: 네.
2: 반면에 하위 10%는 1%가 안 돼서 0.5%였습니다. 그래서
1: 네.
2: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9배 거의 40배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어떤 상품을 선택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용을 했느냐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났는데요. 상위 10% 가입자들은 대부분 실적 배당에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품 ETF들이 많고요. 그게 84%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좀 많이 난 거고 반면에 하위 10%는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에 주로 투자를 한 게 7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운용은 방치하다시피 했다. 이게 수익률 차 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되겠고
1: 네.
2: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2%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경우 하위 10% 같은 경우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쭉 손실을 본 한 해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방치되는 퇴직연금에 대한 약간 보완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분할 청구가 급등하고 있다고요?
2: 예, 이 분할연금 수급자라고 보통 얘기하면 이제 이혼한 경우 부부가 그 배우자가 이제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거를 말하는데 이게 10년 사이에 8배가 넘게 증가를 했고
1: 네.
2: 사실 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 대부분 여성이다. 10명 중에 거의 9명이 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수급액도 여성이 31만 원에서 남성이 거의 2배이기 때문에 이혼 그러니까 황혼 이혼을 하다 어쨌든 이혼해서 연금을 분할받을 경우는 사실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 대상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혼인한 지 20년 이상 되는 부부 대략 50대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50대 초중반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부들의 이혼 비중이 97년도에 10%가 안 됐는데 2024년 기준으로 36%나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은 거고요. 3배 이상 늘었고요.
1: 그렇네요.
2: 특히 3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신 분들 대부분 60대 이상인데 이분들은 2017년도에 10% 수준이었던 게 2024년에는 16%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크게 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분할연금 수급자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분할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약자일 경우가 많고
1: 네.
2: 어떤 소득이 따로 없는 분들이 특히나 많습니다. 그래서 분할연금을 분할을 좀 요청을 하는 거기도 한데 지금 현행법 자체가 만약에 이제 그 배우자가 내가 연금을 분할하지 않으려고 아예 미리 신청, 미리 연금 수급을 신청하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분할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1: 네, 그래서 그렇군요.
2: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약자분들, 소득도 없는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좀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금을, 이런 분할연금 제도, 현행 제도를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바꿔야 된다. 이런 네.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Money. 최근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IPO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해 화제입니다. 도대체 이 IPO가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는 걸까요? IPO는 우리말로는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비공개로 운영되던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해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는 공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까요? 바로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거대한 자금줄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스페이스X처럼 천문학적인 연구 비용이 드는 기업들은 IPO를 통해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상장하는 순간 치러야 할 대가도 큽니다. 첫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식을 새로 찍어 팔다 보니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속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상장사가 되는 순간 재무 상태나 주요 경영 활동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IPO는 투자자에게는 성장 기업에 탑승할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더 높이 날아오를 발판이 되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혹독한 검증이 시작되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이번 스페이스X

0: 지난해 잠깐 살아났던 2차 전지 주가가 올해 들어 반도체 쏠림에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2차 전지 산업이 미국의 ESS 수주 등으로 올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산업이 안보 자산으로 되살아날지 오늘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공교롭게도 오늘 증시가 굉장히 조정이 큰 날인데 네. 또 이런 날일수록 기본 기초 세미나를 여의도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최근에 뭐 반도체 빼고는 다 주가가 좋지 않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차 전지 산업 주가는 어떻습니까?
1: 나름 4월까지는 잘 쫓아왔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장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반도체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그 와중에 배터리도 잘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4월까지는 시장을 잘 쫓아왔고 일부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1월 말이나 혹은 4월 막 전쟁 한복판일 때 네. 그때는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쏠림이 좀 심화되면서 네. 5월, 6월 들어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이제 시장과 완전히 엇갈렸고요.
0: 그래서 아, 반대로 갔나요?
1: 네, 완전히 반대로 네. 갔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점 올해 연초 저점 대비해서 4월까지는 저희 섹터 한 두세 배 오른 거 굉장히 많거든요.
0: 와 그렇군요.
1: 네. 그런데 이제 5월 6월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40%씩 네. 한 달 반 사이에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0: 아니 그러면 5월부터 왜 갑자기 시장이랑 반대로 가냐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 네네. 그 물론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 달 반 보면 섹터별로 반도체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다 같이 빠지긴 했잖아요.
0: 아, 2차 전지 네. 섹터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제외하면 시장이랑 다 반대로 갔군요.
1: 네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섹터를 보는 입장에서 저희만의 이유를 찾아보면 ESS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0: 아.
1: 지금 뭐 오늘도 이제 주로 이야기하게 될 게 ESS인데 ESS는 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었던 전기차 배터리하고는 좀 다르죠. 에너지망에 네.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0: 네.
1: 이 ESS가 이제 막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초기 단계다 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1분기에 ESS 부문의 수익성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았거든요.
0: 아.
1: 그러면서 안 그래도 배터리는 이 마진이 박한 산업인데 예. 초기부터 수익성이 좀 안 나오니까 그게 말씀드린 이런 하락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논거가 됐다라고 보는
0: 아,
1: 거죠.
0: 그 5월이라고 얘기하신 게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가 또 5월이기도 하니까
1: 맞습니다.
0: 그 1분기 실적 발표 시기를 통해서 배터리 업체들이 ESS 성적표가 열렸는데 기대 이하였다는 말씀이시군요.
1: 그렇죠. 보통 이제 4월 말에 나오고 5월 초부터 이제 투자자들 미팅을 하는데 네. 그 시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 마진이 안 좋았던 것이 저희 섹터의 하락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0: 네.
1: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만 보니까 이거를 저희 섹터의 하락 이후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기관 투자자들 만나 보면 뭐 조선이든 뭐 이제 다른 뭐 자동차든 네. 5월 6월은 반도체 빼고 다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해요. 근데 아. 이제 어쨌든 그래도 섹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래도 원인을 찾아보자면 네. 그게 하나의 빌미는 주었다라고 보는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주가를 리튬 가격이랑 엮어서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 리튬 가격이 뭐 올랐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리튬 네. 가격은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리튬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0: 네.
1: 코로나 이전에 한 7, 8불 하다가 킬로그램당이요. 킬로그램당 7, 8불 하다가 코로나 때 이게 고점 기준으로 한 88달러까지 갔었거든요.
0: 거의 디램 가격 오르듯이 10배가 그러네요. 올랐던 거예요?
1: 그렇죠. 10배가 진짜 딱 올랐었고 그러고 작년 하반기에 다시 8달러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네. 돌이켜보면 말씀하신 대로 주가와 상관성이 좀 높은 지표예요. 왜냐하면 그 리튬은 다른 광물들과 달리 배터리 수요처 비중이 높습니다.
0: 네.
1: 그 니켈이나 구리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산업재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제 배터리는 리튬은 전체 수요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예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리튬 가격의 흐름이 전반적인 배터리 업황을 잘 대변을 해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배터리 버블 한창일 때, 뭐 이게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한 3년 전쯤에 2020년대 초반에 뭐 막 저희 섹터 많이 날아갈 때 그 시기가 리튬 가격 급등하던 시기였고
0: 네.
1: 그 이후에 배터리 버블 꺼질 때 리튬 가격도 폭락해서 88달러 하던 게 올해 연초에 8달러까지 왔다가 그러고 지금 한 20달러 중반까지 나름 저점 대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상승을 예. 한 상태입니다.
0: 그럼 아까 올해 그 섹터에서 한 2, 300% 올랐다 이런 얘기도 리튬 가격이 되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1: 그렇죠. 물론 약간

0: 무비락적인 측면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렇군요. 이제 리튬 가격 그 하나만으로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네. ESS 쪽에서 마침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
1: 네.
0: 근데 저희 섹터의 가격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에 후행해서 양극재 판가 그리고 배터리 판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 네.
0: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 산업 전반의 가격 지표가 올라가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대비 저희 섹터 상승을 할 때에 한 가지 논거가 되었던 거죠. 리튬 가격 상승.
1: 그렇군요. 네. 그럼 연초 대비는 조금 올랐는데 5월부터는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하셨는데 리튬이 최근엔 좀 그럼 약세입니까?
0: 이게 참 공교롭게 또 빠지긴 했어요.
1: 아,
0: 5월 들어서.
1: 그럼 설명력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환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빠지는 이유 자체가 배터리 업황 자체가 최근에 다시 약간 좀 변화가 있기 때문인 거고
1: 아.
0: 그것 때문에 주가도 빠지는 거고 리튬 가격도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리튬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결과값이고 현상값인데
1: 네.
0: 근데 이제 먼저 나오니까 주가보다 이제 먼저 나오니까 네. 이게 하나의 이제 선행 지표가 되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그 김현수 연구위원도 하반기 전망자를 내셨잖아요. 근데 하반기 그 산업 전망 자료를 보면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조금 과거와는 다르게 이게 안보자산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씀이시죠?
0: 아, 이제 친환경 얘기 안 해도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 아.
0: 그 저희 배터리 섹터가 많이 오를 때
1: 네.
0: 아, 주로 성장의 담론이자 성장의 기초가 탈탄소, 친환경 논리였거든요.
1: 아,
0: 이게
1: 네.
0: 그 자료네. 저희 자료에서 3페이지 네. 그림 보시면
1: 네, 3번
0: 좀,
1: 그림 보겠습니다.
0: 네, 3번 그림 보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그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지구 온난화 그래프죠. 뭐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구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 탄소 배출 줄여야 되고 이 시기에 2016년에 파리 협약 체결되고
1: 네.
0: 이후에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IRA 법안 통과되고 근데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지 않습니까?
1: 네.
0: 지구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불안정하죠. 좀 우아한 얘기잖아요. 낭만적인
1: 네.
0: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금리가 좀 낮고 물가 상승률도 낮고 전쟁 없고 이럴 때 이제 먹히는 논리인 거고 지금처럼 물가 올라가고 금리 높고 전쟁 터지고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실제 유럽에서도 2024년에 유럽 의회 선거 보면 녹색당 계열 의석수가 5년 전 의회 선거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미국도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인의 당선은 하나의 현상이지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역시
1: 네.
0: 전기차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되냐 막 이런 논리가 먹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면 배터리 산업이 요 왼쪽 그래프 친환경 탈탄소 이런 우아한 얘기 낭만적인 얘기에 이 타심에 기초한다면 이게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1: 예.
0: 이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는 에너지 부족 혹은 에너지 안보
1: 아.
0: ESS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에너지 안보 위기가 커지니까 ESS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1: 네.
0: 조금 더 이제 구조적인 성장 논리, 조금 더 뭐랄까 이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논리에 기초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ESS가 이렇게 굉장히 주목받게 된 게 그러니까 안보 레벨로 주목받게 될 정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확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1: 네.
0: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산업 자체도 하나의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터. 않습니까?
1: 예, 그렇죠. 지금 네. AI 전쟁이라고 하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무언가, 인프라나 전력 인프라나 혹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역시
1: 네.
0: 전장터에 노출이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장터 혹은 데이터 센터 그 자체가 안보 자산화되었고
1: 네.
0: 이걸 잘 돌리려면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고 더 많은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전력망의 문제는 뭐냐면 뽑아내려면 많이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아크인베스트가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다 돌리면 만 테라와트아워 에너지 1년간 뽑아낼 수 있는데
1: 네.
0: 1년간 뽑아내는 게 4천 테라와트아워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1: 아.
0: 그게 그 4번 그림입니다.
1: 네.
0: 드린 자료에서 4번 그림 오른쪽 그래프인데
1: 네.
0: 그 가운데 그래프가 그겁니다. 캐시우드 뭐 국내에서도 유명하죠.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게 미국 연간 실생산 에너지 만 테라와트아워 이상 나오는데 4천밖에 못 뽑아낸다. 왜냐하면
1: 그렇군요.
0: 시간 때문이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다른 양을 필요로 하는데
1: 네.
0: 그거에 맞춰서 가동을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시간에는 더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게 마련이고 근데 그거에 맞춰서 그때그때 조절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많이 만들어 놓고 가동률을 좀 떨궈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럴 때 ESS가 들어갑니다. ESS의 네. 본질은 타임 쉬프팅인데 더 필요한 시간에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건데 아,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그 과정에서 이 전력 망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1: 예.
0: 여기에 ESS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 질문 주신 걸로 돌아가면 이게 이제 에너지 안보 논리랑 연결이 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 자체가 하나의 안보 자산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ESS가 쓰임으로 인해서 안보 논리로서 ESS의 성장 논리가 생기는 거고요.
1: 네.
0: 조금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는 ESS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태양광이랑 결합해서 쓰는 건데 태양광은 쉽게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 건너도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죠. 또 직관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논리로서 작동하게 되는 하나의 이제 무기가 된 거죠.
1: 아,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랑 연결되는 거고 AI랑 연결되는 그런 개념에서 ESS가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
0: 네, 그렇죠.
1: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연초에 가장 낮았던 리튬 가격을 조금 올린 그런 수요 증가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다만 시장이 좀 기대감이 빨랐다거나
0: 네.
1: 뭐 그런 부분에서 1분기에 실망을 좀 했다거나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는 좀 좋게 보시는 걸로 느껴지네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논리가 친환경이 아니라서.
1: 아.
0: 친환경 논리면은 정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지금 네. 같은 전쟁 구도 하에서 탄소 배출 줄이자 이게 우선순위로 올라가기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확보 경쟁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고 이기심에 네. 기초해 있고 이거는 구조적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안보. 지금 이번 전쟁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과 무관하게 지금 다들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목도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과정에서 이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도는 계속 더 강화될 거고요.
1: 네.
0: 이를 대표적인 게 지금 마가 진영의 태양광 프렌들리 코멘트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트럼프, 공화당, 마가 진영 이쪽은 친환경 안 좋아하죠. 태양광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 진영의 제일 빅마우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이 얘기하는 게 팟캐스트에서 태양광 키워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1: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린 논리의 기초에 있는 거죠.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태양광 필요하고 태양광을 제대로 쓰려면 ESS는 보완제 개념으로서 당연히 들어가니까
1: 네.
0: 이전보다는 좀 더 이제 성장 논리가 좀 편해진 거죠.
1: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아까 전력망 얘기하시면은 미국 발전 전력망 송배전 관련해서 막 문제가 네. 많다 보니까
0: 네.
1: 온사이트 발전도 한다 등등 얘기가
0: 그죠.
1: 많이 있는데
0: 네네.
1: 그런 거랑 ESS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온사이트를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송배전망 연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나 뭐 오픈 AI나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원래 한 3년 전에는 이 송배전망 대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1: 네.
0: 발전소 옆에다가 콜로케이션 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발전소 옆에다가 우리가 지으면 송배전 대기 7년 안 기다려도 되니
1: 네.
0: 먼저 갖다 쓰겠다라고 했고 그랬더니 정부에서 막은 거죠. 그렇게 하면 너네가 전기 먼저 쓰고 전기세 올라가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러면 우리 만의 발전소를 짓고 송배전만 연결 안 하겠다 이렇게
1: 네.
0: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얘기가 결국은 시간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럼 이제 온사이트 발전 사업자들이 제일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발전원을 찾게 될 거고요.
1: 네.
0: 지금 발전원별로 보면 태양광의 실제 삽 뜨고 나서부터 발전 가능한 시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맥시멈 18개월 정도거든요.
1: 짧아 보이네요.
0: 그렇죠. 다른 발전원들 대비해서는 현저히 짧죠.
1: 네.
0: 그래서 향후 3년간은 이 태양광 플러스 ESS 조합이 온사이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이미 하고 있고
1: 네.
0: 계속 차지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향후 3년간은. 물론 이게 에너지 익스펜션 시대이기 때문에 에너지 트랜지션이 아니라 에너지 익스펜션 시대이기 때문에 SMR 나중에 분명히 많이 쓰일 거고요.
1: 네.
0: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도 많이 쓰일 겁니다. 같이 가는데 지금 당장 3년은 건설 기간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일단 태양광 플러스 ESS 조합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아,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그 숲이라고 하나요? 좀 큰 네.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 업체나

0: 아니면 뭐 이제 우리나라 업체에 ESS 관련 그런 수주로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1: 아, 맞습니다. 그 최근에 1년 사이 두 개의 상징적인 수주가 있었는데요. 뭐 다른 수주도 있었습니다. 네. 두 개가 상징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0: 아.
1: 테슬라가 ESS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0: 네.
1: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은 직접 만들진 않아요. 근데 그 배터리 셀을 그동안은 테슬라조차도 중국 기업에게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0: CATL 하더라도. 같은 회사
1: 그렇죠. CATL이 대표적이고 네. 심지어 전기차에서 경쟁사인 BYD에게서도 LFP를 사왔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1: ESS 배터리는.
0: 네.
1: 그래서 일론 머스크 컨퍼런스 콜마다 얘기하는 게 ESS 쪽 관세 부담이 제일 크다.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는 미국 내에서 소싱하는데
0: 네.
1: ESS 배터리는 모두 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니까 관세 부담이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탈중국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미국의 지금 정책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백업해주는 에너지망은 안보자산이기 때문에 탈중국해라라는 정책 디테일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뭐 관세나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작년 하반기에 LG 엔솔 향으로 본인들의 연간 ESS 조달량의 대략 한 3분의 1이 조금 넘는 물량을 이제 엔솔에게 수주를 주었죠.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그 주가 차트 보시면 배터리 섹터가 2023년부터 뭐 완전 망가지다가
0: 네.
1: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이 됐던 거죠.
0: 네.
1: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상징적인 수주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6월 23일 현 시점 기준으로 딱 한 달 전에
0: 네.
1: 오라클 향으로 데이터센터로 들어가는 ESS 수주가 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히는 LG 엔솔이 그 에너지 기업 통해서 DTE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 기업을 통해서 오라클로 나가는 건데
0: 네.
1: 이게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온사이트 발전 관련된 수주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규모가
0: 네.
1: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비상발전원 UPS보다는 훨씬 더 크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온사이트 발전 관련된 수주라고 보는 거고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최근 1년 사이에 좀 크게 나왔던 수주권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수주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1: 그렇죠. 그리고 꼭 그 뭐 그냥 나이브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시작 단계입니다.
0: 아.
1: 온사이트 개념은 이게 그 투자업계에서는 이미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긴 한데
0: 예.
1: 정작 온사이트 발전 정말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온사이트 발전 열어주겠다라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랑 협약 체결한 게 지난 4월이었어요. 불과 네. 두 달 전이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한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0: 네.
1: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된 수주가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0: 그렇군요. 아까 답변 중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차량용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ESS 배터리는 또 다른 배터리입니까?
1: 그렇죠. 같은 배터리도 쓰이는데요.
0: 네.
1: 케미스트리의 비중이 이제 완전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0: 예.
1: 그러니까 제일 쉽게 설명을 하면 전기차 배터리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 예.
1: 자동차에 넣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벼워야 되고 자동차라고 하는 협소한 공간 내에 들어가야 되니 부피도 좀 작아야 됩니다.
0: 아.
1: 즉 에너지 밀도가 좀 높아야 되는 거죠.
0: 그러네요.
1: 일반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우리는 이제 3원계 배터리라고 합니다.
0: 네.
1: 배터리 버블 때는 이거를 대부분 알고 계셨었는데 요즘은 네. 다들
0: 저도 알고
1: 이제
0: 있습니다. 네,
1: 그렇죠.
0: NCM이라고
1: 그렇죠,
0: 하는 세 개의 원소.
1: 맞습니다.
0: 네.
1: 그걸 이제 그렇죠. 3원계라고 그래서
0: 네.
1: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중국 그건 이제 이따
0: 네.
1: 얘기하고 그거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전기차에서는 여전히 많이 쓰이고요. 그 중국 기업들이 많이 3원계 외에 이제 다른 배터리로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0: 네.
1: 여전히 유럽, 미국 모두 이 3원계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기차에서는.
0: 아, 전기차에서는. 네.
1: 네. 근데 이제 ESS는 달라요. ESS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전력망에 들어가는 거고 혹은
0: 네.
1: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아주 광활한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0: 아, 제약이 그러니까, 없구나.
1: 그렇죠.
0: 네.
1: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커도 되고요. 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ESS 설치된 실제 부지를 가보면
0: 네.
1: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막 위에 그냥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0: 아.
1: 그 말인 즉슨 에너지 밀도는 크게 상관이 없고
0: 예.
1: 보다 중요한 건 수명이에요. ESS가
0: 아.
1: 존재하는 목적.

0: 자체가 네. 낮 시간대 태양광이 많이 돌아갈 때 에너지를 받아놨다가 밤 시간대 뽑아내주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롤인데요.
1: 네.
0: 그 말인즉슨 하루에도 충방전에 최소 두 번 이상은 한다라는 거잖아요. 배터리의 수명은 시간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충방전 횟수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1: 아, 그런 것
0: 수명이
1: 같습니다.
0: 극단적으로 네. 짧아지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1: 네.
0: 1년 하면은 뭐 평균적으로 한 50몇 회 나오거든요. 근데 ESS 배터리는 하루에 두세 번 하기 때문에
1: 아.
0: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아져요.
1: 예.
0: 그래서 LFP를 많이 씁니다. 인산철 배터리라고
1: 네.
0: 하는. 그 LFP 배터리는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밀도가 낮고
1: 네.
0: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만 수명 특성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ESS에서 지금 미국 시장 내 LFP 침투율이 95%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삼원기도 쓰입니다. 쓰이긴 쓰이는데
1: 네.
0: 5% 미만이고 LFP가 90% 이상인 거죠. 그래서
1: 네.
0: 시간이 지나서 최근 한 3, 4년의 흐름을 보니까 전기차는 그래도 여전히 삼원계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ESS는 사실상 LFP로 다 넘어가 있는 그런
1: 그렇군요.
0: 상황입니다.
1: 네. LFP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래 잘했던 분야입니까?
0: 아닙니다. LFP는 네. 기술의 발전 역사를 보면
1: 네.
0: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밀도 개선 여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후순위로 두고 삼원계에 집중하자라는 것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어려운 하이테크 산업은 아닙니다만 LFP가 한국 기업들은 삼원계에 집중을 해왔었고 한국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FP에 대한 뭐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해왔다라든지
1: 네.
0: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든지 그렇지는 못했었습니다.
1: 아, 이거 듣다 보니까 뭔가 삼원계는 그 메모리에서 HBM 메모리 같은 느낌이고요. LFP는 범용 DRAM 같은 느낌인데요.
0: 맥락이 비슷한데.
1: 근데 비슷하네. 네. 수요는 갑자기 그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그 범용 DRAM 수요가 폭발하면서
0: 그렇죠,
1: 이쪽,
0: 그렇죠.
1: 이쪽 가격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중국 관련 그 CATL을 포함해가지고 BI 등등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수혜를 입었겠네요.
0: 맞습니다. 실제 CATL 정말 돈 잘 벌고 있고요.
1: 네.
0: 물론 이제 BYD는 이제 전기차가 메인이니까 요거의 익스포저가 크진 않습니다만 CATL은 지금 그 최근에 중국 그 저희 보는 리포트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냈는데 CATL이 한 개 분기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1: 네.
0: 중국 내 로컬 자동차 7개 합친 것보다 커요.
1: 아, 전기차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요?
0: 그래서 전기차 회사를 합친 것보다.
1: 아,
0: 심지어 거기에는 내연기관차 같이 파는 기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메이저 7개 기업 합친 것보다 CATL이 많이 법니다. 근데
1: 와,
0: CATL의
1: 네.
0: 이익 비중에서 ESS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러면 좀 늦게나마 따라가는 그런 국면이고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안보 자산이니까.
1: 네.
0: 그냥 IT 부품이면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중국이랑 경쟁한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1: 네.
0: 근데 미국이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 사이에 그들도 이제 인지해 가고 있다라고 봐요. ESS라고 하는 이 재화가
1: 네.
0: 에너지 전력망 그리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 자산인데 뭐 전쟁만 보더라도 이번에 이란 전쟁도 그렇잖아요. 전력망 때리잖아요.
1: 네.
0: 저 발전소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중국한테 의존할 수는 없다라는 인식 하에서 급격하게 탈중국하는 관세. 지금 ESS 배터리가 2년 전에 이제 배터리 관세 미국에 부과할 때 관세 부과 예외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외에 대안이 없으니까.
1: 아.
0: 근데 이제 올해부터 관세가 48%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1: 오,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대안이 이제 생겼다는 걸로도 볼 수
0: 그렇죠.
1: 있는 부분이군요.
0: 아,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1: 네.
0: 지적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엔솔 SDI가 최근에 미국에서 수주를 받고 있는 이유도
1: 네.
0: 미국에서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유예했었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1: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LFP다, 뭐 NCM 삼원기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저희가 항상 양극재 같은 회사도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한국의 배터리가 과거에는 삼원계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빠르게 뭔가 LFP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를 뭐 셀 이제 완성 셀 메이커라고 하고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국내에 조금 있는데 국내에 그럼 이런 밸류체인들은 지금 다 잘 정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0: 그 부분이 아직 약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LFP를 이제 늦게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1: 네.
0: LFP 양극재와 거기에 들어가는 광물 공급망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1: 아.
0: 셀이 그나마 빠르게 트랜지션을 할 수 있었던 건 셀
1: 네.
0: 입장에서는 양극재를 제외한 나머지 소재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
1: 네.
0: 양극재 투입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 전환 비용이 크지가 않습니다. 전환 소요 기간도 짧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양극재 기업 입장에서는 아예 본인들의 생산 제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1: 그렇죠.
0: 대대적인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 사이에서 좀 온도차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LFP에 좀 베팅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사실 네. LFP는 수익성은 좀 떨어져요. ROIC도 좀 낮고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1: 양극재 네. 업체들이 뭐 에코프로나 LNF나 네. 이런 회사들이죠.
0: 맞습니다. 에코프로 네. BM, LNF, 포스코피처엠 같은 기업들이고 네. 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LFP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달리하고 있죠.
1: 아.
0: LNF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더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좀 하이니켈 3원기에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스탠스
1: 네.
0: 그런 온도차들이 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메모리 환경을 보면서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약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0: 네.
1: LFP가 좋아서 이쪽으로 양극재 업체들 또 다 가다 보면 또 3원계에 전기차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0: 맞습니다.
1: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효과들이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0: 그런데
1: 어쨌든 정리해 보면은 국내 완성 셀 업체들은 소위 말하는 그 벤더들만 좀 바꾸면 되니까
0: 그렇죠.
1: 큰 부담은 없는데 양극재 업체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민이 심각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0: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만 톤이라고 하는 양극재가 양극재의 그 생산 물량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점인데요.
1: 네.
0: 만 톤 투자하려면
1: 네.
0: 3원계든 인산철이든 그러니까 NCM이든 LFP든 한 700억 정도 들어가요.
1: 네.
0: 근데 판가는 지금 3원계가 킬로그램당 한 $25 하고요.
1: 네.
0: LFP가 한 $6에서 $7 정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엄청 이제 싸네요.
0: 그렇죠. 예. 우리가 단순 계산해봐도 만 톤이라고 하는 캐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1: 예.
0: 매출 사이즈가 한 3분의 1,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 아.
0: 이제 ROIC가 4분의 1로 떨어지는 거고 투자 회수 기간도 4배로 늘어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업별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고 이게 미국이 안보자산으로서 다루는 서플라이 체인이라면 수익성이 낮아도 해볼만 하다라고 베팅을 하는 쪽이 있는 거고요.
1: 네.
0: 다른 쪽은 말씀하신 대로 물론 맞는데 이 얘기가 맞지만 전기차 시장 2년 내에 다시 온다라고
1: 네.
0: 보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1: 아.
0: 실제 이제 전기차의 성장 동력이 아까 얘기했던 탈탄소나 친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SDV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렇게 되면은 지금 너무 투자 LFP 많이 하는 게 또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1: 예.
0: 그래서 이게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아까 그 NCM 3원계 얘기를 하면서
0: 네.
1: 그 자동차 얘기했고 자율주행 등등 얘기했는데 요즘
0: 네.
1: 또 로봇이 화두잖아요.
0: 그죠, 그죠.
1: 그럼 로봇도 배터리를 하게 된다면은 뭐 밀도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니까 3원계가 좀 주목받겠네요.
0: 맞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조차도 그러니까 LFP를
1: 네.
0: 많이 하는 중국 기업들조차도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3원계 위주로 쓰거든요.
1: 아. 그러니까
0: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LFP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LFP는
1: 네.
0: 수명은 좋고 가격이 좀 싸다라는 장점은 있으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좀 커져야 되고 무게가 무거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나마 자동차는 보통 일반적인 전기차 무게가 이제 3,000kg, 뭐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나 2,000kg 넘어가니까 배터리 무게를 좀 어셉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 우리가 잘 아는 뭐 테슬라 옵티머스나 현대차 옵티머스 나오는 거 보면
1: 아틀라스
0: 네. 그렇죠. 아, 네. 아틀라스 나오는 거 보면은 한 74kg 무게가 그 정도 된단 말이죠.
1: 네.
0: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뭐 배터리 무게 10kg 못 실잖아요. 당연히
1: 네.
0: 이제 가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밀도가 중요해지니까 3원계 위주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이게 관전 포인트가 현재 ESS는 LFP이고 셀 메이커들은 뭐 각기 알아서 잘 대응하면 되는데 오히려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면 더 좋아졌다가 등등 굉장히 미래가
0: 네.
1: 뭔가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0: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미래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의사결정이
1: 예.
0: 가져오는 결과가 좀 다른 소재나 셀 대비해서는 좀 차이가 커지는 그런
1: 네.
0: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양극재 산업이.
1: 그렇군요. 국내 업체들도 탐방하고 미팅하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그런 회사들도 똑같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0: 그렇죠.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터리 산업 낙관하고 있어요. 좋아질 거고.
1: 네.
0: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말하고 있다시피 실적은 또 당장 안 좋단 말이야. 근데
1: 예.
0: 이제 또 신규 투자는 또 해야 되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1: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은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그 이익이 좀 낮잖아요.
0: 네.
1: 그리고 아까 1분기 그럼 실적 또 저희가 아까 초반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네. 1분기 실적 발표 때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은 좀 어떤 부분에 실망을 했고 아니면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나 뭐 미래에는 어떤 부분을 그럼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일까요?
0: 일단 실망했던 부분은 ESS 마진이 저는 제일 컸다라고 봐요. 그 배터리라고 하는 아이템은 네. 변동비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구조를 보면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마진에 상단이 열리지 않습니까? 뭐 말씀하신 예. 메모리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거기는 이제 매출 올라갈 때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니까요.
1: 네.
0: 근데 이제 저희 산업은 고정비 비중이 20% 내외밖에 안 돼서
1: 아.
0: 마진이 기본적으로 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 네. 저희는 10% 넘기기가 정말 어려운 산업이거든요. 마진이.
1: 많이 팔면 또 많이 원가가 들어간다는
0: 그렇죠.
1: 말이에요.
0: 변동비가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갈 때 변동비 비중이 80%나 되니까
1: 네.
0: 매출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오는 비용이 높은 거고 요즘 핫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변동비 비중이 50%가 채 안 되니까
1: 네.
0: 매출 올라갈 때 따라 올라오는 원가가 적으니 레버리지 효과가 열리면서 마진이 제조업인데 70%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근데 저희는 10% 넘기긴 어렵고요. 그런데 아직은 적자입니다. ESS가.
1: 아, 그런데
0: 이제 초기 단계니까 어느 정도 뭐 이거를 이제 용인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나 1분기 한번 미스가 났단 말이에요.
1: 네.
0: 그거에 좀 반응을 한 상황이고요. 조금 더 좀 다른 이슈까지 생각해 보면 마침 5월 초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는 그것도 좀 나름 이유가 됐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그 매수 논리의 기초가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미중 간에 뭔가 악수하는 사진 나올 때마다 저희가 좀 흔들리기는 해요.
1: 아, 그 당시에 그런 말도 있긴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는 이란과 엮어서
0: 그렇죠.
1: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빅딜을 미국과 중국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0: 그렇죠.
1: 생각을 회담 전후로 했으니까
0: 맞습니다.
1: 중국과 기술 장벽이라든가 관세 장벽을 하는 것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0: 그렇죠.
1: 것이 그 당시에 주가에 조금 작동할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그때 실제 그랬었고 결과는 의제화되지 않아서
1: 네.
0: 다행이었는데 수익성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하고
1: 아.
0: 그리고 마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쏠림이 겹치면서 같이
1: 네.
0: 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를 보시는 이런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뭐 어떤 지표나 어떤 수주나 뭐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0: 많은 게 있습니다만
1: 네.
0: 정말 줄여서 하나를 보자면
1: 네.
0: 미중 간의 패권 전쟁 구도.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아, 둘의 갈등이 오히려 계속 있는 게.
0: 그렇죠. 배터리는 네. 시장 논리에 만약에 LCD처럼 맡겨진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국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1: 아,
0: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1: 네,
0: 말씀드린 대로 변동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1: 네. 네,
0: 변동비의 상당 부분을 광물이 차지하는데 광물을 중국이 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안보 논리가 작동하면서 저희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트럼프
1: 네.
0: 행정부조차도 바이든 행정부에 많은 것을 지웠지만 유일하게 계승하는 정책들이 이런 공급망 탈중국 관련된 정책들이잖아요.
1: 아.
0: 뭐 AMPC도 그렇고.
1: 네.
0: 광물 관련된 4G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도 그렇고 IMEC라고 하는 공급망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가 잘 워킹하느냐. 저는 그거는 상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ESS 보고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1: 네.
0: 그 안에서 그래도 지표를 하나를 보자면 ESS는 Q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부문별로 봤을 때 수익성이 아직은 안 나와요.
1: 네.
0: 그래서 실적 발표들 보실 때 지금 이제 한 달 후에 엔솔 또 실적 발표하는데요.
1: 네.
0: 실적 발표 보실 때 그냥 마진이 아니라 ESS 쪽의 마진 추이를 잘 보셔야 된다.
1: 아, 그럼 ESS 분야 마진이 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은 굉장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0: 그렇죠.
1: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딱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아까 그 로봇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좀 먼 미래로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 NCM 계열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양극재나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들을 바라볼 때는 뭐 좀 삼원계 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LFP 쪽으로 봐야 됩니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로봇이나 그리고 이제 아직도 열리지 않은 시장 중에 주목하는 게 이제 드론이나 UAM 시장이거든요.
1: 아.
0: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삼원계 위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은 삼원계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더 밀도가 높게 요구되는 기술 영역은 명확하게 삼원계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은
0: 네.
1: 그 배터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바라봤던 프레임이랑 정말 완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를 오늘 조금 느꼈고요.
0: 맞습니다.
1: 어쨌든 정말 오늘 그 설명은 이제 리포트로도 있으니까 자세하게
0: 네.
1: 이제 한 번 더
0: 네.
1: 읽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2님이 문자로 뭐라고 보내셨냐면은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최상욱 경제에서 오늘 세상 고맙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6월 23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다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있어간다 우리의 갓생.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그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방송의 뉴스나 시사 관련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 발음을 부정확하게 해서 청취자들이 혼동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업체들이 서로 단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전체 기사 내용을 안 듣고 이 부분만 들었다면 그 업체들이 하나로 뭉쳐 단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단합과 담합이란 표현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발음했던 것이었습니다. 단합과 담합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엉뚱한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단합이라는 말은 단결과 비슷한 말로 많은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침을 말합니다. 반면에 담합이란 말은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이라는 일반적인 뜻도 있지만 법률 용어로 말할 때는 경쟁 입찰을 할 때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끼리 미리 가격을 맞춰놓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담합입니다. 단합과 담합.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른 표현으로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30.9도, 어제보다 2도 이상 높았고 평년 이맘때보다도 2.9도 높았습니다. 철원이 31.2도로 전국 최고 기온이었고요. 내일 아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출발해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평년 이맘때와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로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은 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오후 들어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중부 지방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높음 단계 예상되고, 내일도 수도권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의 오존 농도가 오후에 나빠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 최고 단계 좋음 상태 예상됩니다. 서울은 당분간 28-29도 안팎의 낮 기온이 예상되고요. 또 기온도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 앞바다는 조금 전 4시 30분에 풍랑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에 강풍주의보, 부근 해상에 풍랑주의보 내려져 있어서 내일 새벽까지 특히 제주에 매우 강한 바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에 비가 자주 오겠고요. 내일까지 제주에 비 예보 있습니다. 또 목요일은 전국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위 위원장 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미흡한 선거관리 준비로 이런 일이 발생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관행을 완전히 깨뜨리고 전면적인 조직 쇄신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사 선박 22척의 통항을 위해 미국 이란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재외공관이 원팀이 되어서 해협 내 우리 선박의 통항 문제를 챙기고 있다며 미국, 이란 등 유관국들과도 거의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종전보다 최장 7년 늦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526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8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공단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른 재정 전망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금 규모를 반영했을 때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인 2055년보다 5년에서 7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스피가 10% 가까이 폭락하며 8200선까지 밀린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71포인트, 9.99% 내린 8203.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11시 반쯤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오후 들어 낙폭이 더 확대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돼 20분간 매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률은 역대 다섯 번째로 큰 낙폭으로 기록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94% 내린 891.52로 장을 마감하며 9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2원 10전 오른 1539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개정 담배사업법 개도 기간이 오늘로 종료됨에 따라 내일부터 3주간 금연구역과 담배 자동 판매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담배 자동 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와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을 포함한 여러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내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내일 모스탄 교수가 경찰에 출석할 경우 첫 피의자 대면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내연관계 여성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얼굴에 염산 성분을 뿌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오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구속된 지 약 2년 1개월 만에 가석방됩니다.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사진을 찍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해당 여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40mm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밖에 강원 남부와 부산, 울산, 경북에도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비상임 선관위원들과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빠지면서 국조특위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오후에 뒤늦게 일부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22대 국회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두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정청래 대표 사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엿새 만에 연어 술파티는 실패했다. 쿠데타는 실패했다는 강경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최근 국방부가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군 일각과 예비역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 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1: 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는 민주당으로 먼저 가봅니다. 자, 동향이라 그럴까요? 동정이라 그럴까요? 살펴볼게요. 먼저 정청래 대표, 전당대회 출마 위에 내일쯤 대표직 사퇴를 할 거다. 이런 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와 관련한 분위기 좀 어떤지 김상일 평론가님.
2: 일단 뭐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을 사실상 뭐 저는 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네.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난 당내 큰 두 개의 선거에서 다 이겼어요. 하나가 이제 박찬대 후보와 네. 당내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한준호 추미애 경선에서 대승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사실상 조직적 우위에 본인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 명분만 있다면 뭐 이거는 뭐 본인이 조직적 우위에 있고 그 명분을 앞세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선명성 이거를 이제 명분으로 삼고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방송에서 누차 이제 정청래 대표께 호소를 드렸지만 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국정 한 3년 차 정도까지는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국정 뒷받침을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노선을 좀 변경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뭐 어떤 결단력도 있고 뭐 그다음에 집행력 뭐 실행력 이런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조직력도 우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뭐 대통령과 완전한 이제 차별화 그리고 선명성 이걸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서 뭐 저로서는 참 보고 있으면 뭐 전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운을 넘어서서 폭풍전야
1: 그 정도예요.
2: 네. 네. 그리고 뭐 지방선거 이후에 여진이 지금 계속 일고 있는데 이 여진이라는 게 잘못하면 쓰나미로 이어지.

0: 일 수 있잖아요. 쓰나미가 오면 어떡하나라는 이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가적인 구도에서 네.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대통령.
2: 예.
1: 2위가 아마 여당 대표일 거예요. 이제 그 여당 대표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네. 굳이 얘기하자면 1위, 2위의 두 권력자가 지금 이렇게 좀 동반해서 가는 것보다는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거기에 집권 여당 거대 여당이죠.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라는 게 이제 있어서 여기에 또 이제 특이한 상황이 누가 봐도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의중에 두는 듯한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다
2: 그렇습니다.
1: 보니까
2: 네.
1: 자 물러서지 않을 쪽에서는 정말 거대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2: 네.
1: 또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 그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제 일전을 벌여야 되는데
2: 그렇습니다.
1: 자
2: 네, 네.
1: 그러면 이 선거 자체는 그렇더라도 이 선거 결과가 네. 향후 대통령이 이제 집권 1년 차 이제 2년 막 들어가고 있는데 네. 국정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2: 아니 지금 이 자체가 벌써 국정 운영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막 빠지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분석이 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중수청 한마디로 중도 이탈했고 수도권 이탈했고 청년 이탈했고 여기까지는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대통령 지지층 굳건한 그 지지층인 4, 50대에서도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 이 사람들은 강